0: 이번에 중복이었군.
1: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엔진 회로 정상, 체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2: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런을 구했잖아.
0: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1: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3: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4: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3: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4: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3: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4: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3: 와일드 카드 봇?
4: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3: 와일드
2: 기관 트랙스! 메가 엠블로는?
5: 메가 엠블로는 스펠 난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6: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5: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6: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5: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윙?
1: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6: 알았어, 고마워.
1: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2: 블러드윙.
5: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2: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7: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1: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2: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6: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2: 응, 서두르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8: 준, 긴급 사태야.
3: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2: 와일드 가디?
6: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2: 하지만...
7: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5: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6: 그래, 오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5: 그렇고 말고.
2: 알았어.
6: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9: 응, 또 올게.
10: 반가웠다, 페루.
6: 내 친구들, 잘 부탁해.
2: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3: 코끼리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11: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2: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11: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6: 상처가 심상치 않네.
3: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2: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3: 왜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4: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2: 도끼라. 응? 블랙호크!
14: 지금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2: 괜찮니? 봐봐라.
14: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2: 어떻게 된 거야?
6: 와일드카드봇이 갑자기 덮쳤대.
2: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4: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응?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0: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어? 어? 어?
1: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2: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0: 기린?
3: 기린 와일드 카드보?
0: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2: 와일드 카드보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1: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2: 그거 좋은 생각이다.
3: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와일드 가드랑은 상처가 달라.
4: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3: 네.
5: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6: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4: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7: 각 캐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8: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6: 당장 찾아내야겠어.
8: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6: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8: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9: 부탁한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8: 응?
9: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0: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9: 응? 조심해.
8: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11: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2: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주려고 했잖아.
11: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8: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1: 그 녀석이 들려왔어.
8: 블레이어 셋업!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 볼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2: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2: 들어가 안나.
3: 솔레이유
4: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4: 무기는 팔이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어, 레이오.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팬텀 리더.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긴데. 우후. 나무.
2: 지금이야, 레온 러시안.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아니, 파이어로 어플레이트.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지아프드. 레이저!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몬은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몬은 스틱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차 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뭐야, 쟤? 길이 있니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봇이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줌!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도와라, 비켜!
4: 캐논 포를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땅에 고기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냐!
2: 돌아와, 펜타몬이.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세덤!
5: 금방에 땅에 묻어주지!
0: 베스트 체인지, 리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0: 이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5: 맞아, 와일드 카드 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0: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6: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 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싱그럽더라.
4: 팬톤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6: 싸움 길어지겠군.
7: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윙.
7: 내 초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윙, 대답!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 마.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4: 블러드문 슬래셔!
8: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8: 하베스팅 소울!
9: 죄송합니다. 잠시 이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적이랑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적이?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사바람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11: 죽을 무서운 걸 잊었어.
12: 뇌를 바꿀
13: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라디오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핫 썸머. 아, 핫, 핫 썸머, 썸머. 너무 진짜 너무 더워. 아, 더워.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폭석이 대비도 하고 좀 시원하게 여름 나는 법 좀 배우고 가자.
0: 시원하게 나는 법을 왜 대구에서 배우냐고요?
1: 근데 우리 대구 출신 정은이가 이 정도는 더운 것도 아니래.
2: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대구는 이제 나가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요. 성격이 안 좋아질 정도로.
0: 저기요, 저 지금 녹아요.
2: 아,
0: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2: 그래 보여.
1: 생들 그럼 우리 여기 얼마나 더운지 한번 현장 검증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대구가 더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나 더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구의 더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삼겹살과 막창인데요. 대구는 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불입니다. 자, 태양광으로 제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0: 냄새난다. 냄새나. 오. 고기 냄새나. 고기 익는 냄새가 나.
1: 오? 펭수, 베이컨보다 너 온도가 더 높은데?
0: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다고. 아, 어, this is hot wing. But don't buy. 왜 안 있는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 사람이십니까?
1: 응?
0: 대구 사람이십니까?
1: 네.
0: 아, 제가요, 지금 대구 와가지고.
1: 한국 사투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0: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대구 토박인데, 은박지만 있으면 네. 고기 딱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있습니까?
1: 지금은 더운 것도 아니라가지고, 안 익어요.
0: 지금 안 덥다고요?
1: 지금 완전 선선한 날씨.
0: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캡도 쓰고 이렇게 왔거든요.
1: 네.
0: 저기 대구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니까.
1: 이 정도 날씨면 패딩까지 가능하죠.
0: 아, 진짜 여기 대구 사람들 좀 보니까 허세가 좀 있네요.
1: 아, 좀 있어요. 아. 싸우가 좀 있어.
0: 아,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패딩도 가능하다?
1: 네.
0: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럼 한여름에 그럼 보통 뭐 드세요?
1: 매운 음식?
0: 그럼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1: 그거 기본으로 먹죠.
0: 이야, 덕부심을 넘어서 또 맵부심까지. 자, 여러분, 또 대구 하면 또 이제 그 미식의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지 분들 따라서 매운 음식 먹으러 가볼게요. 어, 더워. 어, 더워 죽겠어. 아니, 저거는 뭐야? 아니, 뭐가 나와요, 저기서.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니 이거? 잠깐, 잠깐만 또 킹 받아요. 저 바람. 태영아, 저 잠깐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럼 날씨가 더운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더위 식히고 있었어요.
0: 아, 이거 시원하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2: 네, 더워서 나오는 거예요.
3: 보니까 펭수 지금 차갑게 식었어.
0: 나 지금 식었어?
3: 어, 파랗게 식었어.
0: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온 순간 더운 걸 까먹었어. 이게 다 좋긴 한데요.
2: 네.
0: 좀 뭔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오,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저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칙칙하잖아요.
2: 아, 촉촉한데?
0: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소리 낀 거 봐요. 오, 약간.
2: 뽀송뽀송한데?
0: 일단 답정너예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러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더워요?
2: 아, 35도? 36도? 내가 원래 더위를 안 타.
0: 대구 사람들 다 자기들 더위 안 탄다고 한다더라. 내가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이거든? 자,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습하잖아. 아니,
2: 진짜 안 습해.
0: 아니야.
2: 땀이 안 나, 나는.
0: 지금 땀이 아니라 젖었다고.
2: 진짜 괜찮다니까.
0: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야?
2: 이제 갈 거야.
0: 오, 오스페, 오스페, 오. 아마나. 오, 야, 유연하네. 아, 지금 펭하 해주는 것 같은데요? 펭하.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름이 뭔가요?
4: 아, 이름.
0: 선아, 미안하다.
5: 반가워.
6: 네.
0: 어머,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6: 네, 괜찮아요. 올해는 너무 시원한 여름이에요.
0: 아, 올해는 시원한 네. 여름입니까?
6: 네, 40도가 되어야지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그럴 거예요.
0: 40도 정도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대구가?
6: 신발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을 때도 있어요.
0: 왜 붙어요?
6: 여기 고무가 녹아서.
0: 고무가 녹아?
6: 지금 유럽처럼 이렇게 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안 시켜야 돼요.
0: 아, 말을 시키면 안 되고?
6: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녀야 돼요. 가식적으로. 무조건 긍정말.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0: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서도 계속 괜찮다고.
2: 진짜 괜찮다니까?
0: 어, 난 지금 괜찮다.
6: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여름도 지나가고, 네. 여름이 지나가고, 곧 가을이 찾아오리라.
6: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0: 어,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 감사합니다.
0: 고마워. 아, 진짜 배고픈다.
4: 어머, 어머, 저번에 가자! 어머, 어머, 잠깐만요! 오, 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아니, 뭐, 날라오시길래. 전 쓴 줄 알았어요. 저 뭐 여름에도 이렇게 자주 달리세요 원래?
5: 아 원래 여름에 달려야지만 또 그 맛이에요.
0: 무슨 맛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맛이에요? 몇 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5: 한 37도까지 달려봤어요.
0: 37도에 달리셨다고요?
5: 네, 37도. 그러니까 자기 체온 36.5도잖아요. 그거 밑은 시원하다.
0: 아 자기 온도보다 밑은 시원하다.
5: 네, 체온보다 아래면 시원하고 위면은 덥다.
0: 아 그래서 뭔가 37도 정도 돼야 이제 여름이 찾아왔구나는군요.
5: 예, 그렇죠.
0: 자 그러면은
5: 한번 뛸까요?
0: 이 더위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 나 안돼. 저는 장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0: 하겠습니다. 커튼. 자, 여긴 것 같습니다. 안녕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반가워요. 오, 이야. 아, 농구부예요?
1: 네.
0: 파이팅!
2: 네. 와, 진짜
3: 잘생겼어요.
0: 사장님, 여기 뭐 먹으면 돼요?
4: 보통 맛이 김치 정도? 5단계가 제일 매운맛.
0: 5단계?
4: 예.
0: 근데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5단계 먹어요?
4: 5단계까지는 매니아층 정도.
0: 그럼 여기 5단계 먹은 사람 없어요?
1: 그래요.
0: 오! 오! 오! 오, 안 먹습니까?
5: 저희 대구 사람 다 먹습니다.
0: 아, 대구 사람은 5단계 먹습니까?
3: 10단계까지.
0: 이야, 대박인 게. 그럼 저도 5단계 하나 주세요.
4: 진짜로?
0: 제가 진짜로? 한번 대구의 맛을 느껴봐야 되겠네.
4: 진짜로?
0: 예예. 예.
4: 5단계 콜.
0: 콜. 5단계 가시죠.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지금 방금 오셨나요?
6: 네. 네, 저 방금 왔어요.
0: 오, 대구 분이세요?
6: 네. 네, 대구 사람.
0: 아, 그러면 저기 그거 뭐 시키셨어요?
6: 메뉴판에 없는 거긴 한데 저희 15단계로 일단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0: 아, 매운 거를 잘 드세요?
6: 저희는 약간 잘 먹는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좀 태어났기 때문에.
0: 아, DNA가 약간... 자체가?
6: 네, 그쵸, 그쵸.
0: 대구 DNA가 있군요.
6: 네네.
0: 아, 근데 또 이래놓고서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6: 아,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7: 같이 먹을래요?
0: 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때? 그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빨리 먹나? 대결해서.
6: 대결.
0: 만약에 우리 대구 분들이 이긴다.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7: 와. 우리 많이 물낀다.
0: 아, 저희도 장난 아니거든요.
6: 야,
0: 그럼 2대2로 팀전합시다.
7: 2대2?
0: 이슬록 PD, 나와.
7: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0: 자기가 안 되는 걸 왜 남한테 시키시죠? 자, 라면 뭐 드십니까?
7: 신라면 해놨나?
0: 아, 이거 동석 안 되겠는데, 이거.
7: 지금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0: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저희 팀원이 그 결정됐고요. 일단 나오면은 제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대결하기 전에. 이야, 이거 뭐야?
7: 냄새가.
0: 아, 근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잠깐만요. 저 그냥 시식 한 번만 할게요.
6: 아, 네.
0: 예, 예, 예. 아니, 저 이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니까.
7: 매워?
0: 기아로, 기아 하얀 매워요. 기아로 하얀 맵고, 제가 먹으면 이게 한국을 어느 할까? 제가 저하고 다른 친구 할게요. 아시겠죠?
7: 어디가? 행성, 우리 준비됐어.
0: 됐습니까? 일산 준비하려.
6: 대구.
3: 준비하려.
6: 아까 됐습니다.
0: 아까 됐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일산 자신 있습니까?
7: 우리는 맵부심 대신에 먹부심. 그치. 먹부심으로 갈게.
0: 맵든 안 맵든 우리는 먹는다. 자, 그러면 대구. 대구 한번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6: 저희는 뭐 빨리 먹는 것도 막 빨리 먹는 건데 대구답게 플레이하겠습니다.
7: 일단 뭐 넣고 시작할까요?
0: 넣고 시작할까요? 이야! 오! 자,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자, 과연 오, 자 일단 넣었습니다. 뭐야! 대구는 헐찌를 가요. 적절하게 잘 안 가요. 지금 약간 손을 떨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6: 심은 근데 이거 5단계 맞아요?
0: 아.
6: 5단계 아닌 것 같은데.
0: 자, 일산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역시, 희한데. 야, 뭐예요, 이 사람? 이거 산적 아니에요, 산적?
8: 오, 잘 먹었습니다.
6: 어? 맞다. 뭘 빨리 먹어.
0: 자,
6: 이거 넣어라, 빨리.
0: 야, 지금 빨리 먹으라고 지금 다치고 있어요. 좀 많이 더우십니까, 지금?
6: 이모, 이거 조금만 덮고.
0: 자, 덮부심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7: 우리 라스타님.
0: 잠시만요. 여기 소스까지 먹으란 말 아닌데요.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9: 5분 46초.
0: 자, 5분 46초 만에 혼자 갈비찜에 소스

0: 까지 긁어먹은 1선팀의 승리!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느 정도 드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뭐 고추만 빼면은 뭐
0: 아, 그, 어, 그래도 다 먹어드셨네요,
1: 소스,
0: 거의.
1: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없어요, 소스밖에.
0: 그러니까 고추를 왜 넣으셔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 고추만 안 넣었어도 거의 비둘비둘했거든요. 또 이렇게 또 밥도 먹었으면은 또 이제 나가서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케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제 서울 사람들 그렇게 안 부르는데 시내. 흔히 말하는 시내.
0: 아, 시내? 네.
1: 동성로에 가서 많이 해요.
2: 대학생 때 알바했던 데가 있거든요.
0: 어, 네네.
2: 거기가 실내에 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쫙 있는
0: 놀이기구가 있다고?
2: 놀이기구가 실내에 있어요.
0: 시원합니까?
2: 시원하죠.
0: 오, 끝내줘요. 자, 일단 지셨잖아요.
2: 네.
0: 저희를 사주실래요? 아니면 가이드를 해주실래요?
1: 아, 가이드도 하고 저희가 사드리기도 할게요. 대구 사람의 인심은
0: 이제 대구 사람
1: 멀리서 오셨으니까.
0: 어디까지 가는 거야? 대구의 친절함 저희가 받고 맛있게 먹고 가이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전람차 뭐가 써있어? 노래방이다! 오, 진짜 노래방 있어!
2: 노래방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0: 오, 자, 들어왔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네, 진짜로! 야, 시원해, 시원해!
2: 정수리 어때요?
0: 아니, 정수리가 차갑고! 여기 노래방이 있어!
2: 혹시 노래 잘 불러요?
0: 아, 저는 저 가수예요.
3: 역시 연습생 출신 다르네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2: 노래요?
3: 네. 아, 말만 하세요.
0: 오, 자, 한번 시작해주세요. 지저스 무슨 말

0: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자, 여기 서비스요.
1: 봄이라고 불러.
2: 아, 아, 이 가격. 추석이 데뷔할 여자가 이러다 죽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지? 여기 파티인데 지금? 저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저희 지금 대학교 친구들 치킨 먹으러 왔어요.
2: 저 잠깐 여기 앉아도 돼요?
3: 아, 네.
2: 감사합니다. 근데 좋은데 왜 굳이 네. 밖에서 드시는 거예요?
3: 아, 또 대구는 낭만의 도시니까요.
2: 이야, 더위도 낭만이다. 뜨거울수록 낭만이다.
3: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2: 아니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치킨하면 대구예요?
3: 와, 좀 서운하네 이거.
2: 왜요?
3: 굽치킨이랑 땅굽치킨 이런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또 대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2: 아, 진짜로? 그건 몰랐어요.
3: 아, 좀 서운한데 이거.
2: 아, 그래갖고 여기서 치맥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3: 또 대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대구잖아요 또.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치킨 앤 맥주. 치킨 앤 맥주.
2: 치킨 앤 맥주. 그 지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3: 어디요?
2: 지금 방금 하신 노래가 뭐예요?
3: 노래요? 노래.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수민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 예, 대포니까 이상 없다. 화이팅.
2: 뭐야?
6: 화이팅.
2: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예. 여름을 잘 나시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5: 예. 예.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화이팅!
7: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5: 대포니까! 이상 없다! 영원히!
2: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 못 피하면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을 제대로 쳐주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대포니까! 대구로! 오후! 그럼 저는! 이 열대야의 낭만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화이팅! 오! 다음 편! 앵커! 에 똥이 추가되면

0: 바로 뿅 캠프! 와우!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1: 평소 근데 똥 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아 이거예요!
2: 이거예요!
3: 애초에 똥 캠프가 아니네 여기가.
4: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4: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파도를 올라탄다. 시작은 언제나 0%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불가능이란 말에 적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능성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50년의 동행. 한국수출입은행.
5: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6: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0: 구할 수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수만 번의 결혼과 수십 년의 인연. 오늘 제 인생의 한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늘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의 한복판인데 네.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 있네요.
0: 여기 뭐에 미술관 느낌도
1: 좋네.
0: 나고
1: 약간
0: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1: 아 열렸다. 와. 안녕하세요.
0: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1: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0: 그냥 순백으로
1: 예술 작품 전시관처럼 여기 이것도 있는 거 보니까
0: 우리 가는 데마다 이 저기 다랑아리는 아주
1: 상징인가 봐요.
0: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의 거의 시그니처였네요.
1: 근데 여기 이 세팅이 약간 웨딩드레스 샵 같은데요?
0: 아 그러네요.
1: 열리면서 신고 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다가
1: 여기 앉는 거잖아요.
0: 박수 치는 데 아니야 여기. 아 박치고 막 리액션 똑바로 못하면 막 평생 욕먹고 막 그러는 데 아니에요 여기.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장씨, 예원씨,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순백의 백만장자, 네. 순수 100% 백만장자 신상수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2: 오늘의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0: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이걸, 이거 나와. 자, 정식으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5만 쌍을 결혼시킨 대표 신상수입니다.
2: 아, 아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일곱 개의 웨딩홀을
1: 운영을 했어요.
3: 연간 400억 찍은 것 같아요.
1: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다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도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 그럴까요?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웨딩
1: 샵이죠.
0: 웨딩 드레스 샵.
1: 네.
0: 아. 아니 근데 밖에서 보니까 네. 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이 건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 폴 스미스라는 그분과 김찬중 건축가님께서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하셨는데 웨딩드레스는 어디 있습니까?
1: 웨딩드레스는 2층, 3층, 4층 그리고 곳곳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습니다. 예.

0: 야, 어이.
1: 어우.
2: 여기.
1: 대형 작품이 이렇게.
0: 아, 이 작품이요?
1: 사려남도 예. 보테로.
0: 네.
1: 어, 진품입니까?
0: 아유, 그럼요.
1: 그럼 이거 굉장히 가격이 나갈 텐데.
0: 아유, 뭐 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2: 아니, 너무 자랑스럽게. 그럼요. 이렇게.
0: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1: 아. 이쪽에.
0: 어때요? 드레스가... 설레이지 않나요?
2: 너무 예쁜데요?

0: 제가 고르면 돼요?
1: 예, 한번 원하는 스펠 골라보세요.
0: 다 마음에 너무 드는데 네. 저는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한 스타일.
1: 아, 그러네요, 정말. 아주 우아합니다.
0: 아, 거기 앉아있는 거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2: 아니, 무슨. 아니, 고르세요. 어차피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1: 아, 이거 픽 해주는 것도 굉장히.
2: 아니, 뭐 제가 남편도 아니고 왜 픽을 해줘요?
0: 아, 제가 왜 픽을 해줍니까? 네.
2: 저랑 관계가 없는 분야라서 오늘 좀 쉬겠습니다, 편안하게.
0: 때문에. 어, 요런 것도 되게 예쁘겠네요.
1: 정말 제가 사실 정말 그 엘레강스하고 아주 우아한 걸 너무 잘
0: 스타일은...
1: 핏도 좋네요.
0: 네. 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1: 그래요. 아주 잘 골랐습니다.
0: 제가 또 이 네. 정도는
1: 아주 잘 골랐습니다.
2: 대충 골라요. 아,
0: 대충 고르다니요. 이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1: 아,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세요.
3: 네, 장호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네. 아, 사모님이시구나. 네.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그러면 웨딩드레스는 우리 사모님이 전문가시네요.
1: 아, 예. 아.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예.
0: 대표님께 추천을 부탁드렸어야 됐었네요.
1: 아, 그래도 안목은 저도 있어요.
0: 아,
1: 예, 걱정하지 마세요.
3: 드레스 고르셨나요?
1: 저 두
0: 이렇게
1: 골랐대요.
0: 두 벌을 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3: 그 텍스처 소재가 섬세한 드레스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긴 합니다.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라인의 또 이쁜 레이스 드레스와 또 튤 드레스 위에 부드러운 또 오간자 소재 위에 그 레이스를 수를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드레스 두 벌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나만 좀 추천을 하나 해주시죠.
3: 아, 그럴까요?
2: 네, 웨딩 네.
1: 골라보세요. 네.
3: 예원 씨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 마스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그 러블리한 드레스라고 그러면 화려한 비즈나 튤이나 뭐 레이스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뵌 그 예원 씨의 이미지는 깨끗한 실크 드레스인데도 꽃과 나뭇잎이 그림으로 핸드페인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무거운 실크보다는 부드러운 오간자로 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저는 이런 러블리한 드레스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0: 저는 너무 화려한 부담돼가지고.
3: 네.
2: 6호까지 해서 저 중에 지금 고르신 거 3개 중에 본인이
0: 습고 네.
2: 하셔서
0: 네.
2: 한 벌을 입어보는 걸로.
0: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1: 네.
0: 대표님이 리액션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안 해줄 거죠?
2: 아니, 저기 제 바람은 네. 좀 빨리 입고 나오세요.
0: 근데 저 옷 빨리 갈아입기로 유명해요.
2: 아,
0: 조금만 기다리세요.
2: 알았어요,
0: 진짜
2: 알았어요.
0: 대회 나가면 1등 할 정도로 빨리 갈아입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 네, 네.

0: 박수를 쳐야 되나.
1: 좋아서. 신기하다.
2: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3: 너무 좋은 신랑의 자세입니다.
2: 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미소. 오.
3: 와, 아니, 어때요? 예. 선배님, 신부 같아요?
2: 너무 단아하고 네. 정말 우아해요. 아. 예.
3: 어때요, 서장훈 씨?
0: 그냥 약간 협찬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아요.
3: 아니, 뭐예요?
2: 예원 씨가 작품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 예술 작품?
3: 멘트를 연습하셨나요?
2: 아니.
0: 아니 뭐 어떻게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3: 오, 네. 입어보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0: 뭐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행입니다.
3: 아, 왜요? 별로예요?
0: 아니요. 다행이라고요.
3: 다행이라는 거죠?
0: 다행이란 얘기.
2: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0: 다행이란 네. 얘기는 좋은 얘기죠.
3: 대표님은 한 200점인데 네. 이제 장훈 선배 약간 글렀네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내가 뭘 왜 리액션을 해? 내가.
3: 아, 그래도 해줘야지. 아유,
0: 박수. 박수 쳤어.
3: 찾았어요, 저 입을 거.
0: 어, 또 입어요?
3: 네. 또 입어와서.
0: 뭘 자꾸 입어요?
2: 우리 예사롭지 이거, 않습니다. 이거. 예,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예.
3: 신규 고객에게.
2: 예, 그럼요.
0: 아니, 저것도 웨딩드레스인가요?
3: 이브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어때요? 선배님? 아. 선배님, 이거 어때요?
2: 보세요, 저.
0: 좋아요, 좋은데. 또 입으려고요?
3: 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서장훈 씨?
0: 네네.
3: 네, 알겠습니다.
0: 좀 빨리 입어주세요. 아, 네. 빨리 입어요.
3: 알겠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2: 짜잔. 우와. 이야.
3: 아니,

0: 아니, 그 허두수는 뭐예요?
1: 어우, 세상에.
2: 아, 알았어요.
0: 아, 허두수는 뭐예요?
2: 아니, 네. 이거는. 네.
1: 아, 제가 대신 해줄게요, 오늘은.
0: 그게
1: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우, 정말. 이야. 뭐, 그리스의 여신이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레스 입어보면은요, 속설이 있어요. 3년 안에 결혼을 못하면은 결혼 못할 수 있어요.
2: 부케 받은 것처럼.
1: 네, 그럼요.
2: 드레스를 입어본 사람도. 네. 아,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 네.
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상화 선수 부케 받고 나서 예. 결혼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 했거든요. 뭐 이번에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2: 우리 대표님 댁이
1: 네.
2: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건축가
1: 예.
2: 승효상 선생님이 우리 저 대표님 집을 지어주셨다고요?
1: 아, 선생님 1년에 딱 한 채씩의 주택을 한 채만 설계해 준대요. 네. 그런데 저도 가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사정해가지고 제가 당첨됐어요.
2: 우리 대표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웨딩 백만장자답게 아, 집도 아주 하얗습니다.
0: 진짜?
2: 흰백에.
0: 네. 여기서 이렇게 하얀 네. 집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온통 흰색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중첩돼서
2: 네. 네, 네, 네.
1: 밀집된 느낌?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 진검다리를.
1: 네, 건너서.
0: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 이름이 뭐예요?
1: 제니요.

0: 끝날라고. 오, 지금 너무 신났다. 어, 너무 신났다, 지금. 어, 지금 놀 타임입니다.
1: 아이고, 오.
2: 얘는 제니예요, 제니.
1: 일로 와. 제니, 일로 와봐.
0: 지금 너무, 너무 신났다.
1: 제니, 일로 와봐.
0: 용맹한데요?
1: 이게 지금 2층까지 이 층고가 완전히 뚫려 있어요.

0: 개방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좋네요.
1: 위가 이제 높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넓은 느낌이. 창이 여기다 이제 창호지를 또.
2: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예. 느낌을 합해서 예.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축가? 뭐 이런 분이죠. 예.
1: 순백의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신상수 대표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2: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7살 뭐 이 정도인데 아주 그 꿈이 생생하니 남는 거 있죠. 제가 커다란 상제리 제가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릴 때의 꿈이 지금도 선명하게 내 인생을 밀어붙이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1: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셨다고요?
2: 예. 저희도 이제 곡성에서 더 들어가는 면단이거든요. 네. 예, 면단이에 네. 죽공면이라는 면사무소 네, 바로 네. 앞에 식당, 네. 그리고 상점, 철물점, 네. 뭐 과일가게, 네, 네.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삶을. 저는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장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런 거기에서 세상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7살에 모든 장사의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예.

0: 신상수 대표님의 이름이 네. 상수에도 네. 사연이 네. 있다고요?
1: 제가 원래는 7살에 상윤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이 탁발성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0: 예전에
1: 예, 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더니 똘망똘망했나 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상수로 바꾸시오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 장사상자 빼어날수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0: 장사에 예. 빼어나다. 네. 그런 뜻이에요.
1: 예. 이제 나중에 이 뜻의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2: 그럼 운명처럼 이제 상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신 건데 예. 대표님은 몇 살 때부터 장사를 좀 시작하셨어요?
1: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갔는데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의 첫 출발이었죠. 예.
0: 아니 그 보험 영업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1: 아 말도 마세요. 처음에 한 3개월은 뭐 내가 이게 뭐라 하면서 울면서 뭐 걷고 정처 없이 걸어서 빌딩 타기하고 뭐 이랬었죠. 빌딩 타기가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버스 종점 노선에서부터 오는데 수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각 층별로 다 돌면서 제 명함을 주고 그쪽에 명함을 받고 하루에 무조건 100명, 최소 100명 정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일단은 그 빌딩에 들어가면은 되게 입구라든지 주차장에 경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경비분들한테 카트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정말 내가 피해서 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괴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명함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내는 거죠.
2: 그렇게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보험 1등이 되셨다고요?
1: 예, 그래서

0: 한 1억 전세집을 1억짜리 전세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랬는데 상품백화점 사건이 터졌죠.
1: 네.
0: 아 정말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제 고객이 100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2: 아 상품백화점 예. 직원들한테
0: 예, 보험 팔았는데
2: 보험을 팔았는데 예, 예, 예. 아.
0: 다른 때는 6, 7시까지 그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4시쯤인가 이제 마감날이라서 일찍 들어왔죠. 그랬는데 막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저희 회사가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상품백화점 있는 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3: 왜 당황하셨어요?
0: 내 고객이 있잖아요. 내 고객이 지금 생과사의 그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요. 회사에서 그냥 거기까지 정말 쏜살같이 뛰어가서 먼지가 촉한 그런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에 한 1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과 사의 갈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슬펐고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보험금들 지급 이런 것을 다 도와주고

0: 당시 좀 악몽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계속 내가 종사할 자신감이 많이 좀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1: 그래서 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을 판매하는 이것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냥 이때 멈춰야겠구나.
0: 보험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의 불안이라든지 내지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쁨을 판매하는 건 없을까? 행복이라는 거? 그런 걸 팔아보고 싶다.
1: 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웨딩 사업인 거예요. 예.
2: 제가 사고로 충격이 크신 와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보호망 때 번 돈으로 웨딩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1: 뭐 전세로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집 한 칸짜리로 2천만 원짜리로 가고 네. 8천만 원을 뺐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25평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인데 그게 96년.
2: 그 사무실이 그러면 어떤?
1: 6층 꼭대기에 네. 건물 6층에 사무실을 25평짜리를 네. 상가에다가 차리게 됐죠.
2: 6층에다가 꼭대기에다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웨딩드레스 샵은 1층이나 2층 뭐 이렇게 있어야 돼. 6층에 있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1: 당연히 1, 2층이 가장 좋죠.
3: 봐야 그런데, 되니까.
1: 예, 그런데 6층에다 했는데, 자신이 있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로우북, 전신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부책을 두꺼운 것을 5권을 가져다가 놓고 고객을 불러드렸습니다.

0: 그냥 전화를 계속 돌리신 거예요?
1: 이런 거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결혼할 분 계시나요? 하면은 당장 막 웃음이 터져요. 네. 웃었잖아요.
0: 맞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뜬금없으니까.
1: 예. 아, 저희는 웨딩 결혼 이벤트 회사인데요. 1년 안에 결혼할, 직장 내에 결혼할 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면은, 야, 영자야, 너 찾는 전화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직장에선 바꿔주고, 내지는 집에, 가정집에 엄마, 아빠는, 오, 우리 자식 결혼 정년기인데, 애인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0: 그러면은.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면은, 1년 안에 결혼할 사람, 3년 안에 결혼할 사람, 5년 안에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에 맞춰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와이프하고 직원 2명, 4명이서 전화를 하루에 100에서 150통을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평균 두세 쌍 내지는 3년, 5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은 10쌍 이 정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0: 꽤 쌓이네요.
1: 네, 쌓이는 거죠. 정말 오픈하고 한 2, 3개월 만에 일주일에 방문을 뭐 처음에 뭐 한 5, 6팀 하던 것이 몇 개월 만에 10팀, 20팀으로 해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가 됐어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줄을 세우는 거예요. 2층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대신에 커피하고 피자는 마음대로 먹어라 해놓고 저희들이 계산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상담하러 오게끔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두세 팀만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 100팀이에요. 금방 사실
0: 그럼요.
2: 매출이 늘어나고
0: 성사가 되고
1: 1년에 안양, 군포, 우왕, 가천 이쪽이 약 5천 쌍 정도 결혼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한 2천 쌍 정도? 그분들의 모든 결혼을 사진 촬영부터 해서 다 저희가 맡아서 할 정도로
2: 아니 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뭐 스튜디오가 멋있었나요? 아니 딴 데보다
1: 메이크업과 그래서 사진과 이런 걸 하나하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여행이나 뭐 가구나 한복이나 혼수나 이런 것까지 해서 토탈로 다 한 번에 해버리는 식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갔죠.
0: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예. 지금의 웨딩 플래너 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을 저희가 1세대죠. 어떻게 보면.
2: 그 시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앞서가신 거죠. 그야말로.
0: 토탈로 하시니까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을까요?
1: 5천 쌍 중에 2천 쌍 정도를 시장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0: 많이 버셨겠어요.
1: 아이고 그러기보다는
2: 저는, 얼마나 버셨어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식장을 이렇게 덜컥 분양받아 버렸죠 상가를.
2: 그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까지 인수를 하셨다고요?
1: 2010년 이때쯤에 제가 이제 웨딩홀을 네 번째로 강남에 있는 목화회식장 예전에 그걸 이제 워낙 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유명했던
1: 그 안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변방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중에 강남에서 가장 큰 웨딩홀을 인수해보자 해가지고 7호점까지 쭉 끌고 갔죠.
2: 가장 그 매출이 좀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1: 그때 제가 예식장 7개 하고 드레스샵도 3군데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400억에서 500억은 했던 것 같아요. 예. 직원들이 한 200명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결혼식 많을 때는 알바생들이 한 7, 800에서 1000명까지

0: 그냥 순백으로.
1: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 테이블과 다른 또 테이블들을 연결해서 쭉 하면은 뭐 20, 30명의 파티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식탁도 독특한데요?
1: 식탁이요? 이 식탁은요.
0: 움직이는.
3: 확장하는 식탁이구나. 오, 되게 넓어지네요.
1: 예, 그러니까 파티를 할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3: 대표님 방은 어디에 있어요?
1: 아, 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0: 아유, 예, 아주 잘 뛴다.
1: 조심히 올라오세요.
3: 와, 나 뭔가 했네.
1: 날쌘 돌이.
0: 2층이.
3: 예.
1: 이 전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3: 아, 몇 개 정도 될까요?
1: 백만 장자의 집이라면서요.
0: 한 100개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100개입니다. 네, 딱 100개입니다.
3: 근데 되게 사실 엄청 화려한 샹들리에인데 이 집하고는 어울리네요.
1: 그러죠? 예.
3: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1: 네, 자연이 아주 그냥 느껴지게 이렇게
3: 시원하네요. 자연 속에 있는 기분 드네요.

0: 저희 안방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1: 저 안에 사우나도 있네요.
2: 예. 투명이라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0: 여기에서는 부부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2: 아, 예. 투명 역시. 예.
0: 이 욕조에서 반신욕 즐기는데 네. 자연이 바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2: 마당이 약간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얘기하시는 거 보면.
0: 와보시면은.
1: 바로 뒤에 이게 산이인가요? 산이 이어져.
0: 그렇죠. 예. 예.
1: 그 여기서 보니까 집이 디귿자 형태네요.
2: 그렇네요. 네.
0: 그 전통 한옥 구조에 보면은 디귿자 구조 속에 마당을 항시 배치해 놨잖아요. 네. 예.
2: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1: 그러네요.
2: 거네요.
0: 그렇죠.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2: 딱인데요? 예.

0: 아이고, 좋다. 이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삼삼아. 어, 삼삼이 왔어. 천천히. 이리와, 이리와.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삼삼아.
1: 야, 먹어. 괜찮아.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0: 예전에는 정말 책을
1: 정말 많이 봤어요.
0: 한 달에 네 권 정도는 보려고 해요.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습관이 돼버리고.

0: 계속 운영이 잘 되신 거네요.
1: 하락이 없었어요?
2: 아, 눈물 납니다. 코로나 2020년 2월에 딱 왔잖아요. 50명 이상은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웨딩홀에 막 몇백 개씩 예약이 돼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수수 계약이 깨지는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건 오래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절벽 위에 서 있다.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니 정말 야 이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뭔가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예식장 7개를 단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하게 됐죠. 내가 소중한 그 공간을 이제 더 머물 일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와, 참 계속해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0: 그동안 예식장을 7개씩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뭐 이제 다 놔버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뭘 하신 거예요?
2: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산을 다녔죠. 예. 뭐 관악산이라든지 뭐 집 앞에 금토산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인수봉까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뭘 해봐야 하는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3, 4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죠.

0: 그 사업 접으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셨어요?
1: 살려고 했죠, 정말. 정말 성장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진다는 느낌. 거기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2: 언제쯤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 이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23년 10월 달부터서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평생 결혼식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언제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촬영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 신부들한테 내가 촬영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해요. 그 감동이 살짝 묻어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게 이해되고 다가오더라고요.
2: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근본적인 좀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3: 저희가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아, 예.
1: 짜잔.
3: 자, 오늘의 우리 백지 수표는 5만 쌍. 5만 쌍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어디, 작은 도시의 인구인데.
2: 엄청나죠.
3: 예.
1: 그 5만 쌍의 결혼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소중하고, 그게 저 인생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는가?

0: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쇼.
1: 네? 아, 그럼요. 신나죠. 그냥 온통 집중해서 카메라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2: 아니, 취지를 말자고. 노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하니까 니테를 하니까 7이나 8이 된 거잖아.
3: 근데 어차피 거기에
2: 내 생각에는 이 트러스트랑 이거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네.
3: 그 이쪽
0: 골목을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셨네.
1: 그것은 제가 이제 웨딩을 그간에 많이 접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또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셨다고요?
1: 제가 한 200상 정도 무료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을 치러 드렸는데
0: 그런 200상의 우리 부부들은 전액 다 무료로 결혼식을 예.
1: 제가 뭐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뭐 메이크업 사진 네. 뭐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네.

0: 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1: 아 부끄럽습니다.
0: 괜찮아요. 뭐 좋은 일이니까요. 네.
2: 이 나눔을 어떻게 좀 이어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1: 꿈은 결혼 문화 재단 만드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 서러운 결혼식 이런 것 일절 없게 하고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의 꿈입니다.
0: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2: 발로 뛰셨다.
0: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공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결혼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 일이 저의 평생 해야 할 어떤 인생 후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진짜 빠르다.
3: 이야. 이야.
2: 와. 와. 와. 와.
4: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4: 네, 본업 아닙니다.
5: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우입니다.
6: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수영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시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0: 있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0: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2: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3: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료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2: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은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 볼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 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상담 완료 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0: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0: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2: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3: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료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2: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 볼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 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0: 이런 풍경 볼수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1: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네요.
10: 아, 이분이다. 야, 야, 나세요, 지호.
12: 81.
10: 80. 81이.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4: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중식집 메뉴에도 없는 중화요리의 끝판왕. 여경래 셰프에게 배워보자. 여경래 대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공개한다. 간짜장과 물짜장의 매력이 고루 섞인 진시황 짜장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 중화풍으로 대변신. 중식의 만능 소스 굴소스로 맛을 낸 중화풍 불고기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경래입니다.
6: 야. 셰프님, 남녀노소 좋아하는 요리가 이 짜장면인데요. 오늘은 이름부터 확 끌리는 진시황 짜장이에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7: 네. 이거는 사실 전통 오리지널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 네.
7: 오늘의 짜장면의 그 재료들 보기엔 삼겹살하고 표고버섯 두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6: 오, 재료도 다른 때와는 색다르고 양념도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7: 네, 단짠의 원조가 짜장면인데요.
6: 네.
7: 춘장의 씁쓸한 맛을 잡아주는 게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필요하고요.
6: 예.
7: 춘장과 황두장, 두반장, 굴소스, 간장으로 맛을 낼 예정입니다.
6: 사실 이 짜장면은 어떤 식으로 해도 반가운 요리지만 이 진시황 짜장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셰프님?
7: 네, 이제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삼겹살을 재준비했는데 이거를 갈아낼 예정이고요.
6: 자,
7: 여기
6: 갈아내고.
7: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쓸어놨는데 이건 기름에 한번 튀길 것이고요.
6: 예.
7: 오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는 고명이라서
6: 네.
7: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도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자,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삼겹살이에요. 원래도 이 짜장면에 삼겹살이 들어가나요?
7: 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고기를 사용합니다.
6: 네.
7: 삼겹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로 제가 삼겹살로 절충해서 좀 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6: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렇게 갈아주셨는데 삼겹살이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죠?
7: 예, 그래서 약간 단,

0: 가 높긴 하지만 예.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집에 있는 돼지고기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갈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거 손질해 볼까요, 셰프님?
0: 자, 일단 썰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썰어서 예. 그다음에 한번 튀기고 튀기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
1: 요거는
0: 밑동 부분 잘라내시고요. 네. 이것도 자잘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버섯도 짜장면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버섯 들어간 짜장면 먹어봤었는데.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자잘하게 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썰고 나면은 저기 두부를 기름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1: 두부를 또 기름에 튀기고.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짜장면 먹는 날은 뭔가 이렇게 뭔가 즐거운 날이거든요. 예전에 짜장면 언제 먹었어요? 뭔가 졸업앨범 찍을 때라든가 생일이라든가.
0: 아, 저는 그건 안 해봤고 예. 15살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
1: 정말 지겹도록 드셨구나.
0: 아, 1년 내내 지금 거의 50년 먹었습니다.
1: 근데 50년 동안 드셔도 질리지 않는 이 짜장면의 매력 뭔가요?
0: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밥으로 먹은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질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1: 그쵸. 또 주식으로 그냥, 그쵸? 네.
0: 파도 곱게. 볼 하나만 더 주세요.
1: 네.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재료 같은 거 다 데칠 거 데치고, 예. 튀길 거 튀기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훨씬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저희가 진황 짜장에 들어갈 재료들, 저희가 썰어야 될 재료들 다 썰어봤고요. 이제는 셰프님께서 아까 두부를 튀기신다고 하셨어요.
0: 네, 두부는 와.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예? 집어넣어갖고 예. 이쪽으로 옮길까요?
1: 자, 근데 진짜 셰프님, 이 짜장면에 두부 튀겨서 넣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0: 예, 식감도 예. 좋고요. 어차피 춘장은 다 콩으로 만든 거라서
1: 예.
0: 이제 지금은 그 밀가루 같은 것도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 중식은 또 이제 불 앞에서 할 때 굉장히 또 느낌이 살잖아요.
0: 네.
1: 분위기도 있고.
0: 근데 저는 이제 중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는
1: 예.
0: 이 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식은 파트가
1: 예.
0: 불판
1: 예.
0: 바닥에서 막 지지고 볶는 불쇼 하는 것처럼 그 불판이라는 게 있고요.
1: 예.
0: 칼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칼로 칼판. 하는 거.
1: 예.
0: 그래서 옛날에는 칼판 주방장도 있었거든요.
1: 예.
0: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칼판 주방장이었었기 때문에
1: 예.
0: 칼판 주방장을 지향을 했었었는데
1: 예.
0: 오늘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에서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에 하는 그런 셰프들만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확 이렇게 하는. 그렇죠. 네. 확실히 콩은 정말 고소함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끝판왕.
0: 끝판왕. 오늘 이 짜장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흔하게 먹는 그런 짜장면이 약간 네. 단맛이 센데 설탕은 조금만 넣을 것이고 춘장의 원래 춘장이나 그런 장의 원래 맛을
1: 네.
0: 10분 살려서 만들 거라서
1: 네.
0: 한번 기대해 보세요.
1: 셰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 일반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점이 또 궁금해요.
0: 그래서 사실은 짜장면의 정의를 먼저 내린다면 짜장면 무슨 뜻이에요?
1: 짜장, 까만색인데 맛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
0: 네, 그거 좀 웃겨. 짜장면이라는 건 원래 중국 발음이고 중국 발음은 짜, 짱, 면. 그래서 짜라는 거는 튀기다.
1: 예?
0: 장을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
1: 아, 그래요?
0: 기름을, 예. 기름에다가 춘장을 넣어갖고
1: 튀기듯이.
0: 튀기면은 약간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볶은 춘장이 나와가지고
1: 예.
0: 안 해도 되는데.
1: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 차이는
0: 간짜장에는 말을 건자를 써가지고 깐, 짜장. 그래서 물을 안 넣고 마르게 볶은 거를 간짜장이라 합니다.
1: 아, 좀 되직하게. 그쵸? 예, 예.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0: 된 것 같고요.
1: 예?
0: 여기다 놓을게요.
1: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름을 한번 걸른 다음에
0: 이쪽에다 해주시고 이 기름을 네. 써서
1: 다시 써서 요거 이제 새 좀 펼쳐놔도 돼요?
0: 네, 그냥 그 상태로 써도 됩니다.
1: 이렇게 해도 되나요?
0: 고기부터 다 네. 갈아놓은 거 다 집은

0: 선생님, 이 돼지고기 삼겹살은 얼마만큼 익혀주면 되나요?
1: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싹 익혀주면 됩니다.
0: 바싹.
1: 이런 살코기 같은 그런 것들이 겉면이 다 익게 될 정도까지 예. 하시면 되고.

0: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고 반 스푼.
1: 아, 고기에다가 밑간으로 간장을
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삼겹살이고 고기다 돼지고기다 보니까 예. 그 약간 조리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저 생강만 중추.
1: 네, 생강만.
0: 생강을 조금 넣을게요.
1: 혹시나 뭐를 누리네를 잡기 위해서. 네. 자, 이거 다 드릴까요?
0: 아니요, 많아요.
1: 조금만. 살짝만.
0: 오케이.
1: 네, 살짝만.
0: 자, 여기 네. 광희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아, 셰프님이 이렇게 또 MC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0: 네.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1: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0: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나머지 재료들을 또 넣도록 할 것인데요.
1: 고기가 다 익었어요.
0: 그 다음에 이거 그 쓸어놓은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1: 예. 그 다음에 대파도 있고
0: 해주시면 이제 다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쓸어놓은 대파.
1: 예.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네.
0: 그 다음에 마늘도 넣을게요.
1: 마늘 넣을까요? 셰프님 마늘 얼마큼 넣을까요?
0: 예. 반만 넣어주세요.
1: 반만요. 자, 반만 넣어볼게요.
0: 불은 네. 최고 센 상태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1: 아, 센 불에서 네. 뭐든.
0: 이건 천면장이라는 거고요.
1: 천면장이요?
0: 천면, 약간 달콤한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저희가 알기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두반장은 고추장 맛이 살짝 나잖아요. 네. 천면장은 어떤
0: 춘장 맛이? 춘장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0: 자, 지금 여러 가지 장을 넣으셨는데요. 지금 황두장 들어갔고요.
1: 그다음에 천면장이라는 예. 장도 들어갔고, 천면장은 예. 첨이라는 건 약간 달다는 뜻이고요.
0: 예?
1: 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밀가루 같은 그런 경우고, 약간 그 달은
0: 아 달콤한 약간 단맛이 나는
1: 그 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주 고소함이 대단할 것 같은데.
1: 좀 전에 튀겨놓은 예. 두부도 넣었어요.
0: 선생님, 이 상태에서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0: 예.
1: 소스를 더 내기 위해서
0: 네.
1: 살짝 끓여야 됩니다.
0: 이 상태에서 아 진짜 저희가 짜장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 먹는 이 진지황 짜장도 굉장히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단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조금 네, 있는 그렇죠.
1: 짜장면에 온 들어갈 수 있죠.
0: 예.
1: 노추라는 건데요. 색깔을 좀 넣은
0: 노추요?
1: 노추. 색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안에 설탕을 좀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0: 약간.
1: 네,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였다가 이제 전분을 예. 풀어주시면 돼요.
0: 전분이요?
1: 이것도 전분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예. 넣으면서 젓어주시고요.
0: 돌려가면서.
1: 전분 한번 넣어주실래요?
0: 한번 더 넣을까요?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반만 더 주세요.
0: 반만 더 넣을까요? 자.
1: 네.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0: 이야.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장을 위에다 붓게요.
0: 네. 와.
1: 원래 오리지널은 예. 국수 이만큼이고 장이 더 찌고요.
0: 원래는요?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만 덮어줄게요.
0: 아, 그래도 간이 맞는 거죠?
1: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명을 자기가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1: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오이를 많이 넣으니까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고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임의로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취향에 따라?
1: 취향에 따라.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진시황 짜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진시황 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해 잘게 다지고 대파도 다져

0: 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를 두른 팬에 두부를 넣어 튀겨줍니다. 다시 식용유를 두른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진간장,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표고버섯,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천면장, 황두장, 두반장, 춘장, 굴소스, 진간장을 넣어 볶다가 튀긴 두부를 넣어 볶아주세요. 물, 노추, 설탕을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을 나누어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전분물을 나눠서 빙 둘러넣어야 소스가 뭉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삶은 중화면 위에 짜장 소스를 얹고 오이를 올리면 진시황 짜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게 불고기지만 요리 초보에게는 이 양념장부터 불 조절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요리예요. 일단 오늘 요리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오늘은 그 몽골리안 비프, 네, 소고기였었으면 쉽게 말해서 한 중국식 불고기입니다. 오. 밥하고 잘 어울리는 집밥 요리입니다. 그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했고요. 네. 파,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양념으로는 간장하고 굴소스로 아주 간단하게 맛을 낼 예정입니다.
1: 네, 간장 양념만 하지 않고 굴소스의 이 감칠맛을 더해 색다른 소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경래 셰프님만의 맛있는 레시피 지금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지금 좀 재료들이 뭐 대단하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2: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고기는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고요. 네. 돼지고기 안심은 그냥 돼지고기 고기 중에서 살짝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게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1: 맞아요.
2: 그다음에 이제 재료 부재료를 보게 되면 양파라든지 대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통마늘 사용해서 다질 예정인데, 네, 그냥 마늘 다진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사실 이 중식에 양파는 빠질 수 없죠, 셰프님. 네. 저도 항상 짜장면 시키면 양파 좀 많이 갖다 달라고. 아,
2: 생양파를 좋아하시는군요.
1: 예, 잘 어울려요.
2: 불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고기는 제일 끝에 썰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런 채소들을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를 톡 쳐서 기절.
1: 예.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2: 절반 또 갈라주시고 굵은 거는 한 번 더 칼로 그어주세요. 그냥 밀어 썰기로. 저도 이렇게 쓸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밀어 썰기.
1: 아, 이렇게 썰 줄 아시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2: 제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1: 아. 그러면 이렇게 또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2: 자, 이 상태로, 예, 한쪽에다 저 조그만 거 주셔도
1: 될까요?
2: 네. 담아주시고. 네. 여기 마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늘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다진 걸 쓰시게 되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를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명 꽉 하실 것 같은데.
2: 예, 꽝꽝꽝. 그 사실은, 예,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면팔방으로 막 튀기 때문에, 예, 예, 보통은 이렇게 칼로 한번 살짝, 아, 눌러서
1: 지그시,
2: 예, 으깨는 거죠.
1: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셰프님?
2: 근데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특히 방송 같은 날에 빵빵빵빵 하면 재밌잖아요.
1: 예.
2: 근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쉽지 않죠.
1: 맞아요.
2: 살짝만 으깬 상태에서 살짝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잘지는 않게.
2: 네, 이렇게 해서 파하고 마늘 같이 담을게요.
1: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 또 한번 닦을.
1: 예.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봤습니다.
2: 칼.
1: 예.
2: 칼.
1: 닦고. 예.
2: 그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1: 잠깐만요. 드릴게요.
2: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얇게 편을 씁니다.
1: 편 썰듯이 안심을. 네. 그 안심불이 굉장히 또 부드러운데, 근데 불고기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씹는 식감이 있게 각자 다르게 요리하시잖아요. 고기 부위도 다르게 사용하시고.
2: 근데 이 그 돼지고기 안심은, 예, 그냥 그 부드러운 자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좀 무난합니다.
1: 맞아요.
2: 가격도 좀 무난하고 이런 식으로,
1: 네,
2: 해서 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또 중화품 불고기예요.
2: 네, 그다음에 여기 수저로 예. 간장은 살짝 묻힐 수 있을 정도로.
1: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2: 네.
1: 고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2: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 스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놓으시면 예. 되겠고요.
1: 자, 재료가 다 묻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2: 후춧가루.
1: 이 후춧가루를 넣고 또.
2: 그 다음에 물도 조금 넣을게요. 물을 그럴까요? 넣는 건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요.
1: 근데 고기 버무릴 때 물 넣는 거는 좀 새로워요, 셰프님. 네,
2: 중식에서는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물 넣어서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2: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재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재웁니다.
1: 물을 넣어서.
2: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예? 통째로 생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1: 파도 지금 넣어요?
2: 네, 파도 넣을 거예요.
1: 좀 이따가.
2: 양파 이렇게 하고.
1: 네.
2: 그 다음에 주세요.
1: 자, 양파 넣어볼까요?
2: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묻히게 하고.
1: 예.
2: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을게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볶으러 가보겠습니다.
2: 불 켜서. 이거 기름 맞죠?
1: 맞습니다. 그래도 좀 기름은 좀 넉넉하게 둘러주네요.
2: 네, 한 두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1: 예.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2: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오. 이 과정은 이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쵸?
2: 네.
1: 미리 양념된 불고기를 넣는 건. 이 소리 제일 좋은 소리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차갈차갈 고기가 익는 소리.
2: 겉면만 다 익게 되면 그냥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겉면만 다 익으면. 네. 저희가 고기를 또 얇게 썰었죠. 너무 두껍지 않게.
2: 네, 그래서, 양파라든지 네. 고기라든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는 익고 저기는 안 익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물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채소들이 들어가서 맛을 더해주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영양분들도 많이 채워준다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재료도 아까 파라든지 양파 예. 같은 것도 속부분 예. 약간 그 부분들이 훨씬 식감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1: 네.
2: 재료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파 겉면에 쓸 때 그것까지 넣게 되면 거기는 가끔 말라가지고
1: 좀
2: 질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이게 또 한 끗 차이구나.
2: 약간 그런 재료 같은 것도
1: 예?
2: 잘 조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또 넣을 거예요.
1: 참기름 한 방울. 되게 촉촉하게 익혀주시네요, 셰프님.
2: 그래서 밥하고도 좋고 그냥 먹어도 입안에 즙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훨씬 맛있을 거예요.
1: 양파도 근데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2: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익는 것 같고 완성접시 하나만 주시면.
1: 그럴까요? 참기름도 준비했고요.
2: 참기름은 중식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역할은 고소함이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윤기나는 역할이라서 이렇게 하고 삥 둘러주는 거예요.
1: 윤기나게 삥 둘러주신.
2: 이거.
1: 이야. 근데 오늘 만들어진 이 중화풍 불고기는 뭔가 다르게 촉촉한 부분도 있고.
2: 네. 보통 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게 싸주시는 거예요.
1: 높게. 선생님, 간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좀 은근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것 같아요.
2: 네. 만약에 밥하고 드신다 생각되면 간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냥 상태로 딱 간만 맞게 되면 네.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되게 담백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0: 중화풍 불고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대파는 잘게 다진 뒤 마늘을 으깨주세요. 돼지고기는 얇게 편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물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고기 양념을 할 때 물을 함께 버무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참기름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중화풍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특제 소스와 닭고기

0: 소스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닭고기 짜장볶음부터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는 마늘 돼지고기 볶음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례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성도멀루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도멀루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어? 이거 실화야?
14: 에이, AI 같은데.
1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 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한

0: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탠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8: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 구역이거든요. 저지아 사람들도 잘 못 들어가는데.
1: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커카서스 어지. 태초의 자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0: 와, 진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1: 오직 신만을 바라보는 수도자 바위 카츠키 기둥도 만납니다. 요즘 뜨는 조지아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커카서스 어지로 향합니다. 최근 조지아가 트레킹 여행지로 사랑받는 건 커카서스 산맥 덕분입니다. 알프스보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을 스위스보다 저렴한 물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조지아 트레킹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스테판츠민다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스테판츠민다는 수도 트빌리시에서 3시간 떨어진

0: 마을인데요. 주변에는 코카소스 산맥의 자연보호 구역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즈베기산 정상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인데요. 국립공원 관리자로 일하는 벨라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답니다.
1: 네, 일단 가보시죠.
0: 트루서밸리는 저도 처음인데요. 국경 지역이고 저지아에서도 어지 중에 어지입니다. 입구부터 비포장길. 오늘도 만만치 않네요.
1: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나 봐요. 제가 옛날에 여기 다녔을 때도 아저씨가 맨날 트루서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왔네요.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트루서밸리도 겔라 아저씨의 근무지인데요. 이런 길을 매일 달리다니 아저씨가 대단한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 트루서밸리입니다. 야생의 자연을 품고 있는 트루서밸리는 2021년 지정된 국가자연보호구역입니다. 작은 호수가 보이는데요. 겔라 아저씨가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장소입니다. 평범한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에서 뭔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2: 나가스피안 우지로 바세자피안 부부카드 바세자피안
0: 트루서밸리의 명물, 아반너 미네랄 호수입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보호구역이다 보니 최소한의 시설만 돼 있는데요.
1: 여기서 보니까 훨씬 이쁘네요. 이야.
0: 태초의 자연과 마주한 기분입니다.

0: 완전 보글보글! 와! 와, 파란색이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예쁘다.
1: 진짜 신비로운데요? 보글보글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0: 사이드로서 사이단추대봐.

0: 신일홍일이형은 아이고 도로에 플라이 특별히 마저 변화해 본디나리 로드가 인터넷에
1: 아 저쪽에 오
2: 암석층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섞여 나오면서 가스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0: 근데 물 색깔 보면 이렇게 파란데 여기 지나가는 거 보면은 완전 빨갛게 돼 있고 물 색깔이 변하고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1: 일반적인 강을 보면 더 비교되는데요. 미네랄 성분 때문에 주변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0: 게일라! 들어오지 나 우리
2: 거야. 아.
0: 오. 에사케즈 가이크네바 위톰.
2: 데이지 코아케 템스 마키스 마즈.
0: 아 마르트라 타라크즈 마즈. 콘서트 오스티오.
2: 저 트빌리시에 있어.
0: 사모님은 여러 거랑 좀 멀고 얘가 트빌리시에 계시니까. 네.
1: 놀라운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호수 주변으로 이산화탄소가 고여 조심해야 합니다. 캠핑하려면 바람을 잘 체크하세요. 크루소밸리는 다양한 지형과 식물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운데요. 국경지대라 허가가 필요한 구역도 있습니다. 계곡 안에 들어가자 더 크고 붉은 강이 흐릅니다.
0: 무슨 영암지대 같아요. 와, 근데 여기 색감이 너무 자체로워요. 저기 하얀색 철산이랑 이 초록색 산맥이랑 여기 붉은색 여 땅 부분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물의 흐름에 따라 암석은 색과 모양이 변하는데요. 자연이 이렇게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크루소밸리 여행은 자연이 저지하에 숨겨둔 보물을 하나씩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크루소밸리. 하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이드 모어 어디대?
4: 어디서 왔지?
3: 이쪽.
4: 아케다노 어디서?
3: 사이다노.
4: 아케다노.
1: 겔라 아저씨가 원래 다니던 길인데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길이 사라진 겁니다.

0: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
1: 와.
2: 와. 나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3: 와, 나 순간 사탕 먹고 있었는데 사탕을 섞일 뻔했어요. 와. 이게 원래 길이었대요.
1: 네?
3: 이게 길이었는데 지금 길이 없죠. 지금은 길이 없지만 이게 원래 길이었대요.
0: 얼마 전까지 다니던 길이 사라졌습니다. 코카소스에선 자주 있는 일이죠. 트루서밸리에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 가는 중입니다.
4: 나리셰노 코레바임 피다빈티 스페르제.
5: 아하.
4: 그다음 만들어 있어야지.
5: 오이 소라가 잘했어.
4: 살롯사우야.
5: 오이.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0: 산 모양의 건물은 코시키라고 합니다. 국경지대나 산악지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전통 방식의 구조물입니다. 조지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창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으로 쓰이다 적이 공격해오면 방어탑으로 쓰였습니다.
6: 이게 산악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꼬시키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사람들 지켜주는 성의 역할도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럴 때는 구멍 같은 거 있거든요. 그 구멍에서 활도 쓰고 그 청도 쓰고.
3: 트칸스토 아기시나 비아토에서 듣고 싶게요.
4: 레사리치나 프레비자나 도와리. 에흘라가라 쉐네벤스 아마스 아마스 타위시.
0: 수많은 전쟁을 이겨낸 저지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할 트루서밸리. 태초의 자연을 만났습니다.

0: 코카소스 산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전 지금 로시카로 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주타 트래킹하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로시카였잖아요. 근데 저번에 못 가서 오늘 거기로 가서 하룻밤 묵으려고요.
0: 마을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 반이 걸리는데요. 코카소스 산맥을 핑 돌아갑니다. 가다 보면 도로 위에 가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산골 주민들에겐 귀한 재산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풀을 찾아 이동하는 무리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많이 보던 조지아의 시골 풍경입니다. 주인이 안 보이더라도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개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도로 사정으로 도착하기로 한 시간을 이미 넘긴 상태. 산 넘고 물 건너 로시카에 도착합니다.

0: 가축을 주로 키우며 살아가는 거산 마을로 주타 트레킹이 끝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요. 결국 걸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1: 아, 이게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인데요.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 전통 모습. 와!
0: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기분입니다.
1: 아, 귀여워. 가마리 줘봐.
2: 가마리 줘봐.
1: 와, 리사 씨 아무 너. 해제 파렐리야.
0: 정겨운 모습입니다.
2: ვერანაირი ტრანსპორტით, ცუმიწაზე არ ვიღებ და ხენციწაზე ხარ.
1: О, ნომუ კიოტა. ამას რა ქვია? ობელიქსი. ობელიქსი. О,
2: კიო. არ გამოიპარება პატარა გაფაჩური.
1: ი მაგარი ყოჩები კიჩავს, მაგარი ყოჩარია.
0: 환영 인사가 너무 귀여운데요.
1: 에스기차스 잠타르시.
0: 예전엔 100명이 넘게 살던 마을이었는데요. 코카소스의 추운 겨울에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여름에만 잠시 머무는 경우가 많답니다. 쇼타 씨는 여전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데요. 마을 정상에 집이 있어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타 씨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쇼타 씨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을 풍경이나 가족들을 주로 찍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인상적인 사진 한 장.
1: 어머, 아이고. 장례식의 모습이래요.
2: 미츠알레불리스 가스웨네바 잠타르시. 아이 저 4 가츠마로 4 가츠 셰헤데 두칸 모아크트. 이사 찬스웨네바. 이시 투 오르스.
1: 어머.
2: 4 아담이안마 로 찬스웨 미타타로스 미사슈알바 아라. 미토 4마토울이야. 아이 오르르마 에츠 가꽈로 그자자 에서나 이아로스. 나타로스 미츠알레불리.
3: 저는 사실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이에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0: 오지의 겨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1: 우와, 에사가리.
2: 그래서 트레니 사흘이다,
1: 오,
2: 이거
1: 마당에서 뷰가 진짜 최고네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0: 로시카의 가을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운데요.
1: 이 로시카의 가을 소정이 뭔가 한국 시골 그 가을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시골의 푸근한 모습은 어디라도 비슷한 걸까요? 쇼타 씨와 사진작가들이 만든 책도 보여줍니다.
1: 오, 여기 전통 그 행사 모습도 있고.
0: 조지아도 도시에는 전통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쇼타 씨의 사진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0: 한적한 오후. 마을은 조용한데요?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걸까요? 귀여운 성아지들이네요. 사실은 셔타 씨가 풀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1: 어, 여기 키우는 성아지들이래요.
2: 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금방 문 열어줄게. 기다려. 아우, 귀여워.
0: 오후가 되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풀이 많이 자라서 풀어놓고 키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1: 맛있게 잘 먹네. 뭐지 뭐지? 아, 아게라. 이 소들이 진짜 신기하대요.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아침에 밥 먹이만 나가고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온대요.
0: 우유로 만든 치즈나 버터는 가족들의 먹거리이자 소중한 수입원이 됩니다. 오이. 물론 소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1: 우와. 여기서 키우는 달걀인가 봐요. 우와. 어머.
0: 닭은 7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 아노 아크콘 콜라페스트 콘이 디즈르디테스 에기라 사츠미르 콜라페르트 콘. 와.
0: 돼지도 있습니다. 하루 두 번씩 밥을 챙겨주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죠.
1: 저 벌써 기다리고 있다. 우와, 돼지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머.
0: 얼여름에 새로 들인 동물 가족인데요.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을 좋아하는데 돼지들의 특별식입니다.
1: 이제 바다라 호랩이야. 샤다랩이지.
3: 가이즈랩이야. 레슨이 고첩이 위키네토 에피트웨어라. 아. 고첩스.
0: 겨울엔 먹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0: 집 뒤에 다리가 있는데요. 쇼타 씨가 잠시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1: 와. 집 바로 뒤에 이게 있어요. 와. 어머.
0: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해가 질 무렵에 봐야 한답니다.
1: 저기 지금 빛나는 저 산 보이시죠? 우리가 주타에서 왔으면 저 지금 빛나는 저 구간을 통해서 와야 돼요.
0: 봄비가 내리고 나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초록으로 변합니다.

0: თამაშობდი რაც იყო ფეხბურთს მაშინ.
1: აი ესე თამაშ მთებში.
0: ნუ აი ესე პატარა მოსწორებულ ადგილებში. აა სტადიონის თოლა ტერიტორიის მოძებნა ესეთი მოსწორებული ძნელია. აი ესე ვერთობოდით. მაშინ მოძრავი თამაშებით ვერთობოდით.
1: 와 진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아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푸른 세상을 마음껏 뛰어봅니다. 가슴이 후련해지는데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즐거움을 잊고 지냈네요.
2: 너보다 내가 더 빠를까? 아, 네가 더 빠르네. 이야.
1: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좋은 걸 보니 한국에 있는 남편도 떠오르네요. 쇼타 씨 덕분에 알게 된 로시카의 아름다운 여름날입니다. 집에선 아주머니가 치즈를 만드는 중입니다.
3: 오!
1: 무엇이든 스스로 해야 하는 산골의 일상.
2: 와, 위험하네 이거. 야, 저거 힘도 안 주고 그냥.
1: 지금부터 겨울 준비를 부지런히 해둬야 한다죠. 그렇게 산골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생치즈가 듬뿍 들어갔는데요.
4: 카자뿌리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여기 집에서 만든 치즈로 직접 만들고 계세요.
3: 사카르톨리시 베르나이리 카자뿌리야. 헵수레치 카자뿌스 베자헷 케체우스. 오.
1: 만드는 방법이 한국의 헛떡과 비슷합니다. 반죽을 뒤집어서 잘 펴주는데요. 보통은 프라이팬이나 화덕에 구워줍니다. 하차프리는 조지아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치즈빵입니다.
2: 우와.
1: 오. 겉에는 버터를 발라줍니다.
4: 아, 이거 바른 순간. 와, 향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1: 완성입니다. 우와.
4: 맛있겠어요. 수칼초 수월이한다. 이 수칼초가 조지아 전통 음식인데 소고기도 들어가고 쌀도 살짝 들어가가지고 매콤하면서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1: 풍성하게 차린 로시카의 밥상입니다. 정말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기분인데요. 음식도 있네요.
5: 디디와 두오바 달리엔 게브리엘리 찬스 꼬페리 에스란
6: 사이로가 디스쿠세보
5: 리스 깡겠대와
6: 꼬엘리스 감도피리스다 에르보스카
4: 우와
1: 감자 샐러드와 비슷한데요. 열량이 높아서 추운 지역에서 즐겨 먹습니다.

0: 이런 걸나 평생 못 먹고 살았네요.
1: 그럼 나로사 카르토 오세스 티 카르기기 시콘다. 쿠 세르보 피로라드 가오신제메.
2: 나투라우리 에보. 그래서 내가 스미르 스미르 체이즈레바 몸잡데스 카라킷 스제티트 마그람 에보.
3: 준비해 주신 음식은 하나하나 기본에 충실한 맛입니다.
0: 저는 사실 산골에 올라오면 음식이 뭔가 너무 투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먹어본 적 없는 음식도 있고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맛이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3: 가족들의 부지런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러시카를 떠나 치아투라로 갑니다. 저지아의 수도원이 많지만 커카소스 어지의 수도원은 특이합니다. 저지아 중부에 있는 치아투라는 19세기 광산이 발견되면서 성장했는데요. 광산 노동자를 위해 건설된 케이블카는 지금도 치아투라의 상징입니다. 코카소스 산맥의 풍부한 자원만큼이나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4: 여기가 찌아투라라는 곳인데요. 원래 저지아 다니시다 보면 성당이나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찌아투라에 오시면 정말 특이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3: 아주 특별한 장소에 있어 비밀이 가득한 수도원입니다. 도심을 떠나 40여 분을 달려갑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요. 요 근처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5: 어머, 여기 집이 있어요. 길 좀 물어봐야겠다. 안녕. 너가 여기 사는 거니?
4: 가말 저밭. 우리 라마자드 길라스 깍두사클리. ეკლესიისკენ მივდივართ და ხომ არის ციცაით არის.
6: გზა არის აი ასე აუყვებით, ბილიკს აუყვებით და ის ბილიკი პირდაპირ სვეტის ჭიშკართან მეგიყვა.
4: ასეთ ადგილას არის ბილიკი?
6: კი. ძალიან ახლოს ავარც სვეტთან და სულ 5-6 წუთი.
3: 집에서도 보인다며 안내해 주는데요.
4: 오 마이 갓.
6: 로멜이 체크해야 다발리로 다케다.
3: 세상에,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누가 만든 걸까요?
4: როგორ მოختار 와세 ახლოს ხოროფთ იმასთან ყოველდღე უყურებთ.
6: ოკეი, ცოტა რთულია. წეში ვართ ჩვენს ფაქტიურად, როგორც კაცხი სვეტი არის წეში ჩაფლული, ისე ჩვენს წეში ვართ ჩაფლულები, მაგრამ ერთ-ერთი მიმზიდველი.
3: 현지에선 카츠키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적 성지로 생각합니다. 카츠키 기둥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네요.
5: 경사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극경사네.
4: 맞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지아 종교의 신부님들이 원래 모든 것을 다 억제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신부님들은 만지거나 큰 소리로 불러주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지아 수도원이나 교회 가실 때 꼭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3: 조지아는 로마 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종교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0: 도쿄 정파 중 하나입니다. 수도 원장님의 안내로 카츠키 기둥 아래로 향합니다. 카츠키 기둥은 약 40m의 거대한 돌 기둥인데요. 정상에는 수도사들만 이용하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카츠키 기둥은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두 건물은 5세기나 6세기에 세워진 걸로 추정되지만 한 번에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1: 여기가 누가 살았는지 어떤 신부님들이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의 이름은 있었는데 그분이 역사에서 그 글을 남겼대요. 뭐 나는 여기서 뭐 집과 뭐 기둥을 뭐 세웠다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는지 여기서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0: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수도사들의 공간이라 기록에 남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조지아의 왕자이자 지리학자 바쿠시티는 바위 꼭대기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올라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사다리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요. 수도사들의 흔적만 남아있어 미스터리합니다. 수도원 내에는 카츠키 기둥에서 발견된 유물을 모아둔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수도원 보건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이 있습니다.
2: 저희 드로 다학로비 사무치안이 사무치 사무자티안 틀레비 로데스 이마르테보다 사브조타 카우셰리스 피르웰로 바칼데제 소츠와시다 에스 알피니스토리 바나케비 바나클레보드네낙
0: 등반대회로 인해 다시 세상에 알려진 수도원. 조지아가 독립한 후 재건의 움직임이 있었고 신도들의 후원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1: 여기가 다 비포장길이고 다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오기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여기 교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엄청 힘들게 그 재료들을 다 끌고 왔다고 하거든요.
0: 당시엔 재료를 들고 기둥으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막심 수도사입니다. 카츠키 기둥에서 수행을 한 마지막 수도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다리를 설치한 건 막심 수도사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현재는 수도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1: 방금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원래 여자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래요. 남자들도 여기 올라갈 수는 없는데 신부님들만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 사다리만 보면 저는 올라가라고 해도 못

0: 가겠는데요?
1: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 모든 과정은 수행의 일정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카츠키 기둥 수도원의 존재를 기적이라 믿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다시 세워진 수도원. 신의 기적이라고 여길만 합니다.
2: 아마도 모든 조지아 분들한테 이런 교회를 계속 복원하고 옛날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임무라고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1: 카츠키 기둥에는 올라갈 수 없지만 기둥 아래에 마련된 장소에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0: 하늘과 가까운 장소에서 신에게 기도하던 수도사들의 간절함을 되새겨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코카소스의 오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은 계속됩니다.
1: 제가 왕이어서도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저지에 왔다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대요. 옛날 저지의 수도이자 기독교가 시작한 곳.

0: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당 5kg 이상?
4: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5: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6: 23살 보냈어요.
4: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교를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대학 입시에 도입된 게 바로

0: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제도입니다.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 4년 만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이 인재들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창우 기자입니다.
1: 교육부는 지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지역인재 선발을 강제했습니다.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뽑게 한 겁니다. 강원과 제주는 20%, 나머지 지역은 40%입니다. 지역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까지 유도하는 정책인데 4년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역의과대학 26곳은 신입생 2천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1,234명이 지역 인재로 전체의 59.4%입니다. 제도 시행 전인 2022학년도에 비해 13.2%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역 인재 선발 트랙 정원이 409명 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지역의대 26곳이 모집 인원 2,409명 가운데 70%를 지역 인재 전형 또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의학 인재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지역 의료에 기여하려면 졸업 이후 제도 설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다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지역과 국가의 의료 정책을 바꾸고 싶다, 그런 능력과 의지를 키우고 권한을 부여하는 이제 새로운 복무제도를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지역의사제 졸업생들이 의무복무 10년만 채우고 떠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지역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아마도 영유아 사교육 열풍 뒤에는 부모들의 이런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교육은 갈수록 일찍 시작되고 참여율과 비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정작 다른 데 있다고 하는데요. 뇌발달과 인지, 정서 발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3: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5세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5만 원. 1년치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3배에 가깝습니다. 교육부와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가 아이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뇌발달 전문가들은 영유아기는 뇌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지만 공부를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놀고 몸을 움직이며 대화하고 잠을 자는 경험이 정서와 인지 발달의 기초를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4: 진짜 놀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중심 학습이 진짜 아이들 발달에 적합하고 아이들의 뭐 창의성이나 아니면 자기 주도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3: 정서행동 전문가들은 조기 학습 자체보다 성취를 강요하는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피로와 짜증, 수면 불안정, 놀이에 대한 흥미 감소는 아이가 보내는 대표적인 문제 신호입니다. 인지 과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정답을 반복해서 익히는 학습보다 다양한 상황을 탐색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이 장기적인 학습 역량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장기 추정 연구에서도 초기 학업 성취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 반면, 과도한 학습 중심 사교육은 사회 정서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충분한 탐색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포를 내가 학습해야 되는데, 이 좁은 그 제한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분포를 학습하게 되면 분포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3: 전문가들은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기보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 흥미, 정서적 신호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프랑스 발레의 정수를 선보여온 에투알 갈라가 올해는 이탈리아와 미국까지 그 무대를 넓힙니다. 동양인 최초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고 등급 무용수인 박세은이 직접 고른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이 서로 다른 발레의 개성과 매력을 한 자리에서 펼칩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0: 데려가겠다고 점찍었던 인연입니다.
1: So Balanchine and Robbins are basically the home choreographers of New York City Ballet. So it's nice to represent them here.
0: 정명훈이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 소속 발레단 멤버들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250년 역사와 이탈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라스칼라 발레단입니다. 유일한 여자 에투알인 니콜레타 마니는 카라바조와 라 바야데르 등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 In La Scala we have also a new musical director that is Korean. So I've been Chung, Mr. Chung. So I'm very proud to represent my theater here.
0: 박세은에게 헌정된 신작 달빛도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드뷔시의 음악에 맞춰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3: 관객분들께서도 되게 달빛을 상상을 하며 그냥 편안하게 음악과 춤과의 그런 모든 조화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빠져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0: 벌써 네 차례 무대를 꾸리며 기획자로서의 고충도 느낀다는 박세은은 에투알 갈라를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발굴하는 무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좀 곤란한 처지에 있을 정도로 무용수들이 다들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밌는 것들, 새로운 것들, 못 보셨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자 이런 방향으로.
0: 클래식 명작과 현대 레퍼토리까지 아우르는 이번 공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네 차례 열립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4: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한국어 교육과 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브라질 교육부와 교육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브라질에선 온라인과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309개 학교에서 1,886명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으며 국내 브라질 유학생도 366명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고등교육, 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8일 EBS 뉴스 12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6: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4: 병원 가자.
5: 이미 병원 가자.
6: 병원 가자.
7: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8: 병원 가자. 용기 있게.
7: 마이브라운.
9: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진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0: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2: 여러분은 지구박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3: 이게 폐인가 봐.
12: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4: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2: 오래전 심긴 씨앗이 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의 온기를 건네십시오.
15: 왼쪽부터 갈까요?
12: 가장 많은 씨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씨드를 현물과

0: 아, 뭐야 이거? 꽝인가? 진짜 미스터리다.
1: 아, 미스터리 박스야?
0: 네, 그 종이가 나왔는데.
1: 기록을 하라는 것 같은데?
0: 아, 기록 전담?
2: 뭐 하는데, 저게?
0: 아니, 미스터리 박스 뽑았는데 편지지 나오고 끝났어.
3: 네? 편지지 7개밖에 안 나왔어.
2: 어? 누가 뽑았어요?
0: 내가.
1: 우리가 각자 최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는 얘기 아닐까요?
4: 좋은데요? 이거 다들 각자 펜 있으시죠?
1: 제가 있습니다.
4: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5: 후손들에게 쓰는 편지.
4: 어. 가족들한테 남겨도 되는 거죠?
0: 다들 열심히 쓰고 있구만.
1: 제가 읽어드릴까요?
4: 어, 그래요, 그래요.
2: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안 읽으면 큰일 나겠네.
1: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누군가.
2: 아, 행운의 편지인 줄 알았네.
1: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저는 최

0: 최초의 인류 7인으로 이 바이오스피어에 오게 되었어요. 이를 읽고 있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1: 뮤지컬 배우.
0: 지구인가요?
2: 일어나서 해주세요.
1: 이렇게 일어나서 대박. 이렇게 해주세요.
0: 노안이 와서. 거기는 어떤가요? 며칠인가요? 지구인가요? 지금 지구에 있다면 지구를 아껴주세요. 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의 대박이 필요해요.
1: 대책.
0: 무언가의 대책이 필요해요. 이곳에 갇혀 우리는 다양한 마법을
1: 미션을 왜 읽는다는 거야?
0: 노안이 왔다니까요. 다양한 미션을 진행해요. 기압, 식량 문제, 배설물 배출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 아,
1: 잘 읽으신다.
3: 나 막 대충 썼는데.
1: 구현 동화 같네.
2: 그러니까.
4: 홍재 선생님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이거가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홍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1: 읽어주세요.
4: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 라스트 노드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해 좋았습니다. 욕기가 맛있었다. 화장실 잘 막히고 층간소음 심합니다.
1: 아니, 선생님이 편지 어떻게 썼어요, 작가님?
2: 저는 우리 특성을 파악해 봤습니다. 비비, 날렵, 신속, 눈치 빠른, 적게 먹은, 탐색에 적합함, 은지, 다정다감, 유머, 적게 먹음.
0: 적게 먹음.
2: 레크레이션 담당,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장동선, 힘쌤, 과감, 아주 많이 먹음. 승호, 잘생김, 목소리 좋음, 요리 스킬 출중. 협상, 요리 등 다툼을 줄일 수 있다.
0: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2: 적당히 먹음. 한결, 체력, 지구과학 지식, 적당히 먹음. 생태계 조정에 유리할 듯.
5: 네?
2: 낙준, 잡지식, 기록, 적게 먹음. 단석, 짜맞추기, 잡일을 잘할 것 같다. 장홍재, 침착, 무던, 화학 지식.
6: 그래서 안 먹어.
2: 기술과 더러운 담당.
6: 됐나?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2: 적게 먹음.
0: 적게 먹음.
4: 적게 먹는 게 도대체 뭔.
2: 바이오스피어2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는 적게 먹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되게 적게 먹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7: 이게 누굴까요? 최후의 인류. 우리는 이 기지에 온 지 5일이 되었다. 7인 모두 건강하게 생존 중이고 팀워크가 좋다. 팀워크의 비결은 웃음을...
1: 누가 쓴 거예요?
2: 누가 쓴 거예요?
7: 웃음을 포함? 심리적 안정감, 일단 읽어볼게요.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다. 협업이 잘 되는 팀의 비결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기를 확보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위생체계를 감춰야 하며
0: 갖춰야
7: 하며 어떻게 하세요?
1: 어떻게 알아요?
2: 어떻게 알았어요?
7: 보이시나요 이게? 갖춰야 하며 해양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0: 끝난.
6: 한결님 거 읽어줘요. 제가 갖고 있어요. 후손들 안녕, 난 카이라야. 한국에서 한결이라고 불렸어. 너도 만약 100% 지구인이면 도움이 될 만한 지구에서의 생명 유지 방법을 조금 알려줄게. 1번, 물 순환, 정화는 우선시할 것. 2번, 공기 중 산소 비율 유심히 관리할 것. 3번, 싫어하는 전갈이라고 죽이면 안 돼. 해충 위험 있음. 4번, 팀이랑 사이좋게 지내. 더 쓰고 싶은데 손시려.
8: 이건 둥이 건데?
4: 읽어주세요.
8: 읽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둥이 김영서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스피어2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1번, 누스가 시키는 일을 하시는 편이 좋다. 시드를 줍니다. 음식과 음료 등 유희도 시드에 의지해야 하니까요. 2번, 열심히

0: 찾으면 많은 작물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 있으니 요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온 바이오스피어 전체에 바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 식사를 하시고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완전.
2: 아, 맞죠.
0: 3번. 이곳 생태계는 한 곳이, 한 부분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지구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우리의 분뇨가 우리의 마실 물, 먹을 음식이 되고 우리가 내쉰 숨이 남들이 들이킬 숨이 됩니다. 오, 멋있는 말이다. 둥이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뭘 모르지만 우리가 찾은 모든 퍼스트노드에 그리고 우리의 정보를 남깁니다. 인류는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는 라스트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1: 역시
0: 안녕.
1: 작사가요.
2: 시인이야.
0: 너무 잘 썼다.
1: 작사를 잘하잖아.
2: 야, 대단하다. 진짜.
1: 너무 잘한다.
2: 은지님이 안 읽지 않았어요?
1: 한번 읽어볼게요.
2: 좀 늘려주세요.
1: 이거 너 목소리를 읽어. 유승우 씨 목소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 네. 흘러가는 대로 행운을 빕니다. 7인 중 유승우.
1: 아,
4: 깔끔하다.
1: 밑에다가 유조밥도 써요.
2: 조밥.
3: 조밥 중에 조밥 이렇게 쓸까요?
1: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2: 그니까.
1: 그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의자가
2: 어? 하나가 더 늘었네?
1: 하나가
5: 에?
1: 벼 있는데 원래 몇 개였지?
2: 원래 항상 일곱 개.
6: 원래 항상 이게 남는 적이 없었는데.
0: 에? 진짜?
3: 그러네.
0: 갑자기 히든룸으로 바뀌었어.
5: 언니. 나 너무 무서워.
6: 진짜 놀랐어.
5: 나 진짜. 진짜 무서워.
6: 저거 뭔데?
2: 어? 바뀌었다.
5: 안 해, 안 해.

0: 저도 돌. 이게 뭐예요?
1: 이 흥금을 가봅시다.
2: 가보자. 가보자.
3: 되게 무섭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4: 그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5: 깜짝 놀랐습니다.
6: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외계인?

0: 깜짝이야.
1: Hello.
2: Hello everyone.
1: Hello.
3: Oh my God. 잠깐만 외계인 수석. 잠깐만 외계인 수석. 마지막. Are you from Earth?
2: Guess who I am.
0: 뭔가 이 거대한 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가 아닐까
4: 했는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살았던 그 사람이구나.
2: You're from here, huh?
5: Harley Quinn?
6: 여기 마스크. Yeah. 마스크.
2: Yeah. 마스크. Yeah.
4: 생각해 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7: 저 식물 뭐예요?
8: 반가워요. 저거는 좀 그냥 포스트 노드.

0: 도 짜고 돼지는 무도.
1: So this was the feeding log for the animals.
0: 실제 와, 90년대 그 질질해요.
2: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로.
0: 너무 신기하다.
2: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3: 아 진짜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농사 짓고 요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게 우리 삶이 편해진 것 중 하나인데 그게 원시 시대로 돌아간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극한에 대한 도전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가혹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4: 제인, yes. 바이오스피어에서 yes. 커플은 없었어요?
1: Nobody dated? Well, I'm married to one of them.
5: 진짜?
6: Really? Oh my god!
2: 바이오스피어에서 뾰로롱 된 거예요?
1: So we got married after, but yeah.
2: baby name, Biosphere. baby Biosphere. My baby Biosphere.
1: Four men, four women in the biosphere for 2 years. All kinds of stuff is gonna happen. But actually, we were pretty professional.
7: Oh, yeah.
1: We were very professional.
4: First thinking, walk, walk, chop, chop. Mission, mission.
1: Mission.
4: Yes, yes.
1: It's first not all thinking, but it's mission.
4: And second thinking, where is my husband?
8: Where is my wife? I buy a script.
4: 제가 또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이 두 권에도 써 있잖아요, 로맨틱이라고. 이 로맨틱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웬걸? 여기서 사내연애 하셨대요.
2: 오케이. Okay. Husband?
1: Yeah, that's my husband.
2: Biosphere couple, first couple. Biosphere first couple.
5: 우와, 잘생겼다.
2: 그니까.
4: Biosphere first couple.
1: Wow, okay, so this is the day we went in.
2: 대박.

0: So the oxygen through the microbes got stuck in the concrete.
1: 와. 산소가 콘크리트에 닿으면 위험한가요?
2: 위험한 게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가 이 칼슘 옥사이드라고 탄산 산화칼슘이라는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붙으면 석회질 물질로 바뀌어서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물질을 쓰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었던 거죠. 설계할 때.
3: And by extension locking up the oxygen because it was CO2 that was the form that was sequestering, right? Okay. That's what I wanted to clarify.
0: Yeah, yeah. Two step.

0: 바이오스피어 1이 얼스고 2가 히어네요.
1: Yes.
2: So from your transformation and experience, if you'd given advice to others living in Biosphere 1,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we should care of? What are these things?
1: So when I was living in here, it was so impactful, I think, because, you know, the biosphere is a scale that is a very human scale. I knew every day that I was having an impact on my biosphere, and it was having an impact on me, that it's very two-way and it's all interconnected. I knew that every day. In Biosphere 1, you have to keep remembering it. You have to keep saying to yourself, I am part of a biosphere. We're all part of a biosphere. So, you know, sometimes people say, but the biosphere is so big. What can I do as a single human? And I would say a wave is made up of individual drops of water. And together they make this incredible force. And that's us.
3: As a chemist, I learned everything is connected and circulated as a chemical element in all of this universe. And the Earth is very huge but delicate system, and every single mistake can lead us to the corruption for everything. Maybe I can love this planet and environment more than before.
4: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지구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평생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되었습니다.
5: Hey, you sex guy!
4: 그래서 저는
6: 아니, 나 진지하게 말하고 있잖아, 나.
5: 알았어. I'm sorry. It's okay,
4: it's okay.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0: 진짜 진실돼서 너무 좋다.
1: So I have something that I want us all to do together because I think it's something you can do anywhere at any time that might reconnect you with the biosphere. So first of all, I want you to take a really big, deep breath. Just take a deep breath. Okay, now I want you to take a breath and think about what is in my breath.
2: 내 손길 안에 뭐가 있을까?
1: There's carbon from the person sitting next to me. I just breathed in some of your air. But I also breathed in oxygen from a tree just outside. Or maybe even from around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o I'm connected all around the world to the rest of the human family and the rest of the planet through my breath, but also through time. As I'm breathing out, some of my carbon will be breathed in by your great, great, great grandchildren. Okay, so I'm gonna read you a poem that is, I think, very topical. Look at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2: Yeah. You made me cry, really.
0: Oh, he is crying. Oh. He's no, crying.
1: Oh, that's perfect time. We need to have a group hug. Come on, come on. Oh my God, I can't.
2: Wow.
1: Okay, come on. Group hug. Group hug. Group hug. The Ava experience. Yay.
5: 소개팅.
7: 되게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어요. 뭔가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겪은 경험이 연결되는 되게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8: 그 시를 마지막에 읽어주실 줄 몰랐고 또 뭉클하네요. 또 뭉클해요. 진짜 우주 한가운데 먼지 하나 같지만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그 먼지는 지워버리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1: 유기물? 무기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5: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9: 아, 여기 올려놓고.
5: 올려도 천천히 하세요. 안전 제일.
9: 됐어요?
10: 맛을 한번 봐봐. 트라피 나왔는데. 새 거야.
11: 스카로! 짜꼬 짜꼬 나츠!
12: 누워. 머리.
13: 그럼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0: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아!
5: 스트레스 받지 마. 미안해 산호야.
11: 둘, 셋! 잘 지내!
5: 누수다.
14: 여러분은 밀폐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씩 시험하며 스스로 답에 도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을 확보하고 해양과 토양을 다시 살려내며 하나의 생명 행성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순환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5: 오 마이 갓.
14: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 한 번의 숨조차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실험기지의 너머에서 펼쳐질 여러분의 여정이 인류의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0: 뭐야? 우리 그러면
15: 우리 끝났나 봐요?
0: 끝난 거예요?
13: 나가도 되나 보죠?
5: 나가래요.
0: 가래요?
13: 지금 나가요?
14: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을 넘어선 현재 가장 많은 씨드를 보유한 사람은 김한결님, 비비님입니다.
5: 좋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0: 와!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생성을 하잖아요.
1: 어, 이게 몇년 만에 벌써 좋아요?
2: 아이고, 누군데?

0: 씨앗이 어느 쪽에 있냐면 다 22번부터 27번까지 계속 있거든요.
1: 비비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현재 보유한 시드는 그 수량만큼 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혹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숲을 지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2: 우승 갈지 몰랐는데 현물 가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진짜 주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숲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3: 저는 그게 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이었어요.
4: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4: 더블 숲! 더블 숲! 축하드립니다. 두 분 우승입니다.
5: 와, 숲을 심다.
6: 숲을 심다.
4: 멋있다.
6: 고민도
4: 안 하고.
6: 네.
4: 너무 멋있다.
7: 예전에는 사실 지구는 엄청 거대하고 저는 너무 작은 개인이니까 제가 어떤 하는 행동이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사실 충분히 거대한 공간이고 난 7명이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사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바이오스피어 1에서도 내 역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 내가 이 큰 세계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지구가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언제까지 제가 살 집이죠.
4: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거 손 올려주세요. 해볼까요?
6: 네.
4: 갑시다.
2: 갑시다.
4: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쫑.

0: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뭔가 이 지구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1: 인류의 숙제잖아요. 80억 인구와 함께하는 과제. 숨 많이 쉬어가지고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0: 수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 그리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 한 가운데 그 먼지 같은 행성 한 곳 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우연입니다.
1: 인류에게 집은 지구일 수밖에 없고요.
2: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이쁜지, 소중한지.
3: 갑자기 눈물 날라. 진짜 그 지구의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 기지 찾아가시나요?
5: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6: 여기 우주선이야?
5: 이쪽으로?
4: 저희는 일로 갈게요.
5: 고생하셨습니다.
4: 조심조심.
7: 선을 들고 가겠습니다. 네.
4: 우와!
8: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9: 세상에.
10: 바다다.
5: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10: 인간이 살 수 있는 양이긴 해?
5: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11: 미칠 듯이 잘 뭉친다.
12: 이 똥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구나.
4: 파이팅! 예!
5: 잘 가!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만 받아도 푸짐한 구성, 총 6종의 벌집 패턴 프라이팬으로 늘러붙음 없이 조리도 세척도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 오케이. 스텐벌집 프라이팬 6종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0: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1: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다.
10: 아 이분이다. 야, 야, 나세요 지호.
12: 81.
10: 어, 80. 82.
13: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4: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13: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보다 즐거울 순 없답니다.
2: 자기야, 잠깐만.
3: 마이크 달아야 돼.
4: 뭐 달고 났어?
1: 마이크 장착.
4: 보통으로 하시네.
5: 그럼요.
1: 각종 카메라까지 세팅 완료.
6: 자,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하러 갈 겁니다.
1: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무엇을 찍으러 가는 걸까요?
6: 연천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1: 올해로 7년째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는군요.
7: 임진강 참개.
8: 안녕하세요, 마태원님. 추경이 안녕. 자, 여러분, 오늘도 구석기에서 라이브를.
9: 가짜야, 가짜. 만져봐.
1: 오늘은 흐르는 물길 따라 연천의 역사 유적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6: 여기는 방포성이라고 연천에 있는 고구려 성 중에 하나입니다.
1: 연천 홍보요정 박기성 씨와 함께 사적인 만남 가져보실래요? 연천 역사 탐방에 앞서 먼저 부부의 사사로운 사적인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6: 왔다. 내리세요.
10: 나도 간다?
6: 어? 같이 가. 같이 가.
4: 근데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6: 이게 저희 논이거든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어제 물을 받았는데 물이 새는 곳이 없나 이제 확인하러 왔어요.
1: 촬영도 중요하지만 본업인 농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 사이 아내 미순 씨는 블루베리 서리 중이랍니다. 주인은 동네 아는 형님.
6: 또 블루베리 훔쳐먹으러 왔지?
10: 아무도 알면 안 돼.
6: 세건이 형한테 잃을 거야.
10: 이거?
4: 원래 이렇게 따서 드세요?
10: 동네에서 이렇게 나눠 먹어요.
6: 동네에서 이제 또 다 여러 가지를 심으시니까 없는 거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10: 입이 작아서?
6: 아.
10: 입이 너무 작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6: 아, 뭐 되게 심대?
10: 응, 내가 들리는 것도 같아. 아, 더 맛있어 원래.
4: 두 분 무슨 소품 놀이 하시는 것 같아요.
10: 맨날 싸운다 그러는데.
6: 네. 방송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10: 그래.
1: 시원해.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함께 연천 곳곳을 누비며 자연 생활을 만끽하는 중이죠.
4: 여기는 어디 오신 거예요?
6: 아, 여기는 이제 연천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옥산보라고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하시는 곳이에요.
4: 많이 나올 때?
6: 아, 많이 나올 때는 뭐 이만한 물고기도 나오고요. 네. 아, 시원하다. 으쌰. 조심.
10: 왜 이래?
1: 연천의 강과 하천,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시골의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담은 지 7년.
6: 여기 이렇게 밀어볼까? 가보자. 출발!
1: 기성 씨가 물고기를 몰면 아내 미순 씨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6: 나. 들어!
10: 아. 재밌으니까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촬영해도 보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네, 큰 거 잡으면 큰 거 잡은 대로 재밌고 작은 거 잡으면 작은 거 잡은 대로 재밌고.
6: 해볼까? 갑니다. 아, 나. 오, 있다.
10: 있어. 막 뛴다.

0: 닥쳐.
1: 와.
2: 어, 이건 다 맞겠다.
1: 어. 피레미, 와, 엄청 크다.
0: 이게 피레미 수컷이라고, 이제 보통 불거지라고 불러요. 어, 수컷은 이렇게 색상이 화려하고, 어, 사이즈가 커요. 여기서 이제 먹을 놈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살려줄 거예요.
3: 식용이 가능하고 잡아도 되는 물고기만 추린답니다.
0: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개울에서 살아서, 예, 물고기 종류는 거의 대부분 알죠. 연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천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3: 연천은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과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와의 추억,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고 자란 곳이죠. 물 맑고 깨끗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도 시작했죠.
4: 연천에 볼만한 게 많아. 거기에 이제 제인 폭포도 있고.
3: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에 자리한 연천의 대표적인 명승지 제인 폭포. 연천 일경으로 꼽힐 만큼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절경입니다. 연천 2경은 임진강변에 자리한 호로고로입니다. 오늘 부부의 목적지이기도 하죠.
1: 와, 웅장하지?
0: 저게 뭘까? 광개토 대왕 능비.
3: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고구려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죠.
0: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온 거야.
2: 어? 어떻게 와 그게?
0: 여기 적혀있지. 아. 여기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보내준 거래.
2: 뜻깊은 거네.
3: 광개토 대왕 능비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호로구루가 고구려에 남긴 성곽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0: 저 돌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 벽돌을? 현무암. 또 이제 임진강 한탄강도 그 용암이 굳어서 이 현무암이 연천에 흔하다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성벽을 쌓은 거지.
2: 와, 근데 모양이 일정하게.
0: 저게 기술이지.
3: 돌이 질기고 깨기가 힘들어 이후 신라가 점령한 후에는 다루기 쉬운 편마암을 멀리서 가져와야 했다죠.
0: 여기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던 전쟁터래. 와, 저기 여기 임진강. 저기 보면은 저쪽이 신라였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쪽이 고구려.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퇴적물들이 쫙 쌓이면서 여기가 이제 수심이 얕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2: 아, 얕아지는 구간이 있고.
0: 저기 보이지? 저쪽에 이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은 얕아지는 구간은 이제 도보로 이동해서 건널 수가 있지.
2: 쳐들어온다, 그럼 막 붙이고 막 이런.
0: 그렇지. 오, 사극을 많이 봐서 잘하네.
3: 이제 성벽 위로 올라가 볼까요?
0: 높은 데서 보니까 확 달라도 또 아까 밑에서 볼 때랑 완전 다르네. 빨리 와봐. 너무 이뻐.
2: 이뻐?
0: 어.
2: 오, 멋있네.
0: 저기 신라도 보이고. 어, 여기서 이제 신라군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광개토 대왕이 딱 오셔가지고.
2: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보이겠다 진짜 여기서.
3: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여울목부터 성벽 넘어 평지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
2: 전쟁만 아니면 풍경이 아름다워서 여기서 볼만하겠다.
0: 여기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지?
2: 놀라.
0: 재밌지?
2: 어, 재밌어.
0: 역사 이야기.
3: 재미있는 역사는 물론 지금은 풍경 맛집으로 손꼽힌답니다.
0: 어쨌든 여기 심은 게 다 해바라기예요. 저 포즈 좀 취해봐, 이쁘게. 해바라기 꽃.

0: 이면 진짜 예쁘겠다.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해바라기가 꽃망울을 피우면 그야말로 환상적 장관이죠. 연천 임진강변에는 천연 절벽과 강을 방어선 삼아 평지에만 성벽을 쌓은 고구려 유적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0: 방포성은 삼국시대 때뿐만 아니라 6.25 전쟁, 한국전쟁 때도 여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성입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가 또 국가 유공자시잖아. 6.25 참전 용사시는데 아마 여기서 싸우지 않으셨을까. 저기 참호가 저기 있네.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런 데 밑에 들어가셔서 숨어 있던 거야. 이렇게 숨어서 싸우셨던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님한테 고마워해, 빨리. 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
2: 보이죠? 좀 봐봐, 나무.
0: 우와. 나무도 엄청 이쁘다. 지금은 이제 사진 명소. 별이 진짜 너무 잘 보이는데.

0: 와. 와. 시원하다.
1: 와. 와. 너무 좋다.
2: 이 멋진 풍경을 많은 이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다죠.
3: 연천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2: 특히 물 맑은 연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았으면 싶답니다. 물결 연자에 내 천자로 이름에 물이 가득한 연천은 실제로도 물 많은 고장이라죠. 임진강, 한탄강은 물론 차탄천, 영평천을 비롯해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어 시원한 계곡도 많답니다.
4: 아, 여기는 동막리 그 지류 하천이에요. 계곡인데 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간편한 낚시 한번, 소물 낚시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1: 아, 여기 낚시로도 잡혀요?
4: 오, 넣으면 나옵니다.
2: 일단 물 맑고 물고기 많은 건 확인 완료.
3: 아, 딱 깨끗하다.
4: 하나, 둘, 셋.
2: 과연 잡힐까요?
1: 오, 자기야, 고기 통! 빨리. 고기 통, 통. 빨리, 고기 통.
2: 정말 잡혔네요?
3: 이렇게 바로 물 줄 몰랐지?
1: 오!
3: 오, 잘했어.
1: 네, 이게 뭐예요?
4: 요거는 지금 잡힌 놈은 이제 갈견이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인데요. 이제 계곡이나 이제 하천에 주로 살고 1급수, 2급수에 사는 물고기예요. 하나, 둘, 셋.
0: 이거 잡는 것만 봐도 재밌다.
1: 오!
4: 자, 물고기 때.
2: 낚싯대 담갔다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자랑할 만하죠?
3: 여기는 이제 약간 숨겨진 포인트인데, 이제 저도 모르는 계곡이 많아요. 워낙 연천이 이제 강도 많고, 하천도 많고 해서,
2: 연천 곳곳을 찾아다닌 그의 영상을 보고 연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연천이 좋아졌다. 이런 글이 달리면서 뿌듯함도 많이 느꼈다죠. 그가 연천 홍보 요정을 자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덤이고요.
0: 맛있게 해줘. 근데 항상 이거 잘해요. 도리뱅뱅은 잘해요.
2: 갓 잡은 물고기를 바삭하게 튀기고
3: 이거는 이제 체니엄마 특제 양념인데
2: 양념장 발라 파채 듬뿍 올리면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 직접 잡은 다슬기 듬뿍 넣고 수제비도 한 소끔 끓여냅니다.
1: 날씨가 너무 덥다.
4: 저희 보금자리입니다. 여기 캠핑존. 여기 이제 딱 옥상에서 보면은 산 보이고 뭐 여기 옆에 계곡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딱 텐트를 설치해서
2: 어디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한답니다. 그야말로 살맛 난다죠.
4: 맛있지?
2: 연천의 맑은 물이 내어준 별미.
4: 바삭바삭해. 역시 고향의 맛.
2: 이런 행복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연천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0: 편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1: 아, 제가 소시적에 여기서 놀던 곳이기도 해요.
2: 지금 이런 폭풍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3: 조심하세요, 미끄러우니까.
4: 어때요? 내 어렸을 때 아지트.
5: 승덤올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승덤올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9: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9: 후원 문의 080-961-9595.
1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9: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이 세기를 올리다. 천록 정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뭘 할까 세 번째 시간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많고 또 그만큼 굉장히 오해가 많이 깔려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기도 하죠. 50대 이후에는 특히 어떤 자격증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겠죠. 진로를 바꿀 때 쓰는 가장 대중적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주방장으로 일하셨던 고객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제 고객이셨는데 50대 초반까지 일을 하시다가 정작 그때가 되니까 이제 음식 냄새를 맡기 싫다고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실까 하시다가 전기 쪽에 자격증을 따기로 하셨었는데 저는 50대 이후에 전기 자격증을 따고 얼마나 취업이 좀 쉽게 될까 약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금방 취업이 되셔서 움직였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50대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움직이는 경우들은 꽤 흔해졌다라는 것이죠. 창업도 마찬가지겠죠.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교육 현장 같은 데 가면 나중에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이나 수당을 위해서 따는 경우겠죠. 회사 내에서 승진 조건으로 혹은 수당을 준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취미나 재미를 위해 따시는 경우죠. 여러분은 취미나 재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드론, 바리스타, 조경 같은 경우는 취업 관련 일자리도 있지만 자신의 재미를 위해 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자격증의 체계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의 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분류하는 것이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인 자격증 정보 사이트인 QNET과 민간 자격증 정보 서비스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간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자격증 취득자의 78% 정도가 그것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

문제를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단 국가 자격증을 먼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국가 기술 자격증과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은 주로 기능과 기술에 대한 검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이 없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 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국가 전문 자격증은 정부 각 개별 부처의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은 의사, 간호사, 변호사처럼 그 분야에 자격증이 없이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544개 정도,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증은 249개. 이것들이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790여 개 정도가 국가 자격증으로 존재를 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의 체계가 있는데요. 가장 아랫단에 존재하는 것이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항상 다 밟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사에서 바로 기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능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이 기술사의 밑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능장은 현장에서의 최고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술사는 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사무와 전문사무가 있죠. 기초사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전문사무는 요즘 대중에 알려진 대표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전문사무에 속하는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처럼 민간 자격증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과 기타 일반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중에 수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우수하다고 하여 공인한 것이고요. 총 96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자격증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5만 4천 개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자격증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자격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좋은 자격증을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유망 자격증이란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유망 자격증이란 표현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유망 자격증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취업이 잘 되고,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고, 급여도 괜찮게 해주는 그런 자격증. 근데 이런 자격증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사실 이런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자격증인 줄 알고 땄는데, 정작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내가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 자격증에 쓰임새가 없다라면, 개인은 굉장히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시간이 낭비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 살펴보는 것입니다.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서 실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그 자격증 이름을 쳐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쳐놓는데 전국 단위로 몇십 개 정도 뜬다. 이러면 현재로서는 일자리로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게 맞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적성과 나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직으로 계속 일했던 사람이 기술직이 취업이 잘 된다네? 그러면 난 기술직 자격증을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이 사람이 막상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고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랑 이게 너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격증을 억지로 딴다고 해서 과연 취업이 잘 되고 그리고 취업한 이후에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증 자체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와 매칭이 됐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좋은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60이 넘으신 분이 땄을 때 취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기준은 쉽게 딸수 있는 자격증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쉽게 따는 자격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 자격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서 가끔 시험 문제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자격증을 따게 도와주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 어떤 자격증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거쳐야 나오는 자격증도 있으니까 결국 그런 자격증들이 따기는 어렵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공고가 많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유망 자격증이란 단어가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말처럼, 이거 좋은 제품이에요와 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찾아봐야 할 것은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라는 것이죠. 자격증 전체로 봤을 때 구인 공고에 가장 많이 요구받는 자격증은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운전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아서 어떤 곳에서는 기술 자격증은 우대인데 운전면허는 필수라는 구인공고도 간간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일이 많은 것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요양보호사를 구인공고에 취업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웬만하면 만개 이상의 구인공고가 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범용성이 넓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네 번째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여기까지 1번에서 4번까지 말씀을 드린 것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다만 5번의 보육교사는 최근의 경향은 구인공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게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50대 이상이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예, 이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전기기사가 나오는데 왜 여기는 전기기능사가 먼저 나오나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기기사를 뽑는 일자리가 훨씬 많은 것이고 여기서는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이 전기기능사라는 것, 그 차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눈에 들어온 자격증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자격증 있으시다면 한번 의욕을 갖고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딱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거 생각나시나요? 나와 맞는가? 그리고 시장성 있는가? 이두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큰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음식학자 정혜경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최고의 대하소설로 평가받는 토지 속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죠.

토지는 그 많은 역사적 사건과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엮어내는 대하 소설입니다. 1897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일제 강점기이자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전통적 삶의 방식이 다양한 양상으로 바뀐 시기이기도 하죠. 네, 토지는요, 당시대 음식 문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네, 토지의 저자인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경상남도 통영 출신이고, 또 일제 강점기 말에는 진주에서 생활을 하시죠. 토지는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서 만주, 연해주, 일본의 동경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를 관통하는 음식 문화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박경리 선생이 낳고 자란 경상남도의 향토음식입니다. 하동의 그 평사리 마을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강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네, 소설 속에서 이 넓은 평야가 모두 채참반댁 땅으로 나오죠. 네, 주인공 채서희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터전이자 고향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자, 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의 향토 음식을 살펴보죠. 경상도 사람들은 그 국수 중에서도 날콩가루를 먹는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특히 불린 콩을 삶아서 맷돌에 갈아낸 다음 그 즙을 차게 해서 말아먹는 콩국수가 인기가 있죠. 네, 콩국수는 입맛이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별미일 뿐 아니라 보양 음식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콩국수의 콩국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또 먹거나 그 얼음을 띄워서 차게 먹죠. 이제 토지에서는 이제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유난히 차디찬 그 이부사댁 우물물을 방금 길어 시원하게 해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바로 그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 우물물을 길어서 시원한 냉콩국수를 먹는 게 바로 삶의 지혜였던 거죠. 다음으로 이제 호박 풀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경상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즐겨 먹던 거죠. 풀떼기는 이제 그 범복보다는 묽고 죽보다는 된 음식을 말합니다. 네, 풀떼기는 이제 쌀농사보다 밭농사가 발달해서 옥수수나 메밀 같은 잡곡이 많이 나는 내륙이나 산악지대에서 특히 발달하죠. 네, 경상남도 하동 역시 지리산 자락의 내륙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팥이나 호박 등을 섞어 걸쭉하고 달콤한 호박 뿔떼기를 즐겨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매화주와 어포를 소개하겠습니다. 매화주는요, 섣달 그 눈 속에 핀 매화로 술을 빚는 가양주고 또 절기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개 3월 초 깨끗한 곳에서 매화꽃을 채취해서 씻을 필요도 없이 가능한 빨리 술을 빚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향긋한 매화주와 어울리는 안주는 어포로 나오죠. 생선포. 네, 생선을 얇게 저며서 말린 것으로 토지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향토 음식으로 말려두고 먹는 건청어인 과메기도 나옵니다. 네, 청어는 이제 기름진 겨울철 생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생선입니다. 네, 청어 말리는 법이 지방마다 다른데, 네, 경상도에서는 이제 간을 약하게 해서 부엌에 매달아 놓고 솔잎뗄 때 나오는 향과 연기로 훈제해서 말리죠. 그래서 소설 토지에 보면 지푸로 엮은 건청어 한 마리면 제사상을 봐온 듯이 푸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지 3부에는 그 진주에서 쪼깐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뭐 작은 여인이란 뜻이죠. 쪼깐이 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는 비빔밥이 바로 그 유명한 진주 비빔밥입니다. 진주 비빔밥은요, 꽃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 화자를 써서 화반이라고 부릅니다. 네, 진주 비빔밥은 이제 콩나물 대신에 숙주나물을 쓰고 이제 그 독특한 맛은 사골 국물로 짓는 밥에 있습니다. 네, 사골 국물을 육수로 해서 전통 무쇠솥에 장작불로 밥을 짓고 계절에 따라 나는 나물을 올리죠. 그 다음에 그 색상이 선명하고 신선한 그 육회를 골라 가늘게 채를 썬 다음 올리고 참기름을 더합니다. 네, 이제 진주 비빔밥에는 함께 곁들이는 국이 특징이죠. 네, 보탕국과 선짓국이 있는데요. 보탕국은 이제 바지락을 곱게 다져서 참기름으로 볶다가 물을 약간 넣고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국이고요. 선짓국은 네, 살코기, 선지, 간, 허파, 천엽 같은 내장을 푹 곤 국물에 도톰하게 썬 무와 콩나물, 대파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걸 꼭 함께 진주 비빔밥에 곁들이고 있죠. 토지에는요, 또 매화주, 머루주와 함께 참고술이 나옵니다. 네, 그 참고술은 네, 먹을 수 있는 진달래 꽃을 넣고 담근 술을 참꽃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꽁고기도 여러 번 등장하죠. 네, 그 꽁고기는 사냥으로 꽁을 많이 잡았기 때문이고, 마치 닭볶음처럼 꽁볶음을 만들어서 먹죠. 그리고 또 저녁으로 까투리 고기를 볶아 먹었다는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영하면 시락국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시락국은 이제 경상도에서는 시락국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서 시래기는 배추 잎이나 무청을 새끼로 엮어 말린 것을 말합니다. 네, 바로 토지에서는 영산댁이 사기 속에 담가서 불려놓은 무시래기를 바가지에 건져내 곱게 다지고, 네, 국솥에다 된장과 함께 바락바락 주무르고 뜨물을 붓고 멸치 한 줌을 집어넣어 시락국 끓이는 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대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뭐 대구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알짜 생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대구를 많이 말려두고 먹지요. 건대구는 내장을 빼서 말린 거고, 약대구는 이제 어란을 둔채 소금을 많이 뿌려서 네, 여름철 술안주를 위해 말린데, 그 자체가 네, 귀한 약이라고 해서 약대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토지에서는 재밌게도 통대구와 약대구를 구분을 못하고 훔쳐온 이야기가 재밌게 펼쳐지죠. 여러분, 이제 깻잎 장아찌는 잘 아는데 콩잎 장아찌는 좀 낯설죠? 네, 경상도에서는 잘 삭혀서 만든 콩잎 장아찌를 즐겨 먹죠. 네, 그 토지에서는 된장에 묻어둔 콩잎 한 접시를 보고 군침을 삼키고, 네, 콩잎 하나를 밥 위에 얹어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처럼 그 된장에 묻어둔 콩잎 장아찌는 짭조름한 맛과 향이 입에 군침을 돌게 해서 예로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뭐또 경상도에서는 콩잎 장아찌를 단풍 콩잎 장아찌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제 깻잎 장아찌하고는 다르게 단풍이 든 콩잎을 따서 장아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이제 경상남도 하동, 진주, 지리산을 품은 마을의 한이설인 우리 조상의 이야기죠. 네, 지금은 잊혀진 얘기가 되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목숨줄을 연명한 황토색 짙은 밥상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전편에서 제가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비밀은 바로 두 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발은

100년을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하고 튼튼하고 부드럽게 잘 유지를 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발도 노화가 돼요. 발에도 건강 수명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발을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를 지키면 됩니다. 풋코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복근, 척추, 세운근, 뭐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코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발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발바닥과 뼈로 이루어진 이 아취 사이에 이 오목한 부위를 채우고 있는 게 풋코어 근육인데요. 단 한 개의 근육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자잘한 근육들이 총 네 겹에 걸쳐서 4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요. 이러한 잔 근육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풋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풋코어 근육이 발 건강에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역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취 밑에 이렇게 두툼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 근육들이 발을 지지를 하겠죠. 그래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거고요. 반대로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흐물흐물해지면 발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면서 틀어지는 그런 약한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풋코어 근육은 발의 접지력을 좌우해요. 우리 손에는 악력이라는 게 있죠. 발에도 접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이 바닥을 잡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처럼 바닥을 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걷거나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섯 개의 발가락과 발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지력이라는 건데요. 그 접지력의 중요한 힘이 바로 이 풋코어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풋코어 근육이 약하면 그래서 접지력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훌러덩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풋코어 근육의 역할은요.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걸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지할 때는 발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지고요. 또 박차고 나갈 때는 발이 조여지면서 단단한 구조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발 걸을 때마다 발이 매 순간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에도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풋코어를 왜 지켜야 할까요? 약해지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매일 한 시간씩 걷기를 하니까 내 풋코어는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풋코어 근육은요, 우리가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또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는 주로 엉덩이나 다리, 허벅지에 큰 근육을 위주로 사용하지 발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풋코어 근육이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별도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풋코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풋코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손은요, 자꾸 쓰잖아요. 평생토록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면서 손은 맨날 쓰기 때문에 손 근육은 약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손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마비가 오지 않는 이상 드물지만 발의 근육은요,
우리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동작들을 잘 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풋코어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동작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발가락을 곧게 펴고 누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발가락을 곧게 펴는 것도 다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발가락이 약간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펴도 이게 완전히 굳어서 안 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발가락을 곧게 펴서 이 발가락의 아랫부분, 이 배에 해당되는 이 바닥 부분이 바닥에 닿도록 한번 눌러보세요. 발가락 끄트머리가 구부러져서 누르는 게 아니고요. 곧게 편 상태로 꾹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엄지를 번쩍 들어보세요. 네 개의 발가락은 아래에 딱 곧게 누른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번쩍 들어보는 겁니다. 잘 되시나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무지외반증 변형이 원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병을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무지외반증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 그 근육의 작용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육이 아예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무밴드나 이런 무지외반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몇천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양쪽 발가락에 이렇게 끼워 보세요. 그리고 발을 쫙 벌리면 엄지와 검지 사이가 벌어지면서 무지외반증 변형이 있던 발들도 이렇게 좀 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근육의 힘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양쪽 엄지를 동시에 쫙 들어보세요. 엄지를 올렸다가 반대로 엄지를 누르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보는 겁니다. 엄지 내렸다가, 엄지 올렸다가, 엄지 내렸다가. 이럴 때 올리는 엄지발가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지가 올라갈 때 끌려 올라가지 않으면서 나머지 발가락들이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자, 발가락 다섯 개를 바닥에 모두 대고 곧게 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 다섯 개를 모두 번쩍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해보세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은 곧게 펴서 들고 있고, 첫 번째와 새끼발가락만 바닥에 닿고 버티는 겁니다. 그 상태로 5초를 버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네, 이 운동은 풋코어 근육 운동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도요, 자꾸 하다 보면, 교수님, 저 처음엔 안 됐는데 이제 잘 돼요. 라고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 단축 운동인데요. 발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발가락을 곧게 편 상태에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앞꿈치를 뒤꿈치로 끌어당겨 보시면 아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발이 약간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cm 정도 발이 약간 작아지는 거예요. 되시나요?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발가락을 편 상태로 앞꿈치를 뒤꿈치로 끌어당긴다. 또는 아취를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발바닥 쪽에 약간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운동은 발가락을 구부리는 종아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근육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발바닥에 있는 힘으로만 발가락을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풋코어 근육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운동하는 좋은 운동이니까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발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운동이 바로 수건 당기기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주먹을 쥐듯이

발가락을 꽉 웅크려서 수건을 쥐었다가 벌려줍니다.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놓으실 때는 발가락을 쫙 곧게 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쫙 벌립니다. 웅크렸다가 폈다가 웅크렸다가 폈다가 웅크렸다가 폈다가 네, 이 운동은 풋코어 근육과 함께 발가락을 쥐는 큰 근육까지 동시에 운동이 되는 좋은 운동이니까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뭐 발가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되는 운동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쥐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리모컨을 발가락으로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을 발가락으로 꼬집는다든지 그런 동작들이 사실은 발가락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발 근육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이렇게 쥐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놓고 할 때는 우리가 다섯 개 발가락을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수건 쥐는 운동이 발 건강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세 시대 무병장수의 비밀은 바로 발 건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발 건강의 핵심은 바로 풋코어 근육에 있습니다. 풋코어는 우리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운동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풋코어 근육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풋코어 운동을 하고 나서 몇년 동안 안 났던 발 질환들이 좋아졌다,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운동 오늘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열심히 안 하셨다면은 오늘부터 풋코어 운동 열심히 하셔서 발 편한 세상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2: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하다.
1: 아, 이분이다. 야, 야, 나 세지요.
3: 81.
1: 어, 80. 81이.
4: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5: 전세 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4: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6: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7: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6: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8: 진짜 빠르다.
9: 이야. 이야.
10: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1: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10: 네, 본업 아닙니다.
12: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13: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말로넷 venimos.
1: 아 이거 더운데 이걸 안다고.
2: 어, 한번 맞아. 거의.
1: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
3: 아이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4: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부터 8회에 걸쳐서 만성 성인병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여러분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병은 만성질환과 급성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성질환의 의학적인 정의는 병이 시작되거나 혹은 발견된 다음에 6개월 이상 병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나 콩팥 질환, 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 이외에도 만성 두드러기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뭐 심지어 이제 정신 건강 질환, 또 암까지도 사실은 모두 만성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저는 오늘부터 특별히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개 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런 만성 성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병의 이름에서 그 병의 성질, 그리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뭔가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염증이 생겼구나. 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폐렴하면 폐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폐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야겠구나. 또 근위축증 하면 근육이 위축이 되었으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건 뭘까요?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의미고요. 당뇨는 소변이 달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피 속에 기름기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 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혈압이 높지만 나는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소변에서 당은 나오고 검사를 해보면 혈당 수치는 높지만 나는 잘 지내는데? 우연하게 받은 혈액 검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는데? 이게 만성 성인병으로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기 시작한 지가 사실 30여 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의사 생활이 32년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디가 크게 아파야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그러기 전에는 병원 신세를 안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당뇨병성 백내장, 뭐 당뇨발, 심한 경우엔 당뇨병성 혼수, 이런 병들이 걸려서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야 비로소 아, 내가 이런 만성 성인병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사실은 한 장기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고요. 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종의 질병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몸이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이 높거나, 당뇨 같은 경우에 혈당이 높거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병리 현상을 바로 병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고 또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고요. 혈액 검사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느끼게 되는 자각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만성 성인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엔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 검사한 거겠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 몸에서 본인이 못 느끼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상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다가 결국에는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개구리를 냄비 안에 넣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끓이면 개구리가 뜨거운 줄 모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아 따뜻하다 온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사작용입니다.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당대사, 또 지질대사, 기름기대사죠.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이 몸에서 가동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대사의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동시다발적으로 손상을 일으키지만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만성 성인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성인병은 완치라는 말은 없고요. 치료라는 말과 함께 조절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약물 치료와 환자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인처럼 수치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게 하는 걸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이 예를 들어서 조절을 안 하는 경우에 20년 후에 온다라고 그러면 그걸 조절을 잘하면 30년, 40년 후로 미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천수를 누리는 동안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병들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이 뭔가요? 예,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길이죠. 우리가 곳곳에 큰 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차들이 못 다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듯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거를 다 더하면요,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있을까요? 예, 있긴 합니다. 우리 몸에 난 털, 그리고 손톱, 발톱, 그리고 눈의 각막 정도인데요. 눈의 각막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생기면 거기에 혈관이 또 생겨요. 사실 이 정도를 제외해놓고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관이 뻗어 있고 이 혈관들을 통해서 혈액이 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런 만성 성인병들은 모두 혈관을 공격함으로써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 벽이 약해지고 혈관이 또 확장이 되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고무풍선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풍선을 처음 불 때는 탄력이 좋아서 불기도 힘들죠. 그런데 풍선을 계속 크게 불었다가 뺐다가 불었다 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의 벽은 얇아지고 바람을 뺀 상태에서도 풍선의 크기가 바람을 많이 넣기 전보다 커져 있죠. 이렇게 오래 사용한 풍선은 터지기가 쉬운 겁니다. 당뇨는요, 소변이 정상인보다 달고 혈액 속에서도 정상인보다 당이 높아서 혈액도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설탕에 절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보다 단 혈액이 지속적으로 몸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혈관벽이 연해져서 약해집니다. 게다가 당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그 당이 혈관벽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쓰는 고무 호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아주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이 호스가 오랫동안 쓰고 햇볕에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 호스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호스 안에 물의 압력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잘안 되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 물이 새게 되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지질혈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피 속에 기름기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혈관 벽에 그 기름기들이 붙어서 기름때를 만듭니다. 이런 기름때들이 뭉쳐 있다가 혈관 벽에서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혈액하고 함께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에 가게 되면 어떻게

걸릴까요?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들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혈관 내피세포라는 데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게 염증 상태로 만들면 우리가 왜 얼굴에 종기 같은 게 났다 가라앉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혈관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혈관에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두껍게 되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최종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몸에 구석구석 뻗어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 몸의 주요 장기는 물론 신경들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신부전, 또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인데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몸 전체가 그냥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전문적인 지식까지 가지시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병이 생긴 다음에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기가 타고 태어난 수명을 건강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각각의 병에 대해 알아보고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잘 조절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저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그 집을 진단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바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EBS 평생학교에서 1강부터 8강까지 잘 되는 집의 집정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을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정리하면 부하운을 붙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공간에 머물죠. 또 카페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이 편안하고 쉼의 공간, 재충전의 공간이 되고 휴식처가 되실까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 일이 생각이 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공간일까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나와 가족의 보금자리를 가꾸는 일이 저는 집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도 알 수 있고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집 정리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5천여 집의 집을 정리했고요. 1만여 명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상담과 집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을 정리하는데 6일 정도 소요한 적도 있었고요. 옷 정리만 하는데도 40명이 넘게 들어간 집도 있었습니다. 옷을 많이 버렸는데요. 1200kg이 버려졌고요. 쓰레기가 100리터로 30봉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못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신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집이 좁다였습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 해서 이래요. 회사와 육아 때문에 바빠서 에너지가 없어서 정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대요. 아니면 물건을 저는 못 버려요. 버리지 못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정리를 시작을 안 해요. 전세니까요, 월세니까요. 남의 집인데 꼭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내집 사서 정리할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리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건이 많다입니다. 여러분, 수납 공간이 없다와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와 물건이 많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건이 많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물건을 못 찾아서 또 샀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못 찾는 이유도 있죠. 물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제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건이 분산되는 이유도 있어요. 물건이 많기 때문이죠. 많아서 못 찾아서 또 삽니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는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물건을 사기만 하고 배출을 한 적도 없고 배출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어려워진 거죠.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하루에 집 정리를 다 하시려고 해요. 한 번에 집 정리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계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하시는 방식이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자꾸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 다 집어넣고 안 보이게 하는 거, 수납용품에 의존하는 거, 정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 집이 좁으니까 공간을 넓혀야 되겠어. 수납용품을 사서 넣어야 되겠어. 라는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정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물건을 저장하려고 정리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는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잘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리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정리를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 많은 물건을 저장하고 보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 또한 처음에 정리할 때 많은 물건을 다 집어넣고 아무것도 꺼내지지 않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요. 아, 왜 정리하는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정리하고 있구나.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리 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수납 공간이 없어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리의 기술이 부족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아예 버리지 못해서 정리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리의 시작 관점이 물건이 많아서야 되는데 수납 공간이 없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공간만 늘리려고 하고 이사를 간다거나 창고를 얻으려고 하거나 상자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의 그 고리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할 때 물건을 많이 저장하는 것이 정리의 기술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집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스를 사거나 서랍장을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정리해도 물건이 많으면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어쩌면 제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도 많이 넣어주고 잘 보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잘 찾고 잘쓸수 있게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왜 정리하는가입니다. 정리를 했을 때잘 사용하려고 정리하면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자꾸 상자에 담거나 서랍에 담거나 옷을 접지 않습니다. 잘 보여야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정리를 하는 이유는

0: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어느 날 제가 그 단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행복해졌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집 정리를 받고 나서 취직하게 되었어요. 집 정리를 하고 나서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집 정리했더니 저살 빼고 싶어졌어요. 집에 오는 길이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이 정리 후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집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생활도 달라졌다입니다. 집 정리는요, 다이어트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집 정리를 하기 전에 이 질문 세 가지 한번 나에게 해보세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는 방은 어떤 방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정리를 해야지 할때 그냥 망설이지 마시고요.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지만 정리를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는요, 배우셔야지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정리를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강에서는 정리는 왜 해야 될까?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나?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네, 손민수입니다. 이바구라는 단어 좀 많이 생소하시죠? 이바구는 이야기의 경상도 사투리를 뜻하는데요. 오늘부터 1강에서 8강까지 부산 속 숨어있는 이바구들을 통해 부산 사람의 삶과 정체성이 담긴 진짜 부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부산을 만나기 위해선 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흔히 부산이라고 하면 해운대, 광안리 등 바다를 떠올리시겠지만 부산이란 이름 속에 존재하는 산에는 부산의 바다로는 모두 담아내지 못할 뜨거운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부산의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이란 이름을 한자로 살펴보면 가마부의 매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15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부산은 부활부의 매산자를 사용했지만 15세기 말부터 가마부의 매산자, 이 부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솥 모형의 산은 어디에 위치한 산일까요?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마솥 모형의 산이 증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산설과 예전 자성대가 있던 산이 가마솥 모형의 산이라고 말하는 자성대 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설이 병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부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로 증산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부산 지명의 유래가 되는 두 가지 산 중 증산에 올라 부산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천 아파트 뒤쪽 숲 사이로 놓인 계단을 찬찬히 오르면 이 증산 전망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증산 전망대에 올라 정면을 바라보면 부산의 항만과 바다가 보입니다. 시가지 뒤로 늘어선 거대한 갠트리 크레인과 끝없이 컨테이너가 쌓인 광경은 이 부산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지화된 해운대 바다와 광안리에 가려진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전망대 오른쪽에는 용두산, 부산역, 중앙공원 등 이 주요 거점과 원도심의 모습이, 전망대 뒤편으로는 쭉 늘어선 산과 함께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마을이 보입니다. 증산 앞쪽으로 보이는 마을은 이 안창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창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집들이 보이는데요. 지붕과 산이 맞닿는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보면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산 중턱까지 집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 중턱까지 빼곡하게 채운 집들 속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부산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부산의 의미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도 존재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산동네 속 사람들의 삶 속에 진짜 부산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증산은 이 관광적 측면인 바다와 인문학적 측면을 머금고 있는 동시에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증산의 정상에 서서 이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산동네를 잇는 도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바로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는 매산자의 배복자를 합친 말로 산의 허리를 내어 만든 산의 배부분에 만들어진 도로를 뜻합니다. 도심이 아닌 산복도로 마을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가난을 마주하면서도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평지가 부족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의 산들에는 판자집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신발, 섬유, 봉제, 합판까지 이 부산의 경공업이 발전하며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에 의해 원도심의 산에 또 한 번 판자집들이 가득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산복도로 속 마을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산에서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지형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빼곡하게 들어선 산동네 판자집들 사이로 산동네와 산동네를 가로지르는 산복도로 공사가 1962년에 시작되어 1964년 10월 첫 번째 산복도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 앞에서 동구 범곡 사거리까지 1820m 구간에 걸친 망향로 산복도로이며 이후 부산의 곳곳에 산복도로가 들어섰고 이렇게 부산은 산복도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복도로는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부산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이 만난 결과물로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자 부산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된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난 시절과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이 밀려들어와 발디딜 틈 없이 불어난 판자집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와 전염병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판자와 종이 그리고 박스 종이에 콜타르를 바른 이 루핑지였던 만큼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위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판자집들이 철거되며 난민주택, 자조주택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신식집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삼터가 산복도로였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또다시 산복에 집을 짓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산복도로 위에는 이분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일동 산복도로, 수정동 산복도로, 초량동 산복도로, 영주동 산복도로 속 산동네 마을이 존재하고 그리고 산복도로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속에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산복도로 속 한 아파트, 아찔한 경사를 자랑하는 계단 끝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천동에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면 자천아파트라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존재하는데요. 그 속에는

공장을 다니던 그 시절 청춘들이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되어 이 산복도로 속 부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낡고 변형되어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관 탓에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우리 부산 사람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산복도로는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와 가치와 정체성이 존재하는 보물과도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직 산복도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옥상 주차장입니다. 산복도로는 산을 깎아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나 건축물을 도로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해 고도 제한에 걸려 있다는 점과 빽빽하게 들어선 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주택의 옥상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머리 위, 집 바로 위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상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이 지형적 특성과 산복도로의 삶 속에서 형성된 공간으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경이자 부산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산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인 부산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이저 손반장이 생각하는 진짜 부산다운 모습이란 이 산복도로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보는 풍경. 바다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것. 즉,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관통하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산복도로를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초량동에서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옥상 주차장과 그 너머의 바다를 보며 풍경을 즐기는 것. 그리고 혹시 잠시 쉬어가고 싶으시다면 유치원의 우체통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속에 편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망향로 산복도로 전시관에 들러 이 풍경만으로는 알기 힘든 산복도로 속의 이야기들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진짜 부산을,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감천 문화마을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산복도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어.
2: 와, 완성 완성.
3: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4: 하나당 한 5kg 이상?
5: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6: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지난 세월을 보냈어요.
7: 23살 보냈어요.
5: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8: 저희 무대에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9: 지구정보. 음악으로 지구정보를 하겠다.
10: 네, 언젠가 하자.
8: 언젠가 하겠지.
11: 둘, 셋.
12: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0: 경제 위기, IMF.
1: 한류 열풍에 대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2: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3: 이제 변화의 기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4: 한국 영화의 장르로 해서
5: 그저 괜히 지나치고만.
6: 웃겨! 장춘자들.
7: 그 양반은 스펀지 같아.
2: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8: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9: 일단 멋있어요.
10: 편하고 멋있어.
11: 이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12: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13: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 또 배우라고 뭘 특별할 수가 있나?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15: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
16: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는
17: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8: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19: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20: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21: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22: 한 번 더 가볼게요.
23: 국가대표 같은 마음으로 이기는 영화.
24: 일본을 던졌는데
2: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25: 하던 떨어지겠지 뭐.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제도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기를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의 비례의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중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 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군은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 원리 아래서도 각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주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더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

선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공고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렸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헤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3: 이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7: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8: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8: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9: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0: 의자가 동글동글해.
4: 어, 신기한데?
10: 뭐지? 여기 앉은 것
4: 같은데?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야! 내일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1: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3: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2: 자.

0: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1: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1: 맞아.
2: 보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1: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1: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2: 보비도 잘 자. 무슨 소리지?

0: 입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1: 와, 꿈꾼 거 아니야?
0: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1: 누가 코를 물었어. 베리, 네 말이 맞나 봐.
0: 역시. 잡았어?
1: 그런 것 같아.
0: 아휴, 다행이다.
2: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0: 클로디,
2: 무슨 일이야?
1: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0: 엄청 사납다고.
2: 개가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1: 로디, 대단하다.
0: 고마워.
2: 아니야, 그럼 잘 자.
0: 잘 가.
1: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0: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1: 로디,
0: 우리도 같이 가.
3: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0: 어? 도와주세요, 간이 탐정.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3: 누가 몰래 먹었나?
0: 벌써 어두워졌네.
3: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0: 좋아.
3: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 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0: 줘봐. 내가 떼볼게.
4: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3: 패티!
0: 어?
3: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0: 그래, 당장 가보자.
3: 응? 가자.
2: 잘 가.
1: 이제 집에 가서 잘까?
0: 잠 안 올 것 같은데.
1: 사실 나

0: 우리 집에서 놀자.
1: 그럴까?
2: 좋아.
1: 범인이 누굴 것 같아?
3: 나는 회색 토끼.
1: 응?
3: 포비엘이랑 로디야.
1: 어? 정말?
3: 가보자.
0: 로디! 응? 루피, 베티, 안녕.
2: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1: 이 책 때문에.
3: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1: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3: 회색 토끼 맞지?
1: 알려줘.
0: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3: 분홍 토끼?
0: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3: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1: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3: 고마워.
0: 별 말씀을.
3: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2: 아, 그게...
3: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닿겠는데.
1: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3: 좋아.
0: 우와, 재밌겠다.
4: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5: 크롱,
6: 크롱 왜 그래?
5: 크롱, 크롱
6: 배고프다고?
5: 크롱
6: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5: 크롱, 크롱, 크롱.
6: 갑자기 배고프네.
5: 뭐야야.
6: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5: 크랑.
7: 우리 이것도 먹을까? 크랑, 크랑.
6: 아유, 배불러.
5: 크랑, 크랑.
6: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5: 크랑, 크랑, 크랑, 크랑.
6: 그래. 자,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5: 크랑, 크랑.
1: 어? 저기 뽀로로랑 크롱이 뛰고 있네. 정말?
2: 뽀로로, 크롱.
6: 밤늦게 뭐해?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5: 크롱크롱.
6: 너희는? 로디 집에 놀러 가려고.
2: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6: 로디 집? 우리도 갈래.
5: 크롱크롱.
8: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5: 어? 어?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8: 아, 로디가 있었지.
5: 로디, 도와줘! 로디!
8: 안 들리나.
5: 어쩌지? 안 되겠다. 안 돼.
0: 괜찮아, 에디.
8: 고마워, 로디.
1: 큰일 날 뻔했네.
5: 크랑크랑.
1: 지붕 위에서 뭐 했어?
8: 유성을 보고 있었어.
0: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8: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1: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8: 나도 갈래.
9: 좋아.
0: 모두 모였네.
4: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내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0: 멋진데?
1: 아,
0: 좋았어. 고마워. 봐.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사, 아사, 이라!

엄마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여기 내 손 잡아. 잡았다.

이건 어떻겠어?

정답은 내가 다

모두 비키세요. 원숭이들아,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Amen.

0: 세포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색이 변해.
3: 와, 꼬리색도 핑크.
2: 인어공주 미미,
3: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다들 편하게 앉았으면 이제 시작할게.
1: 제6장 줄넘기 묘기. 나는 6. 어디든 어울려 리듬 타고 줄도 타. 블록을 세보자. 1, 2, 3, 4, 5, 6. 난 딱 봐도 6. 이 표시는 바로 6을 뜻해. 난 게임을 정말 사랑해. 고른다. 6. 6가지 묘기 지금 시작. 묘기 하나, 묘기 둘, 묘기 셋, 묘기 넷, 묘기 다섯.

0: 7
1: 더하기 1은
0: 바로
2: 8. 나는 8이야. 정말로 대단해. 제8장 옥토블록의 비밀. 옛날엔 8도 블록 8개, 평범한 숫자 블록이었다. 평범한 8개의 블록. 이 숫자도 8을 뜻하는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방사능 문어에게 간지럼 공격을 당하고 그 뒤로부터 중력이 생겼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땐 이렇게 외쳐라. 옥토블록 긴급출동. 옥토블록 구조. 1, 2, 3, 4, 5, 6, 7, 8 구조. 8
1: 더하기 1은
2: 바로
3: 9. 나는 9야. 기분은 몹시 좋크. 제 9장 즐거운 재채기. 안녕, 나는 9야. 나는 1, 2, 3, 4, 5, 6, 7, 8, 9. 블록 9개. 고마워.
2: 도움이 필요해, 9. 아무 문제 없어. 8.
1: 여기 1은 바로
3: 9. 9.
1: 여기 1은
2: 바로 8. 8.
1: 여기 1은 바로
3: 9.
1: 아추! 아추!
3: 아추!
2: 네 실력을 보여줘!
3: 9!
1: 더하기 1은 바로
4: 7! 한 번 더! 나는 7! 제 10장 우주 레이스. 여기는 10! 발사 준비 완료! 블록 10개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10! 9! 8! 아, 얘들아, 모두 진정해. 비상 로켓이 있잖아. 난 열이 한 개, 다시 말해 일이 열 개인 거잖아. 그러니 일로 돌아가 볼게.
5: 이 열 개를 위한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자,

0: 아우 나 이거 뜨거웠어 정말. 동동 간호사님! 간호사님!
1: 풀잠자리 여사님,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0: 아니 이거 온도를 좀 어떻게 체크 한번 해봐요. 아니 작은 상처 치료하겠다고 아주 이 풀잠자리 고온나게 다 타버리겠네 정말. 아유.
1: 아 지금 온도 적당하고 치료 잘 되고 있어요.
0: 저기요, 풀잠자리에 고온나게 다 타버리면 어떡하라고.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긴 더듬이,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하고 얇은 날개. 뜨거워서 내 날개 다 타면 책임질 거예요?
1: 지금 온도 괜찮거든요.
0: 아우 됐고, 제 추추이 딩딩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1: 네, 딩딩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0: 아 정말.
2: 조심 조심.

0: 조금만 참으세요.
1: 금방 응급조치 해드릴까요?
2: 응급환자?
3: 그건 괴물이었어요. 흰개미들이 위험해!
1: 흰개미!
2: 흰개미?
1: 어떡해. 빨리 소독약.
0: 알았어.
4: 오늘의 환자, 흰개미 병사. 누군가 흰개미들로 공격했어요.
5: 땡겨.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1: 맞다. 저희가 진료실이 하나뿐인데 응급한 환자라 좀만 기다려주시면
5: 저 신경 쓰지 말고 진찰하세요.
1: 감사해요, 불전달이 여사님.
5: 감사합니다. 여기 뾰족한 침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3: 맞아요. 그 괴물은 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1: 괴물이라뇨? 아니, 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3: 그 괴물은 우리 개미 왕국에 살고 있어요.
6: 네.
2: 역시.
7: 아를 닦자 열심히.
1: 언제나 그렇듯 흰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왕국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 둘,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어요. 영차.
3: 뭐지?

0: 다들 몸에 체액이 모두 빨린 채 껍질만 남은 거예요.
1: 무섭다.
2: 네, 저희 흰개미 왕국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3: 어허, 껍질만 남았다고?
1: 놀래라. 풀감자리 여사님, 치료 안 받고 뭐 하세요?
3: 아니, 뭐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요, 좀.
2: 아, 네. 아, 그러다가 옆에 멀쩡히 있던 흰개미 하나, 둘씩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1: 실종이요?
4: 개인아! 개인아! 개인아!
5: 괴성아!
6: 개칠아!
5: 아무리 찾아도 없어.
0: 아이 참, 수색대를 꾸려서 더 찾아보자.

0: 우리 개미굴 왕국에 이런 통로가 있었나?
1: 왠지 으스스 무서워.
0: 이건 뭐지?

0: 하면 무시무시한 거미?
1: 거미는 아닐 거야.
0: 아하! 놀래라.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1: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나? 아닐 것 같다고 했지. 보통 그런 거미는 나무 그루터기 안 살지 않나?
2: 아, 맞아요. 거미는 아니었어요.
0: 시를 따라간 그곳은?

0: 실종된 죽은 흰개미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어요.
1: 저거 개사미 아니야? 개사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2: 내 은신처에 잘도 찾아왔군.
0: 우린 어떻게든 그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3: 도망가.
0: 그렇게 한 친구는 죽고
2: 내 끈끈한 실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군. 너도 한 방에 보내주마.

0: 아니 도대체 그 괴물이 뭔데요?
1: 어떻게 생겼죠?
2: 몸은 흰색인데 애벌레 몸통에 새우 머리가 붙어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입에 우리의 찌르는 뾰족한 침이 있었어요.
3: 그건 찌를 때 쓰는 무기이자 책을 쪽쪽 빨아먹는 입이기도 하지.
1: 네?
4: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3: 사실 그 괴물의 정체는 문제로 낼지.
1: 문제?
5: 이 벌레는 사실 무엇의 애벌레일까나? 1번 바퀴벌레, 2번 풀잠자리.
0: 에이, 풀잠자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리고 저 애벌레는 포악하고 무섭고!
1: 맞아! 왠지 징그러운 바퀴벌레 애벌레일 것 같아! 정답은 1번!
0: 바퀴벌레!
3: 아우, 이 병원 의사랑 간호사는 다 좋은데 문제를 참 못 맞춰. 정답은 풀잠자리 애벌레!
1: 풀잠자리요? 가만! 풀잠자리라면 여사님이시잖아요?
3: 맞아! 내가 그 애벌레의 엄마야!
1: 네!
3: 우리 이름은 정확히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5: 우린 알을 흰개미 왕국의 근처에 놔. 알에서 깨나면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흰개미 왕국을 찾아 기어들어가지. 그리고 흰개미에게 침을 꽂고 쭉쭉 책을 빨아먹으며 자라.
0: 아! 그래서 흰개미 껍질만 남은 거였어!
5: 우린 은신처에서 허물을 벗으며 점점 자라.
1: 애벌레가 흰개미만 해줬어!
5: 이때부터는 흰개미를 잡아서 은신처에 갖다 쌓아놓지. 그리고 그 앞에 아무도 못 가져가게 실로 덫을 치는 거야.
2: 찾아. 오호, 흰개미 병정들이 정찰을 나왔군.

0: 임금이 여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얼른 해치워야 돼. 내 은신처까지 잘 도찾아왔군.
1: 난!
0: 야!
2: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흰 개미를 놓치고 말았구만.
3: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4: 흰 개미 왕국 근처에 일부러 알을.
2: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자랐다고?
3: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흰 개미들을 잡아다가 쌓아주는 건데요? 나!
2: 아, 그거야.
5: 실로 고치를 짓고 어른이 되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흰 개미로 영양을 섭취한 애벌레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지. 고치를 다 지우면 애벌레는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멋진 날개와 큰 눈, 길고 날씬한 더듬이를 갖게 되지.
2: 지금쯤 거의 나올 때가 됐나? 멋지게 자란 우리 아기 한번 만나러 가봐.
3: 어디 가요? 내 친구, 내 가족을 죽인 애벌레 엄마!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나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2: 너 지금 경찰이라고 했니? 우리는 흰 개미를 이용해 자라는 게 본능이야, 본능!
4: 그래도 흰 개미한테 피해주면서 너무해!
2: 흰 개미, 넌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
3: 우와, 너무 뻔뻔하시다.
2: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피해자야.
1: 피해자?
2: 그 이유는 문제로 냈지.
1: 문제?
5: 이건 내가 낳은 알. 그렇다면 이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까? 1번 알벌, 2번 풀잠자리 애벌레.
3: 아까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 나오는 거 봤잖아.
4: 맞아. 당연히 풀잠자리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가 나오겠지.
3: 정답은 2번.
4: 풀잠자리 애벌레.
2: 참 못 맞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3: 이것 봐. 풀잠자리 애벌레잖아.
5: 이것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 하지만
3: 이건 풀잠자리 애벌레가 아닌데.
4: 맞아, 풀잠자리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5: 이건 알벌이야, 알벌.
1: 알벌?
5: 내가 알 때까지 만들어 정성껏 낳은 알에 알벌이 또 알을 낳은 거지. 알벌의 알이 먼저 부화해 내 애벌레를 먹고 자라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고.
2: 그러니까 나도 알벌한테 당하는 피해자라고.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3: 불잠자리.
2: 그럼 난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기 만나러 이만. 당분간은 흰개미도 안전할 거야.
1: 네?
2: 우린 어른이 되면 흰개미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치료받으러 또 올게.
3: 풀잠자리 가만 안 둘 거야.
6: 진정하세요. 상처 벌어져요.
4: 그래도 당분간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
3: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6: 누군가에겐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고.
4: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1: 매정해.
3: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란 말인가. 내 친구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얍! 친구들 안녕. 나야, 노사랑. 내가 범규민에게 암흑보석을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3: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2: 범규민이 날 배신했어.
4: 범규민, 나쁜 거짓말쟁이.
5: 8화, 진짜와 가짜가 헷갈릴 때.
6: 어, 사랑 친구, 어서 와. 어서.
2: 우와, 어린이 속이고 웃음이 나와?
6: 역시 사랑이도 마법이 풀렸구나. 선생님 머리도 원래대로 멋진 스타일로 돌아왔어. 이제 약속대로 암흑보석 죽이다. 응?
4: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6: 배신자? 내가 뭘 어쨌다고?
7: 한번계 쌤, 생일 파티 시작해야죠.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모두

0: 여러분, 한몽개쌤이 손수 케이크를 만드셨대요.
1: 한몽개쌤 최고.
2: 아유, 뭘 이 정도를 가지고.
1: 사랑아, 너 오늘 좀 무섭다. 무슨 일 있어?
3: 너네 한몽개쌤 너무 믿지 마.
1: 응? 그게 무슨 딱따구리 같은 소리야?
3: 태평아, 어처구니겠지. 아우, 됐어.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5: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아우, 한봉개쌤, 빨리빨리 케이크 개봉개봉. 어.
6: 사랑이와 태평이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이 케이크에
3: 당해봐라.

0: 가득 담았어요.
1: 두구두구두구.
2: 대박.
3: 뭘 담았다고요?
0: 저의 커다란 마음을 이 똥을... 똥? 내가 만든 건 하트 모양이었는데 사랑이가 또 마법을?
4: 헐, 생일상의 응가가 뭐야? 아, 태평아, 너 눌리는 케이크인가 봐. 유치원 와서 똥 많이 눈다고. 한몽대 쌤, 진짜 못됐다. 그치?
0: 오, 아니야. 사랑아, 너 나한테 왜 그래?
2: 진짜 웃기다. 한몽길 쌤, 이렇게 재밌는 케이크는 처음 봐요. 진짜 안가 같다. 응? 오, 맛있어.
4: 진짜? 맛있다고? 솔직히 응가 나오면 다 재밌잖아. 응? 선생님 최고.
0: 아,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4: 오, 얘들아 왜 이래. 생일 케이크가 응가라고. 아, 또? 아, 지지.
2: 야, 노사랑. 너랑 태평이 준다고 힘들게 만드셨는데 너는 좀 못됐다.
4: 뭐?
5: 내가 못됐다고? 한봉기 쌤이 아니다? 이게 아닌데.
4: 아유, 번개미기.
6: 어떠십니까, 조그마왕님? 저희의 가짜 번개맨 영상 작전이.
4: 아유, 칭찬하기. 이제 아무 보석이 제발로 굴러겨울 시간이지.
6: 네, 지금 상태라면 우사랑이 바로 보석을 넘길 겁니다.
4: 당장 잡아 오라지.
7: 네, 조그마님 찍찍 마법.
4: 짜잔.
2: 우와. 사랑해.
8: 나도
4: 사랑해.
9: 사랑해.
2: 사랑해.
4: 역시 아무 보석으로 뭘 해줄 때만 날 좋아하는 거였어. 그럼 아빠랑 언니도?
10: 뭐나? 아이고 이뻐 우리 딸.
4: 이건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사랑이면 뭐해.
2: 내 이름 너무 싫어.
4: 아하, 모두가 날 좋아하게 만드는 보석은 하면 없는 거야.
7: 그런 보석 있지.
4: 아, 깜짝이야. 아무 보석을 뺏으려고 했던 악당들이잖아. 내가 뺏겠더라고.
11: 오, 진정하지. 우린 착한 척.
6: 생각해주는 척 하는 번개맨이랑은 다르지.
4: 다르게 뭐가 달라? 다 내 보석 뺏으려는 거잖아.
6: 누사랑 어린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암흑보석은 쓸모가 없지?
11: 에이, 암흑보석으로 사랑은 무슨...
6: 사랑의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신비한 보석은
11: 따로 있지.
4: 아, 안 사요.
11: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나 보시지.
6: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널 사랑하지.
4: 그런 보석 어디 있는데요?
6: 그건 바로 암흑포털 지하본부에 있지. 하지만 나약한 꼬맹이가 갈 수 있으려나?
11: 안 될 거예요?
6: 안 되지.
11: 절대 안 되네요. 그치? 위험해. 안 돼.
4: 누가 나약한 꼬맹이야? 당장 가요.
7: 찍찍 마법
6: 지하본부로 출발!
0: 사랑아, 어딨니? 사랑아? 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랑아?

0: 네, 번개 대장님.
1: 번개맨, 암흑 보석이 지구에서 사라졌다.
0: 네? 암흑 보석이 사라져요? 어? 어, 그럼?
1: 암흑 보석을 가진 사랑이 역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0: 예? 안 돼! 사랑아!

0: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
1: 거의 다 왔지.
2: 거의 다 왔지.
1: 어, 지금 나 흉내 내는 거야, 지금?
3: 도착했지.
1: 아니, 돼지로 흉내를 내. 여기가 바로 암흑포털의 위대한 지하본부지. 어때? 멋있지? 감동이지?
4: 여기 온 어린이는 네가 처음이야. 영광으로 알지?
0: 암흑포털 지하본부. 이름이 좀 멋있어서 기대했는데 낡고 어둡고 꼬린내도 나잖아.
5: 뭐? 꼬린내?
0: 이런데 무슨 사명보살이 있다는 거야? 나 속인가봐? 번개미랑 똑같아.
1: 아니 그 사랑아, 그게 아니라 우리.
6: 어서 오지.
1: 다녀왔습니다, 조그마님.
0: 조그마왕?
1: 사랑해, 얼른 인사드려야지, 얼른.
6: 어린이한테 무슨 인사? 인사는 내끼.
0: 햄스터가 말도 안 해?
6: 어떻게 감히?
0: 기니피그인가? 아무튼 내 좋아하게 해준다는 보석 빨리 줘.
6: 역시 교통이 아니네. 박사.
7: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
6: 이게 바로 사랑 보석이.
8: 우와, 진짜 있네.
6: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보석이지. 박사, 설명 좀 해주지.
7: 이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9: 가지고만 있어도 모두에게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번개맨의 사랑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온 우주의 사랑을 모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바야흐로 지상 최강의
7: 사랑 보석입니다. 사랑합니다, 조그마.
6: 이 사랑보석은 말이지, 암흑보석과 사이가 나빠서

0: 사랑아! 너 사랑!
1: 제발 너 사랑, 제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아무 보석이 아니라 사랑이야.
2: 이제 모두가 날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아싸! 우와!
3: 우와!
2: 뭐야? 벌써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0: 아, 사랑 보석 때문에?
4: 너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5: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0: 그거 가짜야, 가짜.
2: 가짜?
4: 그리고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게 또 하나 있지?
0: 널 흉보다.

0: 번개맨 영상?
1: 이제 아무 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0: 우와, AI 진짜 대박이지.
2: 가짜였지롱, 야구지롱, 가짜였지롱.
3: 거짓말쟁이, 악당, 배신자.
4: 그게 한 번개쌤이 아니었다니.
5: 각사, 아무 보석을 이 검에 당장 띄워.
6: 예.
7: 잠깐! 조그마왕님, 지난번에 박사가 끼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0: 맞지, 맞지?
5: 그랬지. 박사, 난 빠져.
7: 야, 좋았어.
0: 잠깐만.
7: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3: 빨리 뛰어난대.
0: 잠깐만요.
5: 조사감으로 얄미운 번개맨도 물리치고 온 우주를 정복할지.

0: 점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3: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4: 진데 없는 거지?
5: 아, 네네, 괜찮아요. 그런데
6: 번개쌤은 어딨지?
5: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7: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4: 어유,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0: 나가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1: 안 돼.
0: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2: 네!
0: 좋소!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2: 네!
3: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봉기민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2: 여기 선물.
4: 나도 사랑이 선물.
0: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3: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5: 아, 사람 어딨니?
6: 번개.
5: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7: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5: 예? 두 곳이요?
7: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5: 네, 알겠습니다.

0: 들려봐.
1: 들려요? 뭘?
2: 나 돌려내! 돌려내! 돌려내! 돌려내!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스톱! 확대! 역시 내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줬구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암흑보사,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보고 생각을 자 앉아있길. 너무 무시무시하지.
4: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5: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6: 무시무시무시무시한
7: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8: 아빠
9: 태평아 생일 축하해.
10: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11: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12: 우와!
13: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11: 귀여워.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9: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암흑보석이 번호를 쪼개줘서.

0: 고장 났나? 아, 어떡해.
1: 사라지고.
2: 하몽개쌤.
0: 미안하다.
1: 뭐가요?
0: 한봉개쌤한테
1: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0: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라고 한 것도요.
1: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0: 아니,
3: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 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1: 잠깐, 어디? 지하 본부?
3: 네, 암흑포털 지하 본부?
1: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3: 네네. 뭐였냐면요.

0: 했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넌 최고의 친구야, 최고. 번개 대장님, 조그마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응. 출동!
3: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1: 저, 핑키? 아.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0: 봉개맨! 어디 가요?
1: 사랑 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0: 그러면 암흑보석과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1: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0: 핑키요?
3: 사랑아, 안녕.
0: 네가 지금 말한 거야?
3: 말하는 게 처음 봐?
0: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3: 야, 어딜 만져! 야,
1: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0: 마법이요?
1: 응.
3: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0: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1: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0: 제가요?
1: 응.
0: 그래도 어떡해.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멋있어요.
2: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1: 이름이요.
0: 이름?
1: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좋아해.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지붕에서 또 비가 뚝뚝 새고 있네요.
1: 아유, 속상해. 한동안 괜찮더니 또 이러네. 지붕 고칠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2: 우리 뭔가 만들면 어때요?
3: 네, 그걸 팔면 되잖아요.
4: 작은 시장 같은 데서요.
1: 그럴까?
2: 아, 맞다. 휴가 때 수상시장 가본 적 있어요.
1: 세상에, 수상시장이라고?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4: 그런데 수상시장이 뭐예요, 선생님?
1: 사람들이 배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이란다. 배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재밌는 게임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
0: 집에 갈 시간이에요. 팔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3: 할머니, 할머니!
2: 우리 작은 시장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팔지 찾아야 해요.
5: 그러세요.
2: 그래, 공룡! 이거 팔면 딱이겠다.
6: 아, 맞다. 꽃씨를 팔아보면 어떠니? 작은 화분에 심어서 말이야.
2: 좋아요.
6: 넌 그냥 꽃씨만 심으면 돼.
2: 됐어요.
6: 이제 물만 주고 햇빛을 쬐면 쑥쑥 자라서 아주 예쁜 꽃을 보게 될 거야.
2: 네, 좋아요.
0: 드디어 수상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7: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모두 납작한 배를 타고 다닐 거예요.
2: 고맙습니다. 잘 탈게요.
8: 나는 잠수함을 한 척 사왔는데.

0: 아니요, 토끼 할아버지. 잠수함까진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1: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수상시장 되세요.
0: 잊지 마세요. 모은 돈은 좋은 일에 쓰일 거예요.
2: 만두 사세요. 따끈따끈 맛있는 만두야.
3: 너희가 지금 파는 거 뭐야?
4: 맛있는 걸로 속을 꽉 채운 음식. 한 입에 쏙 넣게.
5: 오, 맛있겠다. 그거 두 개만 줄래?
3: 난 이거 팔고 있어. 씨앗이 든 작은 화분인데 사줄래?
6: 살게. 근데 이 화분 자라면 나중에 뭐가 돼?
3: 예쁜 꽃이 핀대.
7: 모자 사세요. 멋진 모자 팝니다.
3: 안녕, 로한.
7: 안녕, 페파. 너도 모자 하나 살래? 아빠랑 나랑 같이 종이로 만든 모자야.
3: 응, 나도 살래.
7: 오리 낚시 게임이요. 오리 낚시 하실 분 오세요.
3: 알았어.
7: 자, 여기 낚싯대.
3: 이리 와, 오리야. 잡았다.
7: 잘했어, 페퍼. 기념으로 그 오리는 너 가져. 근데 네가 파는 건 뭐야?
3: 이거.
7: 오, 화분이네. 엄마, 이거 엄마 드릴게요. 가지세요.
5: 아우, 우리 아들 최고네.
7: 근데 동전 안 주세요?
5: 아우, 동전? 그래, 줘야지.
3: 돌멩이야, 애완돌멩이 하나씩 데려가세요. 안녕, 수지. 나 저거 하나만 줄래?
5: 아, 이거? 오, 이거 진짜 무거운데.
3: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 돌땡이. 나도 얘 이름 지어야지. 화분이.
8: 이제 곧 수상시장이 끝날 시간이네요. 선생님이 오늘 모인 돈을 열심히 세고 계세요.
0: 됐다. 오늘 모금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다 모았어요.
8: 어우, 저런. 오늘 모은 돈이 전부 호수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네요.
0: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유치원 지붕 고칠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7: 어? 잠깐만요. 저게 뭐죠?
9: 안녕. 혹시 이거 누가 떨어뜨렸나요?
8: 토끼 할아버지가 잠수함을 타고 와서 물에 빠진 돈을 다 건져 올렸네요.
10: 만세!
7: 진짜 운 좋았다.
0: 이제 보니 잠수함이 필요한 게 맞았네요.
3: 고마워요, 토끼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 수상시장은요, 진짜 진짜 제일 좋았어요.
8: 해파는 수상시장이 정말 좋았어요. 수상시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엄마가 출장을 갔어요.
8: 페퍼 엄마는 동화 작가예요. 그래서 최근에 낸 책 유쾌한 양배추를 날리러 여행을 가요.
5: 모두 사랑해요. 맞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9: 우리 걱정은 말라니까 그러네. 유명한 작가답게 가서 인기 좀 누리고 와요.
3: 네, 엄마.
5: 우리 이비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을까?
3: 맞다. 엄마 없을 때 제가 엄마 할게요. 그럼 이비도 괜찮을 거예요.
5: 페퍼가 최고네.
11: 안 가세요? 하루 종일 인사만 할래요?
5: 알았어요.
9: 여보가 최고야.
3: 안녕, 엄마.
5: 나중에 TV 인터뷰 나와요. 꼭 보세요.
3: 안녕, 우리 예쁜 아기들. 걱정 마, 이비. 엄마 왔어. 아이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9: 아니, 아니, 그쪽은 아빠가 다 치웠는데.
3: 기저귀 갈아야지. 이리 와, 아기 조지.
12: 아니야, 난 아기 아니야.
3: 엄마한테 오라니까. 나 아니면 누가 치우나?
9: 그러기란 말이다.
8: 한편 페퍼 엄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11: 됐어요. 다 왔어요. 이제 짐 풀고 쉬세요.
5: 네, 오늘 고마웠어요. 그럼 내일 데리러 오시는 건가요?
11: 네? 아니요. 작가님 비서도 바로 저랍니다. 홍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딱 10초 뒤에 내려오세요.
5: 10초 뒤에요?
11: 잊지 마세요.
9: 이렇게 들어간다. 입 아하자, 입이.
3: 우주 숟가락 간다. 아하자.
9: 해봐. 먹는 걸 하는 놀이는 이비처럼 아기 때나 통하는 거야.
3: 아! 나 아기 조지야.
11: 포즈 잡으세요.
5: 포즈.
11: 책이라도 드시던가요.

0: 짜잔! 아, 오늘 쉽지 않겠네.
1: 목욕 시간이다, 이비.
2: 장난감 목욕하자!
3: 장난감 던져!
0: 북사인의 줄은 이쪽, 이쪽이에요. 밀지 마시고 작가님 만지지 마세요.
4: 어머나, 안녕하가. 우리 막내 아기도 오리 좋아하는데.
0: 네네, 오리는 다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오. 다음!
1: 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페파. 왜 그래, 딸?
2: 저는요, 이비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 아하, 근데 네가 엄마가 보고 싶구나?
2: 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1: 아,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자, 어때?
5: 네, 오늘 감자쇼에서 페파 엄마를 모시고 새 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유쾌한 양배추네요.
4: 안녕하세요.
5: 그런데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왜 감자가 아니라 양배추인가요?
4: 네, 그건 사실 이 책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5: 그렇군요. 자, 시청자 전화 받아볼까요?
1: 자, 페파, 엄마랑 잠깐 통화해볼래?
5: 저도 있어요. 감자 아저씨도요.
2: 엄마, 저 엄마 놀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비는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4: 그래? 다행이네.
2: 저는 엄마 너무 보고 싶어.
4: 나도 너무 보고 싶어.
5: 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감자 아저씨였습니다. 잘 자요.
4: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보자.
2: 예! 엄마 내일 오신다!
0: 이번 여행은 쉽지 않았네.
4: 엄마 왔다!
2: 진짜 반가워요.
6: 페파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 흉내내는 것도 재밌었지만 역시 엄마가 집에 돌아오신 게 훨씬 더 좋았어요.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샥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0: 정교해, 알았지?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1: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2: 여기 갇혔어!
0: 준비됐지?
3: 한 발짝 못 붙겠어.
0: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3: 고맙구나.
0: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3: 난 다리만 다쳤는데.
4: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0: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꽤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4: 고마워. 너흰 정말 최고야.
0: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4: 그럴게.
0: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오!
2: 도와줘!
0: 걱정 마세요! 어?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알았어.
5: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6: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무슨 일이야, 맥스?
5: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6: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5: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됐어. 문제 해결.
7: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0: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7: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3: 지카, 괜찮니?
0: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조용 루프 액션!
7: 그렇게는 안 되지! 어때? 좀 어지럽지? 가신 꼬마 녀석들, 거기 있어.
0: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7: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0: 이거 풀어줘.
6: 그만 멈춰, 골든보이.
7: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6: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7: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6: 구해줄게, 아리.
7: 너무 느리잖아.
0: 도와줘.
2: 거기 서둘러줘.
6: 하지만 난 지금
7: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0: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1: 후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0: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2: 하지만 아니.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자.
0: 자.
2: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조용 튜브 액션.
3: 준비됐어?
1: 좋아요.
4: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3: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2: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작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2: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2: 넌 나 못 잡아.
0: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까?
2: 두고 보자고.
0: 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2: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1: 구조용 루프 액션.
2: 아리.
0: 뭐야.
1: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2: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2: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믹스!

0: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1: 와, 하늘이 맑아졌어.
0: 야호, 좋았어. 우후. 어? 돈이? 무슨 일 있어?
2: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1: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0: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1: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0: 출발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1: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2: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0: V트론 다시 일어나다.
3: 이건 팔 부품인가? 아니다, 다리 같기도 하고. 아, 설명서도 없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하라는 거야?
4: 안 돼! 어? 내 영웅 V트론이 망가졌잖아! 도니! 설마 네가 그런 거야?
3: 아니야! 난 다시 조립해버렸던 중이었어!
4: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5: 걱정하지 마. 도니는 만들기 전문가잖아. 금방 다시 조립해줄 거야. 그렇지, 도니?
3: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서.
4: 내가 도와줄게, 도니. 난 V트론을 매일매일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3: 정말? 고마워, 카즈키.
4: 좋아, 어서 시작하자.
3: 잠깐만. 먼저 안전모부터 써야지, 카즈키.
4: 고마워. 이제 준비됐어. 브이트론 조립 시작.
3: 잠깐. 부품이 크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겠다. 나와라, 도니의 슈퍼공룡 성장.
4: 멋지다.
3: 그렇지?
4: 아하, 저건 왼쪽 다리야.
3: 알았어, 부품 이동.
4: 그리고 저기 있는 건 V트론의 허벅지야.
3: 좋았어, 그럼 두 부품을 붙일게. 그럼 이건 오른쪽 다리겠네. 됐다.
4: 좋았어. 이제 몸통에 V트론의 머리를 붙이면 돼.
3: 알았어. 안돼.
6: 구지용로프 흡착성 액션. 이제 앉아네.
7: 아니,
8: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3: 딱 맞춰왔어. 항상 그랬듯이.
2: 슈퍼윙스들은 늘 저렇게 영웅인 척한다니까. 하지만 이번엔 너희 뜻대로 잘 안 될걸?
4: 고마워, 오키 아리. 다시 해보자.
3: 알았어.

0: 스고이! 브이트론이 멋지게 돌아왔어!
1: 지금부터 더 멋진 걸 보여줄 테니 기대해! 가신 녀석들 같으니 끝까지 싸우시겠다? 좋아, 어디 해보자고!

0: 이제 돌려줄게. 겨우 이게 다야?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시시한데?
1: 거기 브이트론의 팔 위에 파란색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 비밀 무기가 튀어나올 거야.
2: 좋았어, 그걸 써보자. 고기 섀도우 스피드.
0: 나나나나나나. 뭐야, 고기가 여러 명이 됐잖아.
2: 절대 못 잡을 걸.
1: 바로 그거야. 완벽해.
0: 뭐야, 방패가 있었다고?
3: 방패 필기 액션.
1: 브이트론은 물에 빠지면 망가질 거야. 멋진 광경인데.
0: 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네. 계획을 바꾸는 게 좋겠어. 야!
1: 뭐야, 골든 보이잖아.
0: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볼까.
1: 오, 안 돼. 브이트론.
2: 너무 늦기 전에 브이트론을 물에서 꺼내야 해.
1: 호기, 기다려. 호기, 브이트론. 어떡하지, 안 나와.
0: 드디어 슈퍼윙스의 영웅놀이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1: 아니,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0: 어? 어? 저건
1: 야호, 브이트론.
2: 브이트론이 돌아왔다. 골든보이, 이번엔 우리 차례야.
0: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혼내주지. 다크 골든 타이탄.
1: 브이트론한텐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 그걸 사용해.
2: 좋았어, 비밀 무기

0: 망치 끝내주는데 V트론의 진짜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망치 때리기.
1: 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드시 널 이기고 말 거야.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3: 맘에 쏙 들어. 브이트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4: 천만에. 카즈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조립을 완성할 수 없었을 거야.
3: 그래, 맞아. 후기, 카즈키를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카즈키, 넌 자격이 충분해.
3: 우와!

0: 이거 받아, 카즈키.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어? 브이트론이 뭔가 변했어.
2: 몸체가 최고로 튼튼하고 강력한 소재인 메타트리움으로 바뀌었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1: 그럼 호쿠오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네. 브이트론 최고!
3: 슈퍼윙스, 이번에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정말 너무해. 이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긴 트랩이 분수잖아.
4: 여기서라면 아주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3: 야,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
6: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7: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8: 아닐 수도 있어.
9: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11: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12: 의자가 동글동글해.
13: 이거 신기한데?
14: 어? 뭐지? 여기 앉으면
15: 신기하다.
16: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7: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딸기 이 함성 축구 최고 축구 최고
1: 브라질의 냉기운 아르마딜로 이 녀석과 축구 게임으로 승부해야 해.

축구가 뭔지 좀 아는 녀석이군. 녹슬긴 했지만 실력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과연 이 최강 전력을 뚫고 우승할 수 있을까? 마라카난 경기장에서 기다리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맥 FC 대 아르마딜로 FC의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브라질의 마라카나 경기장입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는 이번에 캐스터를 맡은 트레미입니다. 귀신이에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엄청난 분석이군요.

0: 방법은 중요하지 않지.
1: 질주하는 소맹이 선수.
0: 이렇게 된 이상 이판 사파이다! 이야!

굴줄한 모습은 보기 좀 그렇네요. 캡처나 하시죠.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EBS 뉴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묻기보다 AI 챗봇을 먼저 찾는 경우가 참 많죠. 공부를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고민을 털어놓는 말동무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AI와 더 오래 또더 깊게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이 서비스의 설계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 챗봇, 이대로 안전한 걸까요?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국회 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보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아이들은 AI와 대화하는 일이 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용 실태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1: 네, 최근 조사를 보면 대상과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다수 청소년이 생성형 AI나 AI 챗봇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은 자해 자살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불법 행위를 처벌받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과 같이 위험한 질문에 대해서도 AI로부터 실제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이용 시간 데이터입니다. 챗GPT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보다 제타 같은 캐릭터 기반 서비스의 1인당 이용 시간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더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적은 수의 이용자가 훨씬 깊이 또 몰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중독에 가까운 이용 패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0: 네, 보통 우리가 온라인 유해성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을 보여주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콘텐츠보다 서비스 설계 자체를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해성을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사후 조치 방식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AI 챗봇은 조금 다릅니다. AI 챗봇은 이전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용자의 취향이나 말투를 기억하고 맞춤형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대화 중에 칭찬과 공감을 계속 던져주기도 하면서요. 결국 위험은 특정 답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계속 머물고 또 관계를 깊게 형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서비스 설계 구조 자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답변이 나온 뒤에 차단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령에 맞는 기본 설정이나 이용 시간 안내, 또 위기 대화 감지와 같은 장치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0: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AI가 뭘 말하느냐, 이거보다도 계속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구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건데, 그다음에 이런 설계가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이거는 아동 청소년의 뇌발달 특성 때문인데요. 아동 청소년은 보상에 반응하는 신경계는 성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칭찬이나 공감 같은 긍정적 피드백에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에 이용자가 계속 머물고 싶게 만드는 설계 요소나 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캐릭터 기반 AI처럼 이용자가 설정한 세계관이나 관계가 결합되면 정서적 의존은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곧바로 과의존에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외롭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의존이 현실 회피와 판단 왜곡,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0: 네, 외로운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해외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캐나다, 또 유럽연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적으로는 정서적 관계를 맺도록 만든 설계나 기능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지 않고 위험한 기능을 기준으로 연령을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가 이에 속하는데요. 영국은 일반 SNS는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지만 로맨틱 동반자 AI처럼 정서적 의존 위험이 큰 서비스는 18세 미만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둡니다. 노르웨이도 중학생 이상이 되어야만 교사 감독 하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가능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콘텐츠를 사후에 걸러내거나 AI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위험이 큰 기능일수록 더 강한 안전 설계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0: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나이에 따라 AI 이용을 규제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현행 규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1: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법 체계는 기본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시대의 위험을 다루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게시물에 대한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AI 챗봇의 답변은 미리 만들어진 게시물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이용자마다 매번 다른 답변이 생성되고 그 대화도 공개 게시판이 아닌 폐쇄적인 1대1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설된 인공지능 기본법도 고역량 AI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는 있지만 그 기준이 신체나 안전,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여부에 맞춰져 있어서 중독적 설계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위험은 규율 대상에 잘 포섭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법마다 보호 기준도 다르고 담당 부처도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보호 조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우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이나 알고리즘 추천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AI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지만 성인과 똑같은 알고리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맡고 있는 유해 매체물도 사행성 콘텐츠나 술, 담배, 또 성인물과 같은 전통적인 것들 중심 이다 보니까 AI 추천 알고리즘이나 중독적 설계 같은 새로운 위험은 애초에 대응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모든 법의 연령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기능과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0: 네, 아이들은 이미 AI와 매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보호의 기준도 빠르게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3 수험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사실상 입시 방향을 완성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내신 성적이 나온 만큼 수시 모집 대비도 해야 하고, 동시에 수능 시험 준비도 놓칠 수가 없죠. 특히 올해는 현행 대입 체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똑똑하게 여름방학 준비하는 법, 윤상영 서울 영동고 선생님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고3 1학기 사실상 최종 내신 성적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 성적표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일까요?
1: 일단은 성적표를

0: 대학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 교과 성적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학에 따라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국수, 영사, 과를 반영하는 경우, 계열에 따라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과를 반영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즉, 다시 말해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반영 방법이고요.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로만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도 전 과목을 반영하거나 일부 과목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성적표에 찍혀 있는 숫자는 똑같아도 대학마다 인식하는 성적은 또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다면 여름방학 들어갔을 때 어떤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네. 이제 성적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그 성적을 토대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9월 모평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간의 모의고사 성적, 특히 6월 모평 성적과 비교하여 본인이 수시에 더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정시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정시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 정시 준비를 하면서 지원 가능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의 대학들의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전형의 방향성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결정되면 방학 동안 학생부 기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학생부 마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체 활동이나 교과 세택을 위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경쟁력이 부족해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서도 논술 준비 없이 지원하거나 무리하게 상향 지원해서 합격의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방학부터라도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준비해서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논술 전형 모두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들의 희망 대학에 비추어서 정시 모집 지원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 학생들이라면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정시 모집은 물론이고 수시 모집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수능 시험을 놓치는 말아야겠습니다. 아, 특히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르는 마지막 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점도 입시에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그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라는 점입니다. 자, 이 때문에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 인원이 역대급으로 많아질 거라는 예상도 있고, 내년에 재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학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서 정말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028 대입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5등급제 내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졸업생들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고3 학생들은 내년에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의 정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정시 경쟁력을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은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에게 좀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시 상담할 때 저는 6회 지원 전략을 최초합 1장, 그다음에 추가 합격 2장, 불합격 3장으로 세우기를 권장합니다. 자, 여기서 불합격 전략은 누가 봐도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카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를 고려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분석을 통해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모두 이세 장의 카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분석과 상담을 통해서 이세장 카드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수시 모집,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에 관심이 가게 될 텐데, 같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해도 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합니다. 최근에는 서류 평가를 포함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교과 정량 평가입니다. 자, 이에 비해 종합 전형은 교과를 포함한 학생부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 텐데요. 그리고 교과 전형 실시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0: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됩니다.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 기준으로 면접형에 비해 서류형의 입시 결과가 좀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최근에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모집 요강에서 발표되는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정량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 방법이 종합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전형은 학생부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수시 모집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경우, 또 이런 대학이 늘고 있기는 하니까요. 이런 경우엔 또 수험생들이 두루두루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방학 동안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3학년 1학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부 기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흔히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그 혼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한 후에 영역별 수능 학습 전략을 토대로 공부를 해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과 탐구 영역은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학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유형에 대한 학습과 유형에 대한 대비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문제풀이의 반복만으로는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의 성적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학습할 영역의 수를 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아울러 EBS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는 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짚어봤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여름방학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0: 고1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첫 학기를 보내면서 내신 시험의 특징과 나름대로 대비법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그 내신 공부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수능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좀더 일찍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수영을 중심으로 수능 공부를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수능에 대한 학습이 미리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 전형 선택의 방향성이 넓어지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2 학생들은 이제 3학기를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자신의 전형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뀐 교육 과정에 첫 입시를 치러야 하는 만큼 5등급제의 입시 결과도 없고요. 대학이나 전형마다 평가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형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미리 속단해서 한쪽으로 올인하는 것은 피하되 자신이 좀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방학 중 학습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름방학은 뭐 단순히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입시 방향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잘 정리해서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Quiet of the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힐링이 시작되는 곳 산청, 한방 휴양지, 동의보감촌과 홍합꽃 활짝 핀 꽃밭에서, 그리고 뜨거운 참숯다마의 열기와 금수암의 건강 밥상 앞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약초의 고장이자 한의학의 성지인 산청. 힐링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여행은 전국 최초의 한의학 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촌에서 시작합니다. 천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 그 동쪽 왕산과 필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체험시설입니다. 2007년 개관한 한의학 박물관을 비롯해 한방테마공원, 한방키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

0: 가 마련돼 있는데요. 산청 엑스포 상설 전시관인 엑스포 주재관에선 노화와 건강 관련 전시를 진행,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1: 네, 산청 문화관광 해설사 성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신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례 위촌 동의보감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쉽게 말하면 힐링의 대표적인 장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전시에는 약초의 기원부터 세계 속 불로초,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을 향한 인류의 꿈과 노력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뿐 아니라 세계 전통 의학 전시를 통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저도 따라가서 체질검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동의보감소는 매년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호응이 좋은 공진단 만들기. 먼저 녹용, 당귀 등을 곱게 갈아 꿀을 넣어 반죽한 공진단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요. 정성 가득 손으로 빚은 공진단은 이제 금박을 씌울 예정. 공진단에 금박을 입히는 건 사양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약효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중국 황실에서 황제의 명약이라 불렸던 공진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체험일까요? 온돌 방에 편안히 누워 배꼽 왕뜸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배꼽에 뜸을 놔 온몸에 따스한 기운을 넣어주고 호흡을 통해 불순물을 빼주는 것인데요. 동의보감의 장수 비법으로 소개된 뜸이랍니다.
2: 자, 내 몸에 탁한 기운, 후궁 기운 내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아팠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잘 안 풀렸던 거, 오늘 지리산에 다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요.
0: 따뜻해진 몸과 함께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 순간 다들 잠들어버렸네요.
3: 따뜻해지고 잠이 솔솔 왔고요. 네, 몸이 이렇게 뭉친데요. 풀려서 상쾌해졌습니다.
1: 네. 앞에 보시면 계단이 90개가 됩니다. 계단 하나 끌으시다면 수명이 4초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수명 좀 늘리시면 안 6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늘리시면은
0: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있던 체험객들 앞에 아찔한 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약 30m 높이의 상공에 떠있는 동의보감촌의 랜드마크 무릉교입니다. 이곳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출렁다리인데요.
4: 아, 출렁거리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5: 아, 재밌고 좋네요.
4: 재밌으세요?
5: 예, 신납니다.
4: 무서우세요?
6: 아, 네.
4: 거기 꼭 잡고 내려오시니까
6: 아, 조금
4: 무서웠어요?
6: 네네. 아,
4: 근데 경치가 엄청 좋죠?
6: 네, 멋져요. 아, 멋져요. 최고.
0: 다행히 풍경 보는 맛에 무서움도 있고 무릉교를 무사히 건넙니다. 네, 아니. 무릉교를 지나 도착한 한방 기체험장엔 신비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귀감석입니다. 땅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별한 돌이라죠.
1: 대한민국에서 기가 제일 좋은 장소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기체험장인데 기라는 건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건강한 건강이 기혈 순환인데 기가 잘 돌아야만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 받고 사실 좋은 일이 생기셔가지고 다시 저희들 와서 설명하시면 많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냥 받아보십시오.
0: 무게가 약 130톤이나 되는 이 바위는 황매산에서 가져온 것이라는데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0: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비는 거죠.
1: 공복이 된 줄 조사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2: 사실은 우리 아들이 결혼을 좀 했으면 늦게까지 이 부모 곁을 안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집안의 좋은 기운으로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이런 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엑스포를 했다는 건 사실 몰랐는데 다양한 약초 체험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3: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뽑은 명당에 있다는 동의보감촌. 이곳에서 각종 한방 체험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겨갑니다. 약초의 고장 산청, 그 명성대로 이곳에 자생하는 천여 가지의 약초는 효능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산청의 대표적인 약초가 있습니다. 여름에 만개하는 꽃들이 이곳 들판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를 오가며 한창 꽃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2월 중순 꽃잎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 꽃을 따서 말리는 것이죠.
4: 어머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5: 아, 이게 홍합꽃입니다. 산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다고 이 홍합꽃이 이 꽃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화장품 연지곤지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차 허브차 애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반 미인 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3: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홍화는 예로부터 꽃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색을 내는 데 썼고 홍화씨는 기름을 짜거나 가루를 내 먹었답니다.
5: 너무너무 예쁘지. 홍화꽃에 예쁘가지 채가지고 가시 질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3: 신라시대 이전부터 재배해온 홍화는 동의보감에도 혈액순환과 뼈 건강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4: 뭐 음식도 해먹나요?
5: 예, 이 홍화꽃차도 물 우려가지고 홍화수제비, 홍화칼국수, 홍화밥 다양하게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홍화물로 이제 우려내는 거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노랗게 물이 우려나와요.
3: 홍화꽃뿐 아니라 씨도 가루를 내서 다양한 음식에 활용한답니다.
6: 홍화씨로는 된장찌개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꽃뿐만 아니라 열매, 홍화, 이 전체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3: 그야말로 이로운 꽃이라 할 만하네요.
7: 홍화꽃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3: 붉은 홍화는 지리산의 토양과 청정의 자연이 키워낸 이곳의 보물입니다. 홍화꽃은 식재료로 어떻게 이용될까요?
8: 언니야, 언니야, 홍화꽃 한번 봐봐. 홍화꽃 꽃에서 엄청 많이 따왔다.
9: 많이 땄네.
3: 홍화 재배지인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홍화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면포에 잘 말린 홍화꽃을 담아 뜨거운 물 속에서 우려내는데요. 한참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 꽃물이 만들어지죠. 홍화꽃물은 이 집 음식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랍니다.
10: 홍화물을 우려서 홍화밥을 하고 또 저 집에는 모든 요리에 약초 산채전이나 나물들에 다 홍화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홍화물이 몸에 좋잖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3: 밥에 꽃물이 들어 노란 빛깔의 홍화밥은 맛과 영양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 집의 별미는 산채 비빔밥이랍니다. 지리산에서 직접 캔 산나물들이 주 재료 때문에 계절에 따라 나물의 종류는 달라진다네요.
10: 홍잎나물, 고사리, 오가피, 보고버섯, 덜매나물, 시나물, 엄나물, 또 홍화물로도 무를 볶아서 홍화나물.
3: 특히 엄나물, 덜매나물 등 지리산이 키운 산나물들은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내친김에 약초 산채 전

0: 까지 존재하는 조인장. 여기에도 물론 반죽에 홍합곡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쌉싸름한 여주가 듬뿍 들어가 독특한 맛을 선보이죠.
1: 쓰여진 애는 홍합곡물을 하니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넣어요.
0: 한 끼라도 건강하게 차리고 싶은 마음에 약초 산채전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환상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곳 밥상 밖으로 멀리서 온 손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 산채비빔밥. 이게 타파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애써 왔습니다.
3: 드셔보신 거 어떠세요? 어떤 게?
0: 말이 필요 없는 맛. 밥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산청의 힐링 명소.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뿌연 연기가 날아옵니다. 어이? 무슨 연기일까요? 알고 보니 숯줄 굽고 있었네요. 이곳은 황토가마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참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가마 앞에서 숯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시뻘건 불덩어리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가마 속에서 참나무가 꼬박 일주일간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불덩이는 꼬박 하루 동안 차갑게 식혀야 숯이 된다네요. 일은 고되지만 잘 구워진 숯을 보면 뿌듯하다는 숯가마 주인장.
4: 오늘 숯 정말 좋은 거 잘 나와요. 육안으로 볼 적에 부스러기가 아니고 길다란 장대가 나오고 숯 색깔이 붉은 빛이 아닌 은빛으로 변하면 정말 좋은 숯이에요. 계란가마에서 나온 숯하고 전통식 숯가마에서 나온 것하고 숯이 열량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강도가 높고 열량이 높기 때문에 2에 3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0: 이곳에서 생산된 참숯은 인근 음식점으로 팔리는데요. 가마에서 숯을 거의 다 꺼낼 때쯤 하나 둘 가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섭씨 1300도 가마 앞에서 불을 쬐려는 거였네요. 숯 꺼내는 작업이 끝나자 가마 앞은 찜질 마니아들이 점령, 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5: 가마에 들어가서 땀을 쭉 빼고 아니면 불을 쬐고 이러면 체지방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프던가 안 아프고
6: 피곤도 확 풀리고 근육 뭉친 것도 잘 풀리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은 정말 정말 좋아요.
0: 그런데 숯 빼는 날에 하는 행사가 남아있답니다. 바로 삼겹살 파티입니다. 숯을 꺼내던 부삽에 삼겹살을 차곡차곡 올려서 가마로 직행. 잔열이 남아있는 가마 안에서 삼겹살을 굽는데요. 잔열이라고는 하지만 불이 얼마나 센지 3초도 안 돼 가마에서 삽을 꺼냈지만 이미 삼겹살이 거의 다 익어서 남았습니다.

0: 기름기는 쫙 빠지고 참숯향이 골고루 밴 삼겹살이 한상 차려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삼겹살 파티 시작해볼까요? 숙감 앞에서 땀 쏙 빼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고 쉬우.
1: 여기가 기가 막히다고 그냥 그 아주 막 그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0: 어제 2박 3일 그 목표로 여기 왔습니다. 가족들하고요.
1: 여기 우연찮게 원래 국밥 먹으러 왔다가 여기 옆에서 이렇게 자연산 찜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낭만 그 자체.
2: 아, 낭만 그 자체. 진짜 낭만 그 자체.
1: 요즘 이렇게 즐길 곳이 없잖아요. 네. 산 중턱에서 이렇게 깎아서 바로 뒤에서 통나무 베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 어떻게 보면 진짜 낭만 그 자체.
2: 그렇죠.
0: 파이팅!
3: 파이팅!
0: 아, 좋아.
4: 와. 죽인다, 죽여.
2: 맞다.
5: 산천 여행에 추억 하나 보냅니다. 산천군 금서면에 가면 금수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모든 생명에 감사하고 온 세상에 화평을 기원하는 사찰 음식으로 알려진 곳이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엔 사찰 음식의 명장 대한 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 한편엔 대한 스님의 단지들도 있는데요. 각종 청과 발효액, 된장, 고추장이 이 장독들에 담겨 있답니다. 때 되면 열매와 약초 등을 채취해서 직접 담근 것들인데요. 모두 다 정성과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것들이랍니다.
6: 이게 뭔가요?
7: 아, 저희가 사찰 음식은 이제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청을 담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오가피 열매로 만든 청이에요. 저희가 뭐 사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채취해서 담은 거라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한 1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타서 희석했을 때 단맛이 거의 없어요.
5: 이 장독엔 또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올해 묵은 시간장입니다.
7: 시간장을 제가 출가한 자리에 해인사 9기람이에요. 저희 도스님이 장을 많이 담으시는 분이거든요.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간장을 얻어다가 이제 종자처럼 장 담을 때 넣어요. 그게 이제 총 합치면 이제 70년 된 간장이 되는 거죠.
5: 이야, 애지중지할 만하죠. 30여 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온 대한 스님. 스님의 밥상 원칙 하나는 모든 식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직접 농사지어 쓴다는 것입니다.
7: 얘네들이 엄청 붙어있네. 너희들 맛있게 먹고 있구나. 그래도 나도 먹어야겠다, 야. 그물 채소가 됐네. 그래도 농약 친 것보다 나으니까 샐러드 했는데 넣어야지. 초토화 됐어요. 노른 녀석이 여기 두 마리 사는데 맨날 며칠 와서 다 뜯어먹어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종을 새로 했는데 내일 따야 되겠다 하면 오늘 다 먹어치워요.
5: 스님 옆에는 8년째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는 제자 건우 씨가 늘 함께합니다. 지금 따는 건 뭔가요? 그냥 나뭇잎 같은데 이것도 먹는 겁니까?
7: 이거는 참죽나무인데요. 이렇게 나무 순을 따먹는 우리나라 전래 식재료죠.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나. 사람들이 전을 부쳐 먹어도 좋아하고 무쳐 먹어도 좋아하고 또 첫순 나올 때는 생절이기로 먹어요. 자연환경에서 돌보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애들은요. 저항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좋죠. 얼마나 예뻐요. 반짝반짝하잖아요.
5: 요 반짝반짝한 식재료들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먼저 대한 스님은 방아 잎으로 방아 장독을 만듭니다. 자, 스님의 원칙 두 번째. 음식은 다듬는 법부터 정성껏 시작해 모든 과정을 온 마음을 다해 임할 때 온전한 밥상이 나온답니다. 다음은 건우 씨가 참죽나무의 어린 잎, 즉 가죽나무를 이용해 요리를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건우 씨는 금수암에서 대한 스님의 사찰 음식을 접하고 그 매력에 퐁당 빠졌네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대한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퓨전 사찰 음식을 개발하는 중이죠. 파스타 면에 향이 독특한

0: 다중 나물로 만든 소스를 넣어 익히면 우리네 나물과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가 결합한 퓨전 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죠. 낯선 듯 익숙한 조합,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태안스님의 연잎밥 정식부터 얇게 자른 오이에 땅콩 소스를 넣어 만 오이 땅콩 탑 등으로 구성된 전체 요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메인 음식이 나올 차례인데요. 바로 연잎밥 정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신 음식들, 그 속에서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만찬입니다. 이런 밥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밥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향이 좋아요.
0: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제가 다 배부릅니다. 자, 연잎밥 정식에 이어 퓨전 이탈리아 요리들이 나왔는데요. 금수암에서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의 세계입니다.
2: 어느 게 맛있어요?
1: 피자는 치즈랑 토마토 소스랑 올려서 맛있고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랑 면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0: 행복을 만드는 스님의 밥상.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가죽나물 페스토라 해가지고 진짜 애들이 이것도 저도 잘 먹고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원래는 피자 파스타는 애들 먹고 연잎밥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연잎밥 반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하나씩 막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다 하는데 뭐 콩고기도 먹고 잘 먹어요 애들이.
0: 몸과 마음에 평화와 휴식을 주는 곳, 이곳은 산청이었습니다.
4: 아이고 정말 시원하니 이거.
5: 지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즐거운데 좋아하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걸 능가하는 것은 낙이라.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2: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4: 물이 차오르는 사막. 모래먼지 날리던 땅이 비옥한 삼각주로 변합니다. 깊어진 물길 속엔 풍요로움이 가득하죠.

생존을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우리.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상황은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불안한 물에 갇혀버렸습니다. 먹잇감들은 달아나는데 쫓아갈 수가 없네요.

사자무리에게 지금은 풍요로운 시기죠. 새끼들이 가족 품에 안깁니다. 호기심이 폭발할 시기죠. 아빠와의 첫 대면. 녀석은 최대한 용감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앙증맞은 전니로 질긴 물소고기를 씹기엔 아직 무리죠. 아빠의 이빨은 단검처럼 날카롭습니다. 새끼들도 곧 무리의 엄격한 서열을 배우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배불리 먹어둬야 할 때입니다. 녀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거대한 홍수가 코앞까지 닥쳐옵니다. 물이 들어차면 이런 진수성찬은 옛말이 돼버리죠.

아득히 먼 곳에서 내린 비가 엄청난 양의 물이 되어 사자들의 사냥터를 거대한 물의 세계로 바꿔놓습니다. 바짝 말랐던 계곡은 깊은 물길이 되고 사방을 둘러싼 물은 땅을 섬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평원도 곧 물에 잠겨 살아남기 힘든 곳으로 변할 겁니다. 초식 동물들은 서둘러 이곳을 떠나고 있죠.

하지만 사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길은 이미 너무 깊어졌고 새끼들은 깊은 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물이 차오르는 동안 사자들은 먹잇감이 마른 땅으로 떠나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의 무인도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죠.

반면 다른 녀석들에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날카로운 이빨만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죠. 아프리카의 피라냐로 불리는 타이거 피시가 점심 식사를 기다립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범위가 될 준비를 하는 녀석은 주변에서 둥지를 틀만한 곳을 찾고 있죠.

한 번의 숨으로 30분이나 물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둥지를 틀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울 생각이죠. 8천만 년이라는 진화의 시간은 녀석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민물 포식자로 다듬어 놓았습니다.

어린 녀석들은 비행 연습의 한창이죠. 물갈퀴가 달린 발은 헤엄치기엔 좋지만 나무를 오를 땐 오히려 불편하죠.

긴 목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네. 하지만 이 녀석은 운이 없었습니다. 근육질의 강력한 꼬리 덕분에 악어는 인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를 수 있죠. 이 복잡한 수중미로 깊숙한 바위 밑에 큼직한 먹이를 숨겨두고 썩힙니다. 오늘은 그저 이곳에 머물며

여유롭게 식사를 소화시킬 참이죠. 악어와 타이거피쉬에게 물은 거대한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사자 무리는 여전히 섬에 갇힌 채 굶주리고 있죠. 사방이 물인데 정작 입에 풀칠할 거리 하나 없습니다. 물소떼는 떠난 지 오래고 사자들은 어떻게든 녀석들을 찾아야만 하죠. 얕은 물을 건너 고지대로 이동할 순 있겠지만 이곳은 어미 악어의 구역입니다. 게다가 고양이과는 물을 아주 싫어하죠. 어깨 높이가 1m 이상 되는 수컷 사자라 해도 이 물속에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설 수 없습니다. 조그만 새끼들이 가장 위험하지만 가라앉느냐, 헤엄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금 사자들의 사냥감이라고는 늪지 전문가들 뿐입니다. 리치의 한 마리면 배를 든든히 채우겠지만 녀석들은 특수하게 벌어진 발굽으로 늪 위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버리죠.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물은 누군가에겐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누군가에겐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마들은 이 범람원을 꽉 잡고 있죠. 녀석들에게 깊은 물은 곧 안전을 의미하니까요. 이 녀석은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수컷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구역을 위협받고 있죠. 살기 좋은 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니까요. 도전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섞인 배설물을 뿌리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네요.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무리 속에는 뜻밖의 횡재를 노리는 어미악어도 있습니다. 이거죠. 푹 썩은 사체는 악어들에겐 아주 맛있는 고급 요리나 다름없습니다.

어미 악어가 강력한 턱으로 사체를 물고 데스로우를 시전합니다.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고기덩어리를 비뚤어 뜯어내죠.

남은 건 강력한 위산의 몫입니다. 질긴 가죽과 뼈, 썩은 고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죠.

계절이 바뀌고 이제 물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차가운 밤이 지나면 따사로운 낮이 찾아오는 법.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안 보이네요. 건기가 시작되면서 범람원의 물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죠. 수위가 낮아지자 어미악어는 물 밖으로 향합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모래를 파내는 데 제격이죠.

50여 개의 알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부화를 준비하겠죠. 어미는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소중한 알들을 모래 이불로 조심스레 덮어줍니다. 한편 물이 줄어들자 마침내 사자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죠. 드디어 갇혀있던 섬에서 탈출합니다. 이젠 새끼들도 얕아진 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죠. 사자 무리는 다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단단한 땅 위에서 사냥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들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죠. 제대로 된 사냥감 하나만 잡아도 온 가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사막이 다시 늪지대를 밀어내고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땅이 드러났다는 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하죠.

떠났던 초식동물 무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 거대한 아프리카 물소 댐입니다.

이들의 귀환을 가장 반기는 건 단연 사자들이죠. 벌써부터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마르지 않고 남은 물 덕분에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제 발로 코앞까지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만찬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물소는 초원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니까요. 사자들의 몸엔 이 무자비한 녀석들이 남긴 흉터가 가득하죠. 하지만 한 달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을 판이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죠.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죠. 조심스레 기회를 엿보지만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네요.

단단한 뿔과 근육으로 무장한 성체들이 외곽을 둘러싸고 무리의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저 철통 방어망에서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야만 하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끼 물소가 가장 만만한 표적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 판을 흔들어야 할 때. 덩치 큰 수컷 사자들을 투입해서 한바탕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사자들은 굶주림에 지쳐 약해져 있지만 물소 때 역시 혼란에 빠진 상황이니 분명 빈틈이 보일 겁니다. 겁에 질려 얼어붙은 녀석이 있네요. 사자들은 흙먼지

성공.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굶주린 수컷들이 작은 먹잇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 돌아갈 고기 한 점 남지 않겠네요.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건기 역시 나름의 풍성한 만찬을 제공합니다. 곳곳에 남은 웅덩이는 자연이 만든 거대한 통발이 되어 새들을 불러모으죠. 어미 악어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물고기를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지금은 한 해 중 최고의 시기죠. 사다새들이 잔치에 불쑥 끼어듭니다. 거대한 부리를 그물처럼 써서 먹이를 싹쓸이해 가네요. 물기를 털어내고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곳의 삶은 누군가에겐 환희지만 누군가에겐 비극이죠. 생태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강둑을 따라 대기 중인 황노들도 파피루스 수풀에서 뒤처진 녀석들을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죠. 건기라 해도 새들에겐 이곳이 천국이나 다름없네요.

늦여름에 접어들자 밤나무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새끼 사자들도 마찬가지죠. 녀석들은 굶주림에 지쳐 비참한 몰골입니다. 게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까지 겹쳤죠. 물론 저 흰개미 집 안에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 안은 블랙맘바의 알들을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죠. 어미는 다음 홍수가 오기 전에 알이 부화하도록 산란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알 하나가 어미 몸만큼이나 굵직하네요. 뱃속 공간을 남김없이 꽉 채운 탓에 어미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이제 어미는 새끼들을 남겨두고 사냥을 떠납니다. 앞으로는 새끼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죠. 이렇게 올해의 생태계 주기도 끝을 향해 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도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이 먹이터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녀석들도 있죠. 가뭄 속에 남은 몇 안 되는 웅덩이는 생명수나 다름없지만 모두가 함께 나눠 써야만 합니다.

건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하마들에겐 혹독한 시간이 찾아왔죠. 두꺼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이 필수인데 녀석들의 웅덩이는 이미 바싹 말라 진흙바닥을 드러냈으니까요.

결국 멀고 험한 길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자들의 구역이죠. 물 밖으로 나온 하마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한없이 취약해집니다.

1톤이 넘는 이 거구들은 사자들에게 구원줄이나 다름없죠. 하마 사냥에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온몸을 던질 뿐이죠.

사냥에 실패할 때마다 사자들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갑니다. 사냥에 쏟아부은 에너지는 오직 성공적인 식사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요.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코끼리 한 마리면 온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죠. 물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죠. 이번 사냥을 성공시키려면 치밀한 전략과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표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좀처럼 보이지 않네요.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운. 이 세 가지가 모두 따라줘야 하죠.

마침내 해냈네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엄청난 크기입니다. 새끼들도 한몫 단단히 거두네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녀석들은 이제 당당한 승리자로서 만찬을 즐길 자격이 있죠. 이곳에선 한 생명이 사라졌지만 다른 한편에선 새로운 생명이 첫 숨을 내쉽니다. 두 달의 기다림 끝에 새끼 블랙맘바들이 질긴 알껍데기를 찢고 나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어미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죠. 새까만 입속은 물러서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녀석들은 스스로 사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제 먹잇감이 풍부해지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코끼리들은 험난한 여정에서 잃은 동료들을 애도하며 다시 찾아온 풍요로움을 만끽합니다. 그 무렵 어미 악어는 땅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반응하죠. 부기의 시작에 맞춰 어미를 쏙 빼닮은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네요.

아빠미는 새끼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주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향해 치열하게 살아남아야만 하죠. 이렇게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어미 사자는 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새끼들을 옮기죠. 사막의 삶은 축복인 동시에 잔혹한 시련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야수의 심장을 품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죠. 이곳의 모든 생명체는 오카방고의 계절과 기후 변화에 맞춰 살아갑니다. 빗줄기가 다시 사막을 씻겨내고 거대한 물줄기가 시련과 풍요를 동시에 안고 밀려오며 영원한 생명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0: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8: 진단비도요?
2: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4: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긴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15: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14: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이거 장관이다 장관. 이게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5: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6: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하네.
15: 아, 이분이다. 야, 야, 나 세치요.
17: 82.
15: 어, 80. 82.
18: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9: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9: 후원 문의 080-961-9595.
18: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9: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0: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2027 카스만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 아, 잠깐만. 와, 나 죽겠다.
3: 와. 아,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4: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옛날 거라 가지고 좀 무거워요.
1: 쉽지 않은 작업.
2: 뭐 걸렸어.
1: 설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시간.
5: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1: 에어컨 청소 역시 설치 작업 못지않게 고됩니다.
4: 불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대를 쓰는 거거든요.
1: 청소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 곰팡이를 제거한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1: 분해한 부품은 고압 세척을 통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6: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꼼기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 편해요.
5: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1: 뜨거운 여름을 바쁘게 보내는 또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7: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칩니다.
8: 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1: 도어록 설치부터 변기 하부를 고정하는 작업까지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해 줍니다.
8: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1: 바쁘게 여러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8: 일 들어온 대로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0: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경보가 예보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에어컨 설치와 청소를 하고 있는 원상철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필요 없으신 물건을 제가 매입도 하고요. 매입했는 물건을 제가 고치고 다시 세척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아직 같이 일하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서 오셔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2: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3: 안녕하세요. 왜 늦게 왔어요?
2: 비가 와가지고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왔겠어요.
3: 여기는 저랑 3년간 같이 일하신 문명환 팀장님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문명환이라고 합니다.
3: 여기는 저랑 같이 2년간 같이 일하신 이은호 사장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0: 매년 3월부터 7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 그러니까 1년 중 지금이 가장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2: 원래 개인적으로는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약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0: 지금처럼 바쁜 여름철엔 두 명에서 세 명씩 팀을 짜 함께 작업을 합니다.
2: 일반 가정집 같은 벽걸이나 스탠드 설치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천장형 4웨이예요. 4웨이는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사다리도 타서 기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조건 두 명에서 세 명을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났어요.
0: 그런데 이 통은 뭘까요?
2: 아, 이건 질소통이고요. 저희가 오늘 작업할 곳이 기계만 뜯어내고 에어컨 배관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이제 비인화성에다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사용할 때는 이게 질소 주입은 필수입니다.
0: 무게가 무려 40에서 50kg에 육박해 운반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5: 요즘 많이 바쁠 때인가 봐요.
1: 네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요. 지금 설치도 많고 세척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아,
5: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일을 하세요?
1: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씩 정도 잡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 3건에서 6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0: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작업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그런데 짐을 내리는 데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 짐이 뭐가 많네요.
1: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재들이 좀 많아요, 공구들이.
0: 설치 장비만 해도 대략 20여 가지, 무게는 무려 300kg 이상이나 됩니다.
5: 아, 이게 혼자 못하겠는데요?
2: 절대 못하죠.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요.
0: 그래서 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장비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대차에 실은 채로는 승강기에 탈 수 없어 일일이 짐을 옮겨 싣습니다.
1: 부축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5: 그럴 땐 들고 올라가야 돼요?
1: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0: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네, 에어컨 설치 왔습니다.
0: 14년 정도 사용한 낡은 에어컨을 설거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새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 이 정도가 한 3m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일단 기존 그 실내기를 이제 저희가 가스 펌프 다운해서요. 네.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이제 그대로 새 제품을 이제 올릴 겁니다.
0: 새 에어컨을 설치하기 앞서 기존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작업자가 숙련된 손길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를 떼어냅니다.
7: 뭉치 주세요. 밑에 조심해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0: 시스템 에어컨은 사다리가 필수입니다.
7: 조심해. 응. 여기 하나 풀고 하나하나 풀어서 그냥 밀어넣자고요. 응.
0: 두 명의 작업자가 힘을 합해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분리합니다.
7: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네. 밀어줘요. 하나, 둘, 셋.
4: 아니, 안 돼, 안 돼.
7: 안 돼?
4: 네. 네, 여기서 풀어요, 그냥.
7: 아. 잡고 있으면.
8: 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배관 연결된 후레아노트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배관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7: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졌어요? 어우씨. 잠시만요. 빨리 풀어버려.
2: 일반 벽걸이나 스탠드랑 틀리게 이거 물받이가 자동 탑재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물받이로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0: 기계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2: 와, 나 죽겠다. 와.
0: 사다리 위에서 팔을 올린 채 버텨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7: 아니,
2: 잠깐만요, 나 너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8: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2: 아, 50kg.
8: 옛날 거라 가지고 좀 무거워요.
0: 고소 작업을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제작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7: 아이고, 팔이 아파.
0: 힘들겠다.
7: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8: 뒷골이 땡기는데?
7: 뒷골이 땡기죠?
0: 천장에 설치하는 특성상 다른 에어컨 설치에 비해 피로가 곱절입니다.
2: 아, 저기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에어컨을 쓰던 거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물을 다 출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그 다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결국 하중을 줄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물을 먼저 빼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천장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데만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철거가 끝났는데 작업자들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2: 기계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0: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7: 아, 너무 더운데?
2: 그러게. 아우, 덥네.
7: 와, 팀장님. 와, 땀 봐.
2: 와, 뭐야. 와.
8: 샤워했어요.
0: 이렇게 고된 일을 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8: 원래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공조 냉동 시설 관리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분이 이제 에어컨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 이제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학원 이제 수강 등록해서 이제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5년 전 학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지금까지 줄곧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2: 네네네.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구매팀이나 자재팀, 영업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갇혀있는 일을 했었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도 싫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본 게 찾아본 게 이제 에어컨이었고 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어느새 오후 1시, 갑자기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9: 아, 지금 실외기 쪽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 밖으로 나가야 돼요?
9: 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0: 안전줄을 난간에 연결하고 몸에 줄을 체결한 뒤 작업자가 창밖으로 나갑니다.
7: 조심하세요.
10: 네.
0: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9: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외부에 지금 실외기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일할 때 좀 위험한 게 좀 있긴 있어요.
7: 자, 뒤에 먼저 확보해요, 공간. 뒤에 조심하시고.
0: 실외기 무게도 45kg이나 됩니다.
7: 네, 됐습니다.
0: 그런데 작업자가 실외기 설치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요?
9: 네, 지금 기존 배관을 지금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여부 확인하려고 지금 질소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미세한 균열이나 냉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0: 배관의 밀봉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얘를 용접을 해서 지금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 배관을 용접해 밀봉한 뒤 질소를 채워 넣어야만 누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0: 네, 질소 주입하겠습니다.
1: 이제 드디어 고압의 질소를 배관 내부에 주입합니다.
0: 평균적으로 압을 지금 35kg 정도 지금 주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 주입한 상태 이 게이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재장착을 할 거예요. 팀장님! 네,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시작해주세요.
1: 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밀 테스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자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네,
2: 됐습니다.
3: 조치가 대충 딱 맞네. 네.
1: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담에 공간까지 좁아 이번 작업은 특히 힘이 듭니다.
4: 네,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납북이라고 누설 방지제거든요. 요걸 한 번 더 발라줘서 사전에 미리 누설을 방지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거든요.
1: 기계 고정이 끝나면 이제 배관을 실내기에 직접 연결해줘야 합니다.
5: 배관 연결은 끝나서 이제 전기 작업이랑 실외기 이제 배관 연결하면 저희가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거든요. 네.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산소랑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진공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제
1: 아찔한 높이의 실외기 앞 난간에 자리 잡고 있던 작업자가 진공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0: 이거는 진공 펌프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착하고는 진공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디지털 게이지예요.
1: 아이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0: 숫자가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배관 안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토르라는 그런 기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치는 0.05토르까지는 잡아놔야 배관 안에 진공도가 잘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1: 실내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전원선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에어컨 케이스를 끼우면 설치가 끝납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리는 대공사 끝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6: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7: 그렇죠.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1: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한 에어컨을 달기 위해 작업자는 늘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7: 아우, 살 것 같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니까 좋네. 너무 시원하다.
8: 땀만 좀 식혔다면
7: 네, 땀 좀 식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직하죠.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일이다 보니까 이때 잠깐 시운전 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6: 네, 고맙습니다. 네.
1: 무사히 첫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7: 안녕히 계세요. 네.
1: 또 바쁘게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7: 지금 시스템 에어컨 4개 청소를 왔습니다, 지금.
1: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라 청소 작업입니다.
9: 안녕하세요.
1: 설치만큼이나 의뢰가 많은 에어컨 청소. 이곳에서 진행할 작업만 총 4대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히 보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7: 이건 이제 방수 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저희가 안 떨어지게 조심한다고 해도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방수 매트를 깔아서 고객님의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게 손상이 안 되게 보양을 해드린 작업입니다, 지금.
10: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은 일단 분해하시고 이 팀장님은 세척 준비해서 네. 제가 분해해 주시고 바로 세척 좀 준비해 주십시오.
0: 네, 팀장님 차장이 내리겠습니다.
11: 네. 약품을 뿌리고 물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기 위험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세척에 앞서 먼저 분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2: 어떻게 분해하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13: 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2: 아,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13: 아니요. 그 제조사마다 다

0: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1: 시스템 에어컨의 구조는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입주하신 지 2년차 되셨는데 보시면 여기 다 곰팡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물받이에서 뭐 내려와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풍팬 안쪽에 전부 다 곰팡이입니다.
1: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바지에 고이는 물은 보통 300에서 500g 정도 됩니다.
0: 아, 증발기에서 결로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물바지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1: 우선 고인 물부터 깔끔하게 빼내고 분해한 부품들은 세척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본드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로 변해요.
1: 먼저 친환경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먼지와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은 송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2: 방치를 하면 냄새가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요. 곰팡이에 대한 포자가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1: 에어컨 본체 세척에 앞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 줍니다.
0: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가대를 쓰는 거거든요.
1: 에어컨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묵은 때를 싹 벗겨냅니다.
0: 바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는 시간 한 2, 3분 정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 특히 오염이 심한 송풍팬과 증발기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면 내부에 붙어있던 시커먼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옵니다.
0: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1: 이제 세척을 마친 내부를 점검할 차례. 시커멓던 먼지는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해야겠는데. 오후 6시,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3: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3: 못 먹을 때도 있으세요?
0: 네,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고객님이랑 약속 시간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업이 순탄하게 끝나면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가야 돼, 움직여야 돼. 네.
4: 맛있어요?
5: 네, 맛있으시오.
1: 역시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훌훌 말아 먹는 게 정답이죠. 아이고.
5: 배가 너무 고팠어.
6: 와, 맛있다.
1: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과연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덜 바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받습니다.
1: 짧은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0: 이제 분해한 부품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할 거거든요. 네. 순서대로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할 겁니다.
1: 이제 말끔해진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0: 본회의 이제 한 대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제일 보거든요. 오염 정도가 좀 더 심하면 좀 더 보고요.
1: 아이 방 한 곳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세대의 에어컨도 서둘러서 세척합니다. 에어컨 네 대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4시간. 이제 마지막 단계, 에어컨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 가격은 얼마일까요?
0: 원래 대당 10만 원인데 지금 4대를 하셨잖아요, 고객님은. 이건 대당 9만 원에서 36만 원에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5: 고객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히 계세요.

0: 그냥 스탠드형 에어컨이고요.
1: 네.
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8년, 19년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2: 구입한 지 7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3: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필터만 교체하셨으면 여기는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쪽 먼지랑 곰팡이가 좀 많을 것 같네요.
2: 기름때 많은 카센터라 가정집보다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분해와 조립 작업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3: 종류는 일단 옛날 구모델, 신모델 다 해서 서른 가지가 넘고요. 예, 제품을 분해할 줄 모르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3: 네. 해체할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얘는 안쪽에 또 송풍팬도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지만 저희가 증발기도 볼 수 있고 송풍팬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분해해 나갑니다.
3: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청소의 주 목적은 증발기를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분해를 했는 건데요. 여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받이가 있거든요. 여기 물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여기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청소를 하고 뒤쪽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2: 오호, 오염이 꽤 심하네요. 이제 전기 기판을 분해해줘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작업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3: 아, 분해 전 사진을 찍어놔야 저희가 조립할 때 원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원 통신 라인이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은 꼼꼼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떼어낸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네요.
5: 네, 아무래도 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다 보니까 그 볼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는 안 헷갈리고요. 조립할 때도 좀 이따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두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효율성이 좋죠.
3: 부품 분해 끝났거든요. 이제 세척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자, 스탠드 세척할게요.
4: 네.
2: 에어컨 부품을 세척하기 위해선 약품 처리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야 해 실외로 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4: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방치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2: 때를 불리기 위해 약품을 도포하고 5분을 기다려준 뒤 고압 세척기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 시각 실내에선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청소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3: 지금 전기 배선 쪽 지금 물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요. 저희 최소한 이제 아래쪽 이제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할 거잖아요. 약품을 뿌리고 이제 고압 세척도 세척을 안 되면 이런 가대가 없으면 물을 뿌리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2: 찬 바람을 만들 때 생기는 수분 때문에 증발기는 원래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증발기 구석구석에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뒤 고압 세척으로 때를 벗겨냅니다.
3: 증발기가 빗살 모양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쓸어내리듯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2: 증발기 틈새를 따라 쓸어내리며 청소해야 숨은 오염물까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오염이 심했던 물받이와 증발기뿐 아니라 송풍팬까지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 조립에만 또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3: 저희는 근데 뭐 떡이야 싸야 되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2: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3: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4: 예.
3: 일단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0: 겉보기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이야, 완전 새 것때 냄새 그대로 나는군요.
3: 네.
0: 일단 에어컨을 틀면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느껴지니까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 오늘 너무 오랜 관람이었고요.
0: 안녕히 가세요.
3: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잡아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70까지도 이 에어컨 일을 하면서 쭉 살아보고 싶습니다.
4: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를 찾아 서울 성북구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수리하고 있는 박총연이라고 합니다. 집수리 시작한 지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빠르게 제2의 인생으로 집수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집수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구를 챙깁니다.
6: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5: 아, 예, 여기 현장은 오늘 방충망 교체하러 왔습니다.
6: 방충망?
5: 예.
4: 좀 전에 수리 의뢰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마치 본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6: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요.
5: 아,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셔가지고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밀번호 제가 받아가지고 요것만 딱 제가 작업하고 이제 작업 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4: 사실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오래되어 낡고 구멍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5: 여기가 이제 좀 삭았어요. 삭다 보니까 여기 문 열 때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한번 교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4: 방충망 교체 작업을 위해 우선 창틀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5: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탈거 후에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설치를 해드릴 거죠.
4: 먼지를 막기 위해 작업은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창틀에서 기다란 줄을 뽑아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5: 가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방충망을 끼고 나서 방충망이 빠지지 않게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4: 가스켓을 떼어내니 창틀에 붙어있던 방충망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6: 왜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5: 저희 집 수리 자체가 소소해서 네. 쉽게 됩니다.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재질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틈에 딱 끼게 돼 있어요.
4: 방충망을 완전히 걷어낸 뒤 먼저 찌든 창틀부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빳빳한 새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리고 작은 바퀴 모양의 도구를 굴려가며 다시 고무 가스켓을 끼워 넣습니다.
6: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5: 저희가 이 도구로 보시면은 낮은 곳, 높은 곳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사용하면은 망이 이제 안쪽으로 말리고 낮은 곳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4: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긴 쪽 롤러가 망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짧은 쪽이 고무 가스켓을 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가스켓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며 방충망을 사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방충망이 주름 없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5: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방충망 작업할 때는 방충망이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 가스켓을 모두 채워놓고 나면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분의 망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방충망 교체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창틀을 들고 들어와 제자리에 다시 달아주면 끝입니다. 구멍난 오래된 방충망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5: 네, 집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숙련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내는 편이고요.
4: 끝내고 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5: 위에는 좁은데 밑에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요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첩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 문 틈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4: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틀어졌던 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네요. 싱크대 상부장의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5: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이 잘못된 줄 알고 경첩을 교체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4: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5: 다음 스케줄 있어가지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합니다.
6: 아, 거기 또 무슨 작업인데요?
5: 거기는 이제 양변기 백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양변기 밑에 시멘트 재시공하는 작업입니다.
4: 보통 하루에 4, 5곳 이상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세요. 이게 변기 밑에 예 저게 아,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 깨져서
5: 깨졌네요.
2: 예, 예, 예.
4: 이렇게 시멘트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5: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가요.
4: 먼저 변기가 다치지 않게 주변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전부 깨서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파편들은 말끔히 치워줍니다.
5: 보통 다 이렇게 떠있어요. 떠있는 이유가 이 타일을 바닥 타일을 공사할 때 물이 여기 유가 배수 쪽으로 잘 빠지게끔 기울기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좀 더 붙어 있지만 이쪽은 좀 더 떠 있는 현상이 있어요.
7: 했을 때
5: 이대로 맞습니다.
4: 허허, 살짝만 건드려도 진짜 심하게 흔들거리네요. 허허.
5: 지금 보시면 고유모드 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백시멘트가 깨지는 거죠.
4: 또다시 시멘트가 갈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틈새에 고인목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수평을 똑바로 맞추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5: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뒷걸이죠. 요거를 이제 마치고 작업을 하면 그 시멘트가 이렇게 이전처럼 금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4: 근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수리 일에 뛰어든 계기가 뭘까요?
5: 군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에 이제 삼촌이 집수리 분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4: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어엿한 숙련공이 돼서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춘 변기 하부에 잘 반죽한 백시멘트를 빈틈없이 밀어놓고 겉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리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5: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났었습니다.
6: 한 달에?
5: 예. 순수익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고객님 작업 다 완료했고요.
2: 아, 네. 예. 아, 깔끔해지셨네요.
5: 아, 예, 깔끔하게 제가 잘 마무리해드렸고요.
2: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냥 봐도 너무 예 말끔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아, 지금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운데 과일 조금 드시고 가세요.
5: 아유, 과일 감사합니다.
2: 네, 앉아서. 아유. 되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하셔요.
4: 만족해하는 모습에 수박이 더 답니다.
2: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누구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5: 우리 이제 가보겠습니다.
2: 아,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비용 6만 원 드리면
5: 아,
2: 됐죠?
5: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하시고 6만 원.
2: 네, 여기 있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고생하셨어요.
5: 네, 다음에 또 편하게
2: 연락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4: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한 끼도 챙기지 못해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요깃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7: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빵 좀 먹으려고요.
4: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 요청도 많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7: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밥보다는 먼저 가서 작업을 빨리 해드려야죠. 저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8: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4: 부지런히 서둘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7: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예.
9: 아, 도어록 달러 오셨죠?
7: 네.
9: 예. 여기 이 부분에 여기 저 열쇠 도어록 달려고 신청한 겁니다.
10: 원래 이거 열쇠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7: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쇠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도어락 다른 집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저희가 해드려요. 예.
4: 작업을 하는 손길이 익숙한데요. 사실 도어록 교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리 중 하나입니다.
10: 아니 도어락 교체는 엄청 쉽네요. 간단하네요.
7: 네 맞아요. 사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제 X라든지 이런데 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4: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속도부터 다릅니다. 15분 만에 도어록 교체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도어록에 관한 중요한 팁을 하나 공개하겠다는데요.
7: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도어락 본체 보시면은 앞에 고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건전지를 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시면 도어락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4: 아하,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으로 문이 안 열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죠. 네.
4: 오후 4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7: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혹시 하시는 거 맞나요?
7: 네, 맞습니다.
11: 그 저희가 변기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7: 제가 바로 네네. 이동 가능하거든요?
11: 네네.
7: 네. 제가 한 시간 안으로 제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4: 어디 한 곳만 고장나도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들어오는 의뢰가 많습니다.
10: 아니 여긴 좀 많이 외진 데 아니에요?
7: 그러게요. 저도 한정 와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외져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가야죠.
4: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2: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13: 전기 때문에 이게.
12: 위치가 어딜까요?
13: 네, 오른쪽으로.
12: 네, 왼쪽.
13: 아, 왼쪽?
12: 네.
13: 불이 안 차가지고.
12: 아, 불이 안 차가지고.
13: 네.
4: 식당 화장실이라 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12: 그 물을 지금 잠가도 주구나. 이게 지금 부러져 있네요. 예. 네. 경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면은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이게 부러지면 아예 그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4: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한층 빨라집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먼저 변기 물탱크부터 서둘러 분리하는데요.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7: 예, 여보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7: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장이어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10: 아, 이게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네요.
7: 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잘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문자로 이렇게 좀 작업 사진 남겨달라고 합니다.
4: 그런데 망가진 부품뿐 아니라 안에 든 부품 모두를 분리합니다.
7: 한 번에 그냥 교체할 때 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네. 또 중간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러진 부속은 이렇게 이제 부러진 부속이고 새로 설치할 부분은 이렇게
8: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속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금방 고장이 나죠.
4: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변기 안쪽 구석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15: 네, 청소까지 다 해주시네요.
8: 아, 맞습니다. 변기 물 탱크 뒤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독일을 저처럼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철거를 한 김에 제가 뒤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죠.
4: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부품일까요?
16: 물 내린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제 물이 변기 물 탱크에 있는 물들이 달로 내려가요.
4: 떼어낸 물 탱크 속을 들여다보며 이제 새 부품들을 하나씩 정확한 위치에 조립해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물 탱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린 뒤 고압 호스까지 연결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물 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아, 덥네.
15: 예, 많이 덥고 힘드시죠?
8: 예, 맞아요. 화장실은 공간도 좁고 그리고 되게 이제 작업 공간이 여유치 않다 보니까 작업할 때 되게 덥고 힘들죠. 네.
4: 마지막으로 변기 물을 내려 수리가 잘 끝났는지 최종 확인을 합니다.
8: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또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15: 네.
8: 네, 감사합니다. 네.
18: 제가 좀 이른 나이에 이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충분히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0: 저게 균형 감각이 잘 맞아야 될 건데.
1: 보는 것도 와, 완성 완성.
2: 그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당 한 5kg 이상?
3: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4: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몇 년 세월을 보냈어요.
5: 23살 보냈어요.
3: 시간의 과정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8: 오빠한테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면 프로틴 밸런스
9: 새로운 삶의 방식 박효로시 서울원
10: 사장님!
11: 방금이요?
12: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13: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네브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네브로 환급 받아
14: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0: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Granger.
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 MVP.

0: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샷은? 모닝커피 원샷? 인생샷? 굿샷! 아니, 아임비타 이뮨샷! 고함량 비타민 한 샷에 하루 에너지를 꽉! 프리미엄 비타민 파트너 아임비타.
1: 에야야, 호텔요가의 즐거움 생성해줘.
2: 생성하기 싫은데요? 마음까지 쭉쭉 펴지는 시간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1: 트립은 진짜여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2: 호텔 예약은 트립.com.
3: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4: 아,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3: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4: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2: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5: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6: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7: 장대리님께 10만원 보내.
8: 장진우에게 20만원 쏴.
9: 말로 치료래?
10: 저기 웰컴 저축은행이요.
11: 말로 하는 AI 금융기사,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10: 말이 되죠?
12: 네. 쿡스레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블루그린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국셀 홀로그린 큐브.
13: 가는 날이 장날? 아니, 축제입니다. 한바탕 정신없이 즐기고 나니.
14: 아, 이분이다.
13: 다시 만난 반가운 인연. 실크로드의 도시 쉐키에서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찬란한 궁전의 아름다움에도 푹 빠져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0: 더욱더 체험입니다.
1: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다.
0: 도라지 도라지 실크로드를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수많은 대상과 문명이 오가던 길목이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흔적을 찾아 오랜 역사를 품은 도시 쉐키로 떠납니다. 쉐키로 향하는 길,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여행지를 맞이합니다. 대지를 물들인 황금빛이 여행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문득 제 고향인 강원도의 보리밭이 떠오릅니다. 황금빛 물결을 보고 있자니 오래된 추억도 함께 일렁이네요.
2: 지금쯤 고향에서는 이 보리타작을 한참 했을 때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네.
0: 저에겐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풍경입니다.
3: 우리 어렸을 때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2: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이었는데 이런 데 보면 마음이 탁 트이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추수할 때의 그 기쁨도 생각하면 그냥 풍요로워지네요.
0: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느긋해집니다. 잠시 가성비를 멈추는 여유, 그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어느새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비옥한 평야 너머 웅장한 코카서스 산맥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도로를 양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카서스 산악지대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풍경들입니다. 반가운 모습을 지나 쉐키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도시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역사를 간직한 옛 도심과 쉐키 칸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래전 바쿠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던 실크로드 대상들처럼 저도 왔던 곳이죠. 그때랑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2: 아, 쉐키를 제가 3년 전에 조지아를 넘어가기 위해서 들렸었는데요. 그때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0: 이곳 시장도 여전한데 하나 달라진 게 바로 제철 과일입니다.
2: 체리가 엄청 나와 있어요. 여기가 쉐키에서 가장 큰 바자르 재래시장인데 와, 체리 엄청 나왔구나.
0: 온통 체리네요. 그런데 색이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좀 안 익은 것 같죠? 알고 보니 원래 이렇게 연한 빛을 띠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맛은 어떨까요?
2: 빨간 체리보다 이 노란 체리가 더 맛있다. 더 당도 높아요.
0: 그래서 당첨. 오늘 간식은 노란 체리입니다.
2: 2,700원. 이 한 보따리가 2,700원이야. 체리 한 보따리가 우리나라 가면 이거 한 2만 원, 3만 원 할 터인데, 이야 정말 저렴하다. 아주머니가 따왔어요?
0: 시장 안이 달콤한 여름 과일 향기로 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달달합니다. 바클라바 간식을 쉐키식으로 만든 게 활발합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쉐키시장. 제가 여기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2: 이쯤 어디였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엔 아, 여기네, 여기네. 레제트, 레제트. 야, 이 사람. 어?
4: 포샴소스.
2: Do you remember me?

0: Mən yəqin ki
1: İbuninqa?
0: Yo yo bu oğlanı sən tanıyırsan.
1: Aa İbunida.
2: Çalışmıda.
3: Yine soruyorum, soruşuyorum ben tanıyı.
1: Ya. Giyong nasıl? O. İgorla umyosu juyotsanay, yogiso umyosu, umyosu tarağaziko. Aa ya, gongoi.
4: Oradan görüp tanadım kakakı.
1: 제가 지나는 거 봤어요?
4: 불다.
2: 봤으면 아는 체 좀 하시지.
1: 어, 여기 뭐 찾아가지고.
4: 자르트 풀도 어떨음쇼, 막 키무즈 어떨음쇼.
1: 맞아, 맞아. 그 3년 돼서 3년.
2: 그때쯤 음료수 한 잔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0: 자, 자.
1: 차이, 차이, 예, 예.
0: 아, 자.
1: 예, 예, 예.
0: 자는 갑니다.
1: 아, 여기, 여기잖아요.
0: 오라, 약수다. 오라, 하드람쇼. 진짜.
4: 아, 진짜 살롱이 있으니.
0: 요,
1: 이분, 이분은.
2: 이분이 식당 주인이었네요.
0: 아, 맨날 어떨음쇼, 빨리.
1: 여기.
2: 당시 여행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 날씨는 덥지, 너무 지쳐있을 때 딱 이 음료수를 준 거예요.
0: 카나라 바흐, 시즌. 시즌 카나라 바흐. 갤디, 시즌 sonra biri de geldi. Onunla da konaqladım. Getdi, qarpız aldı, getdi mənə. Pay verdi, yox, mən qonaq olmasam, dedim, yox. Dedi, mən ona görə gəlmişim, buranı bəyənibdi. Həmən qaqaş, indi adını bilmirəm mən.
2: 음료수 값을 안 받아서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1: 인샬라.
0: 인샬라.
1: 따뜻하고 정말 가슴 뭉클하네. 또 이렇게 엄청 반겨주시잖아. 정말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반겨주시네. 깜짝 놀랐어.
2: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이 덕에 여행 다니는 맛이 납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만 찾는다는 시장 맛집.
5: 야, 까레야.
2: 저번에는 쌀밥 요리랑 빵을 먹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 집의 인기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하쉬라는 전통 보양식입니다. 소의 다리 부위를 오랜 시간 푹 끓여 걸쭉하고 진한 국물을 만드는데요. 이게 좀 많이 느끼합니다.
1: 그 우리나라 그 뭐죠? 내장탕. 그 냄새가 내장탕 냄새가 확 오르는데.
2: 긴급 처방으로 다진 마늘 투입. 하쉬를 끓일 때는 거의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때 소금이나 다진 마늘을 넣는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절인 채소도 곁들여서 하쉬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6: 고추장하고 똑같아요, 고추장.
2: 고추장이랑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이에 잔뜩 묻혀 먹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신지 온몸이 찌릿할 정도입니다.
1: 고추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신맛이 나는데, 아, 자두 가지고 만든 소스구나.
2: 문보신 잘했습니다.
1: 선택 잘했어요. 다음에 오면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잘게요.
5: 인샬라.
1: 어, 인샬라. 인샬라.
2: 처음엔 낯선 여행자를 반겨주던 고마운 식당이었고요.
0: Thank you.
1: Thank you. Thank you.
0: 속상으로.
2: 이제는 가슴 속에 오래 남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인생도 여행도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짜도 오히려 뜻밖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쉐키의 근교 여행지로 유명한 키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유적이 있답니다. 키시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 아제르바이잔의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1: 살람, 살람. 아, 여기 사시는구나. 예.
7: 벨, 비 토이발.
8: 토이발?
7: 토이발.
1: 아, 결혼식이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저쪽에? 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결혼식 왜 안 가셨어요?

0: 참아 약함.
1: 대사리.
2: 예.
1: 원이야들 유사면 되네.
2: 춤이요? 아 춤이야 저의 주종목인데.
3: 우연히 마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 전 애비사네.
2: 아유 장가는 갔죠 벌써.
1: 이나한테 사업으로 당겨서와 역사.
2: 아 요 결혼 한 번 더 해요? 우리 집 카메라 감독 이 총각인데 어때? 괜찮아요?
3: 젊은이 놀리는 게 한참 재밌을 나이인가 봅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네요. 때마침 차가 도착했습니다.
1: 이거. 오늘도 토야 바로.
2: 아, 예, 이 차 타고 가요. 네. 이따가 결혼식장에서 봬요.
1: 네, 올드.
2: 네.
3: 원래는 어르신이 결혼식에 가려고 택시를 부른 것인데요. 저보고 먼저 가 있으랍니다.
4: Welcome to our village.
2: 아유, 아주머니가 터프하시네. 아이고.
4: You like the Russian model?
2: 아,
1: I love it.
4: This is the best car. I bought this one 2006 and never changed.
3: 차 자랑만큼 운전도 자신만만합니다. 좁은 돌길도 거침없이 내달리는데 뒤에 탄 저로서는 아슬아슬하네요. 결혼식이 마을의 잔치다 보니 마을의 택시가 총 동원돼서 손님을 실어 나릅니다.
2: 아니 결혼식은 딴 사람이 하는데 왜 아주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셔? 아이고 이거 신나셨어? 이거 완전 신나셨어?
3: 차에 머무시고 도착지도 모른 채 와버렸는데요.
5: 반갑습니다.
2: 아이고.
3: 여기가 신랑집이랍니다.
2: 벌써 잔치가 시작된 것 같아요.
3: 신랑 측 친척들과 친구, 이웃들이 모두 모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등장해 손님들 앞에 나옵니다. 아, 근데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축하받던 신랑 어머니가 먼저 나와 신랑에게 비단 스카프를 둘러주며 축복을 전합니다. 이후 친척들과 지인이 차례로 나와서 스카프를 걸어줍니다. 그런데 하객이 갑자기 들러리들의 뺨을 때립니다. 아직 장가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다는 덕담이라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하객들의 축복의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춤은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본능적인 언어. 신랑이 힘차게 춤을 추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그를 응원합니다. 춤과 음악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행복을 불러온다죠. 그래서 결혼식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고 춤이 이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신랑 측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신부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있는 신부집에서도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 사이 신랑 가족 대표단이 축가 행렬과 함께 신부집으로 들어오고 신부의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신랑 측 가족을 맞이합니다.
2: 어우 신부 여기 계시네.
6: Welcome.
2: 아, welcome.
6: Thank you.
3: 오늘의 주인공 순댁의 신부입니다. 지금 만감이 교차하겠죠?

0: 한국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아버지가.
1: 신부가 눈물을 흘리자 신부의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보내려니 아까워서 어쩌나. 신부의 방으로 들어온 신랑의 누나는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하고 각종 장식으로 신부를 꾸며줍니다.
0: 신랑 입장.
1: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는 건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인데요.
0: 그래서 면사포를 쓰고 신랑 집으로 간대요.
1: 드디어 신부와 함께 집을 나서는 신랑과 신랑 측 일행입니다. 가는 길에 풍요와 복을 기원하기 위해 설탕물을 뿌립니다.
0: 이 뿌려진 게 보면은 굉장히 달달한 물이에요. 이 뿌리 이걸 뿌려주는 것은 좀 행복하고 달달하게 살으라고.
1: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식에 자동차와 웨딩드레스가 더해졌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깨진 그릇 위를 걷는 건 가시밭길도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이 많이 간소화돼서 결혼식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금도 2, 3일 동안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며 새 가족을 맞이하고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보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모두가 함께 완성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0: 이 아기는 신부에게 안겨주면서 이런 아이 빨리 건강하게 낳으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할을 맡았어요. 자, 우리 신부님한테 가자.
1: 그런데 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부모 품을 떠나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신부를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하네요. 이제 결혼식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과거엔 집 마당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최근에는 연회장을 빌려서 피로연을 연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리. 결혼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축하 행사에 춤이 빠지면 섭섭하죠. 빠르고 현란한 발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성의 기백과 민첩함을 표현한 춤인데요. 여기선 결혼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의미랍니다.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 결혼식의 흥겨움도 깊어갑니다. 소중한 인연을 축하했던 자리를 떠나 저는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0: 어, 저 친구 같다. 맞나? 남이 아이슬란. 오. Do you know? Your name?
2: Yeah.
0: You remember me?
2: Yes. Sugil.
0: Wow.
2: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0: Yeah, it's a long time no see.
2: Wow.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Welcome to Shekir.
0: Thank you.
2: Shekir 오신 거 환영합니다.
0: 오, 제 친구 남이 아이슬란인데 정말 한국 노래를 구성지게 잘해요.
1: 뭔가 찾는 남이 아이슬란? 아니, 태극기네요.
2: Arrived from Korea.
0: 야, how did you get this flag?
2: My friend has. He lived in before Azerbaijan, Baku. Now he's living in

0: 아직도 가사를 잊지 않고 있네요.
1: 브라보, 브라보. 야, 그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라지 같은 거는. 그런데 너무 그 리듬도 잘 타고 발음도 너무 정확해. 야, 네, 많이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노래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사즈는 유목민의 환대를 상징하는 요리인데요. 과거 쉐키를 오갔던 실크로드의 상인들도 즐겨 먹었답니다.
2: 코리아, 스파이시?
3: 매워,
2: 매워, 매워,
3: 매워.
0: 사람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만찬입니다.

0: 실크로드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쉐키. 이곳에는 옛 영광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건설된 쉐키칸 여름궁전입니다. 도시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여주는 쉐키의 상징인데요.
1: 여기 놀라운 것은 이쪽이라면 무엇이에요? 이 나무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이 나무가 이 궁전보다도 무려 230년 전에 심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1500년도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쉐키 궁전에서 살다가 떠나갔지만 이 나무는 쉐키 궁전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0: 실크로드 교역과 양잠 산업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가 이 궁전을 짓는데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궁전의 백미는 바로 쉐베키라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1: 와, 화려하구나.
0: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생유류를 정교하게 끼워 맞춰 만들었다는 점. 생유류 중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산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2: All these windows, we can open them. You can see handle. One Shebeka window, approximately 5,000 pieces of wooden glass for one square meter.
0: 그야말로 쉐키 장인의 기술과 미적 감각에 집약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2: You can see reflection of the Shebeka.
1: 와, 이제 스테인글라스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은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천연새우로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다 이렇게 비춰지면서요.
0: 그래서 365일 시시각각 궁전 내부의 분위기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2: September we can see full of those I mean boards on the ground here on the floor like and when we enter to the room we can see like Here it is like a small carpets.
0: 빛과 장인의 손길이 함께 빚어낸 아제르바이잔의 걸작입니다. 찬란했던 쉐키의 역사는 궁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번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먼 옛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했던 곳. 거리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8세기 지어진 카라반 사라이는 대상들의 숙소인데요. 중국, 페르시아, 아랍,

0: 대상들이 오갔던 실크로드의 길은 또 다른 마을 파스칼로 이어집니다. 파스칼로 가는 중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낭만까지 싣고 달립니다. 모터사이클이 지나가자 이번에도 또 양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주 보죠? 코카소스 지역에선 흔한 풍경이랍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비단 제품을 구입하러 들린 곳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산골 마을로 특히 전통 실크 스카프 헬라가이가 유명한데요. 마을 골목에는 전통 숙조 가옥과 돌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 우와, 오래된 차 같은데 수리하는 거예요? 리필?
2: 가리에 들리게 됐습니다.
1: 아, 정말 아주 오래돼 보인다. 차 한 대가 망가지면
0: 길거리 정비소네요.
1: What problem?
3: 가든 피아가 시킬래. 피아가.
2: 이 나이들이 좀 아시는 다
3: 싶으세요. 오나 봐 한번 주자.
1: 아.
0: 차량 두 대가 다 고장 난 게 아니고
1: 저쪽 차가 이제 멀쩡한 차. 이게 고장 난 차인데요.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멀쩡한 차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걸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길이 좋지 않아 정비소까지 안 가고 차를 직접 고치고 있네요.
1: 아 프로블럼. 전기차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0: 그런데 결국엔 수리 포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후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줄 구원투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1: 야, 택시도 정말 오래됐다, 택시. 이게
0: 소시적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일한 적이 있답니다. 못 고치는 차가 없는 신의 손이라네요. 과연 차를 고칠 수 있을까요?
1: 아,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이 여기를 고치러 오셨는데 손님을 세워놓고 전에 자기 가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증 운전을 누가 내지?
0: 손님도 잠깐 볼일 보러 가고 그 사이 차를 수리하는데 시동이 잘 걸립니다.
1: 오케이.
0: 정말 신의 손이네요.
1: 아, 바로 고치셨네 아주. 야. 야.
0: 게다가 재능 기부까지.
1: 돈도 안 받으시네. 와서 그냥 손만 봐주시고 하시네. 예.
0: 선수 부품을 교체하고 조립한 택시랍니다.
1: 와, 이 배선이 다 드러나 있어.
0: 차문도 거의 뼈대만 남았는데 이 차가 움직인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때
1: 잘 안 걸리네 이거. 뭐야 이게 망가졌네.
3: 야 뭐 말씀도 안 돼.
1: 고쳐주러 왔다 자기 차가 망가진 거야.
0: 사람들에게 차를 밀어달랍니다.
1: 아, 밀어드릴게 내가 밀어드릴게. 야 이거 뭐야.
0: 잘 밀어드릴 테니 조심히 가세요.
1: 오케이 오케이.
0: 조금 가나 싶었는데
1: 또 손해.
0: 결국 손님은 다른 택시를 불러서 갑니다. 차도 망가지고 손님도 떠나보내네요. 한참 뒤 수리를 마친 택시기사가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인구 약 500에서 700명인 작은 마을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돌길이 마을의 운치를 더하는데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돌길에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0: 중세 마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실크로드의 도시였었다고 해요. 지금도 돌길, 또 돌담으로 지은 집들이 그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1: 파스칼의 돌집은 단순히 돌만 쌓아 만든 집이 아닙니다. 돌 사이사이에 캐틀이라는 나무띠를 끼워 넣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0: 아, 여기 파스칼 칼라가이라고 써 있네요. 살람. 아, 낙관으로다.
1: 실크로드의 길목에 자리한 쉐키가 교역과 숙박의 중심지였다면 이곳 파스칼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장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비단 스카프인 켈라가이는 직조, 문양 찍기, 염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요. 이 작업에서 장인의 숙련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0: 한 번에 그냥 딱 동그랗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무에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풀에서 얻은 거예요?
1: 전통 제작 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켈라가이에는 상징성을 갖는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가는데요.
0: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는? 이 문양은? 아, 300년이나 됐어요.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거든요. 이게 불을 상징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그 모습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이 지역에서 나는 꽃무늬 같아요. 이게 꽃이에요.
1: 꽃은 봄, 아름다움, 축복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양이라도 색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 넣은 장인의 섬세한 손길에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집니다. 한 장의 켈라가이는 실크로드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파스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입니다.
0: Do you live in here?
1: 호객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시골을 지나다 보면 차한 잔을 권하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0: 살람, 살람. 올라가 봐도 돼요?
1: 낯선이도 정성껏 대접하는 환대 문화죠.
0: 아, 살람. 우리나라 깻잎 저기 뭐야 절인 것 같아요. 깻잎 같은데. 깻잎하고 좀 비슷하고 식초가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1: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절인 잎을 곁들인답니다. 마침 점심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저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관찰한 뒤 저도 따라해 봅니다.
0: 고기 요만큼이 되겠어요?
1: 잎에 고기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듭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 나네요.
0: 내가 미친 건 번데기처럼 됐고.
1: 한입 크기로 정성껏 말아낸 돌만은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갑자기 가족 오락관이 됐습니다. 제 나이도 몸으로 말해줍니다. 잘 알아들으셨겠죠?

0: 결혼해 3남매를 키웠는데 딸이 제일 살뜰히 부모를 챙긴답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0: Soğuk으로 만든 돌마는 찔 때 버터를 넣어줍니다. 독특하죠? 버터가 녹으면서 고기에 풍미를 더하고 잎이 더욱 부드러워진다네요.
2: böyle bir şey malet olduğu için yağsız olduğu için et birazcık yağ atırıq üstüne.
0: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합니다.
1: 와, 할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구나.
0: 한 시간 정도 지나 드디어 돌마가 완성됐습니다.
2: 하자라다는 돌마입니다.
0: 돌마는 결혼식이나 명절 등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1: 아, 이걸 먼저 넣어요? 예, 예.
0: 요구르트의 새콤함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고 기름진 맛을 잡아준답니다.
1: 빵하고 같이 먹는구나. 예.
0: 빵을 곁들일 때는 빵 한 입.
1: 번데기처럼 생겼어.
0: 돌마 한 입. 이렇게 먹습니다.
1: 민트 향이 나네요. 민트 향이 맛있어요.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빵을 먼저도 먹으라고 한 이유가 그랬구나. 이게 빵을 같이 먹어야지만 요거만 먹어서는 좀 짜요. 그래서 빵을 같이 먹어줘야 돼.
0: 동네 어르신들도 합석합니다.
1: 오늘 돌마 잔치입니다. 돌마 잔치. 요구르트 드릴까요?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 넣어.
0: 돌마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을 내는데요.
1: 어르신?
3: 야.
1: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 93.
1: 야. 아주 정정하신데요, 그런데. 뭘 좋아 자주 드세요?
3: 고스마이. 무슨 속도 심상 속.
1: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3: 말은 무슨 나밤.
0: 한상 가득 정과 웃음을 채우는 아제르바이잔의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실크로드의 대상이 발견했다는 전설의 원유를 찾아 나프탈란으로 가겠습니다. 나프탈란은 아제르바이잔 중소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나프탈란 원유가 생산되는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요양지로 개발되기 시작,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의료 관광 도시가 됐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치유를 위해 찾아온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1: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가다 낙타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갔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이 낙타가 치유가 돼가지고요, 건강한 낙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나프탈린 오일을 발라서, 오일을 바르고 제가 건강해졌다고 해요. 놀래고 있잖아 저기. 이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낙타가 이렇게 건강해졌을까 하고 좀 놀라고 계시네요.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코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7: 리아 두통제.
8: 언제까지
9: 그렇게 먹을 거야?
8: 이 맛에 빠져봐.
9: 리아 두통제. 새로운 맛도
8: 근본의 맛도
9: 우리 함께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전설 이후 나프탈란 원유가 치료 효과로 유명해지면서 나프탈란 원유를 검은 기적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는 원유 목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많이들 오나 봅니다.
4: 손님들이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3: 그냥 단순히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든요.
5: 아스타나 카자흐스타.
6: 카자흐스타도
5: 좋고. 음식 뭐지
4: 뭐지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5: 나 уже есть. Есть. Я 3 дня. 3 дня. Ну уже вот у меня руки перестали. У меня вот здесь были чуть-чуть болячки. Они уже ушли.
7: Узбекистан.
8: Узбекистан.
7: Ташкент.
8: Ташкент. Мне колени болят. Колени, суставы болели. Уже вторую процедуру я прошла, уже все нормально, мне хорошо. Дети мне путевку покупали, подарили, и я пришла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3: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효도 건강으로 보내준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4: 아빠 스타킹인데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 많이 걸어도.
3: 원유 목욕이 혈액순환과 심혈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문진과 기본 검사를 합니다. 아, 정말 간단한 검사인데도 혹시 이상이 있을까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혈압이고 당뇨고 정말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9: 아담 라미스 굴리프. 맨 özüm tip üniversitesinde 35'e düştemişim. Ders demişim. 35'e.
3: 다행히 통과. 원유 목욕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원유 목욕은 숙박까지 패키지로 1박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치료를 위해선 1주나 2주 정도 머문다고 하네요.
10: 인산 organizmine çok değerli, çok malzeme tesir gösterir.
3: 이제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 탈의를 해야 합니다. 산유국이라 가능한 걸까요? 진짜 원유로 목욕을 합니다.
4: 이거 엄청 미끄러워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3: 심장 아래까지 담가야 전신 치료 효과가 있다는데 미끌미끌 자세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4: 정말 미끄럽네.
3: 혹시 심장에 부담을 줄까봐 10분 남짓 짧게 체험을 합니다.
11: 이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하잖아요. 이게 진흙 있잖아요. 아주 고운 진흙.
3: 미끈하면서도 끈적한 느낌이 있어 계속 만져보게 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우유 목욕을 즐겼다죠? 저는 지금 더 호사스러운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11: 한 잔 잤으면 좋겠는데 자진 말라 이러네.
3: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몸이 풀릴수록 더 있고 싶지만 과유불급, 10분을 넘기면 심장뿐 아니라 피부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와,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개운하고요.

0: 또 뭐냐면 그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유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석유 오일이 혼자서는 이게 안 닦아져요. 그래서 구두칼 같은 걸로 천천히 벗겨내는 거야. 그리고 특수 세제 같은데 그걸로 이제 나중에 씻어지니까 좀 다치네요. 석유냄새 일절 안 나요. 꼭 일생에 한 번은 석유 목욕 아주 괜찮습니다. 많이 가보여줬어요.
1: 검은 언니가 선물한 제 생애에 가장 특별한 목욕이었습니다.
0: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이야! 말도 안 돼. 야. 한이 호텔. This is 한이 호텔.
2: 맞았다.
0: 야, 한국 거울보다 더 독하네. 카우, 카우?
3: Yes, yes.
0: 아, 이쪽 양이구나. 우와.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5: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6: 전세 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5: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7: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8: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7: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9: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깨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바다의 빛을

0: 품은 조개 껍데기 자개. 천년을 이어온 나전칠기의 시작입니다. 바다가 품어낸 빛은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1: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그 조각 조각에 그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고기의 빛이 다 달라.
0: 신비의 도료로 불려온 황칠 오색 자개 위로 황금빛이 내려앉습니다.
1: 이거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쓰는 거예요 이거.
0: 바다와 숲이 내어준 선물로 천년의 빛을 빚어내는 고수를 만납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자락 구비구비 초록 융단 일렁이는 깊은 숲. 계곡물과 산새 소리만이 고요한 산 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 그냥 보는 거하고 물이 너무 빛이 이쁘지 않아요?
0: 전복 껍데기 아닌가요?
2: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뻐. 작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의 빛깔을 보는 거예요. 어느 빛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0: 나전칠기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준 작가의 공방입니다.
1: 씻어온 전복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3: 이제 전복 이 자체를 못 쓰거든요.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벗기거든요. 벗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벗겨서 이거를 문양대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가공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만이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아주 좀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요, 별대로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저희가 하나. 이 하나를 전체로 해서 자개를 만드는 거죠.
0: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 껍데기가 장인의 손을 거치면 오묘하고 화려한 빛으로 살아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은 20종이 넘는 전복. 서로 다른 바다가 키운 빛을 한 작품 안에 담았습니다.
1: 이건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장롱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는 옆에서 이렇게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니가 장롱을 보고 너무 이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증권사에 다녔다가 그만두고 아무도 하지 않는 나전칠기 길을 가게 된 동기가 저 어머님의 자개장인데 그걸 지금도 제가 이렇게 걸어놓고 창문으로 쓰고 있어요.
0: 잘 나가던 증권맨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38살에 사표를 던지고 나전칠기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걸어온 외길 33년. 장롱 속에 머물던 나전칠기는 그의 손에서 그림이 되고 조형이 되고 생활 속 예술이 됐습니다. 빛이 스치면 또 다른 색이 피어나는 자개. 전통은 지키되 표현은 오늘의 감각으로. 그 새로운 시도는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1: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명동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교황님께서 앉아서 미사를 본 의자가 이 의자입니다. 여기 하나씩 있고, 그냥 여기 교황님 마크예요. 교황님 방 안에 있었던 마크가 뭐 일어나 비추어라 여기 두 개 딱 있고, 그다음에 오칠이죠. 오칠을 33번 한 거예요. 방부, 방습 이런 게 돼가지고선 벌레 같은 것도 없고, 습기 같은 것도 강하고. 2014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2, 3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도 뭐 그대로 있잖아요.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2007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초청해서 전시하게 됐는데 빌게츠가 우연히 그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제 작품을 보고 이 두 점을 구입하고 계기로 해서 빌게츠가 그 이 엑스박스 있잖아요.
4: 엑스박스. 네. 게임기요?
1: 게임기요. 거기에다 저한테 자개를 붙여달라고 해서 그게 게임기가 이겁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준 선물이. 이겁니다. 이제 플라스틱에 제가 최초로 붙인 거죠.

0: 빌 게이츠가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 위해 의뢰했던 게임기 가격이 무려 1억 원. 이후 스티브 잡스도 작업을 의뢰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죠.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빚고 있을까요? 저마다 품은 빛이 다르기에 작품에 어울리는 전복 패를 고르는 일부터 나전 채기는 시작된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이어지는 손길.
1: 기존에는 뭐 이런 데 뭐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저는 조각을 계속 내는 거는 하나 자르면 이 빛인데 조각을 내면 그 조각에 그 문양이 다르잖아요. 조각이 거기에 빛이 다 달라. 큰 거 하나면 한 사람한테는 못 가지만 쪼개면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또 다양한 빛, 또 많은 빛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이게 30년 된 거거든요. 크게 봐봐요. 이렇게 갈아들었어. 중요한 작품 할 때는 이걸 써요. 제 나전치기 인생이 얘랑 같이 간 거예요.
0: 묵묵히 쌓아온 손끝에서 시간의 빛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전치기에 숨결을 불어줄 황칠.
1: 이게 황칠 원액이거든요. 황칠하는 데는 진짜 좋은 날씨예요. 오칠은 온도하고 습도가 있지만 이 황칠은 햇빛이 있어야 이게 칠을 하거든요.
0: 옷은 칠하면 검은색으로 변하지만 황칠은 황금빛을 냅니다. 김영준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나전칠기에 옷칠 대신 황칠을 해오고 있답니다.
1: 여기 몸에도 진짜 좋은 거예요. 황제만 쓰던 거예요, 이거.
0: 만년을 버틴다는 신비의 황칠. 바다가 길러내고 숲이 키워낸 두 자연이 만나 신비로운 색을 피워냅니다. 바다와 숲이 연근은 여름이면 나전칠기 재료의 산지인 보길도를 찾습니다. 남해안 전복은 자개의 빛이 깊고 고와 땅끝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2: 선생님, 안녕하세요.
3: 가시라고.
2: 감사합니다. 네.
1: 전복을 아주 양식을 최고 잘하셔요, 선장님이. 그래서 좋은 전복은 저한테 줘서 제 작업에 쓰고 있죠. 네.
0: 푸른 바다를 가득 채운 부표와 초록 그물들. 청정 바다를 품은 보길도 앞바다는 남해안 전복의 주요 산지.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4: 다시 와가지고 그래.
1: 이 자체에서 크죠. 이 자체에서.
5: 지금 이게 집이에요. 이게 네.
1: 전복집.
5: 전복집 아파트. 네.
0: 자연산 전복이 자개의 빛으로는 최고지만 이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양식장에서 좋은 전복을 골라 쓴답니다.
6: 많으십니다.
7: 바구리 한 칸 안에 천 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형 크기 이 다시마 먹이를 주면 일주일이면은 이 천 마리가 다 먹어버려요.
8: 다시마는 몇 킬로 정도 넣으시나요?
7: 200킬로.
8: 200킬로를 넣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7: 네.
8: 와, 엄청 먹는구나.
0: 전복 먹이인 다시마를 직접 길러 먹여서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깊다는데요. 하지만 김영준 작가에게 더 중요한 건 맛보다 빛.
8: 전복 보실 때 어떤 걸 위주로 좀 보세요?
7: 일단 커야 돼. 커면 요 빛이 깊이가 더 있어. 요게 1년치. 요게 2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주로 먹는 건 저 이 1년치로 많은 거 먹는 거지. 아, 빛깔 좋다. 빛 보이죠? 빛 좋죠? 이걸로 이제 작업에 쓰는 거죠.
0: 영롱하고 단단한 빛을 품은 전복. 자연의 산물이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자개를 얻었으니 이번엔 보길도의 숲으로

0: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있잖아요. 최고 오래된 황실나무. 400년 된 나무거든요. 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올 때를 꼭 이 나무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 일을 합니다, 제가.
1: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황칠나무. 황칠은 순금을 닮은 황금빛과 비바람에도 쉽게 광채를 잃지 않는 강인함으로 예부터 왕실은 물론 최고급 교역품으로 귀하게 여겨졌답니다.
0: 가장 오래된 황칠나무인데 이게 제가 재작년에도 왔을 때 이게 안 쓰러졌거든요. 뭐 낙뢰에 맞아서 쓰러졌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네요, 한쪽이. 이게 그 말로 왔을 때는 다 위에 있었는데.
1: 400여 년의 세월을 지키며 모든 걸 내어주었던 황칠나무.
0: 400년 된 나무인데 황칠나무. 가슴이 아프네요.
1: 장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나무였기에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더 깊게 느껴지나 봅니다. 천년의 숨결은 또 다른 인연을 통해 장인의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고생했어.
0: 얘는 아주 황칠이 많이 나는 모양이네.
2: 많이 나왔는데. 네. 네.
3: 작가님, 네. 옆에 분은 누구세요?
0: 아,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황칠문화연구원을 만드셔서 황칠나무를 20년간 키우고 이 재배해서 이 황칠 액 있잖아요. 진짜 귀한 건데 그걸 저한테 줘서 저는 그걸로 나전 황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4: 보길도가 황칠나무 본고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빈 땅이 거기다 여기서 나오는 그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죠.
1: 공납과 수탈로 사라진 나무라 칭했던 황칠나무. 김종훈 씨는 숲을 조성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 황칠 채취하는 도구에 이게 내면은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황칠을 내놔두면 3, 4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찌진나요. 하얀 찌진.
1: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흘려보낸 하얀 진액은 굳어지면서 황금빛으로 변한답니다.
4: 이 나무 한 30년 되는데 많이 나오면 10g, 그다음 5g,
0: 10g이요?
3: 10g이요? 아니,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서 5, 7천년 황칠 만년인데 황칠 가격이 워낙 비싸요.
4: 고려 때는 이것이 곡물로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이제 한국에서 공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왕실 아니면 일반인은 못 쓰게 됐었죠.
1: 아름드리 황칠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얻는 황칠은 작은 종지 하나 남짓.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0: 이게 다 이게 황칠 자국이야, 이게.
3: 이게. 그게 다 흘러내린
0: 거예요. 흘러내린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거는.
4: 처음에는 이제 600색으로 하려고 이제 이것이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갈변에 갈색으로 되는 거예요.
1: 숲이 1년 동안 품어낸 귀한 황금빛 선물.
0: 아, 이게 원액이구나. 아유, 혹시 원액을 가보셨네.
4: 1년 생산량이.
0: 1년. 네, 농량. 1년에 그 농장 전체 몇백 그루에서 이만큼 나온 거.
4: 아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향이 아주 좋아, 상쾌해요.
0: 아, 마음이 안정돼. 이 대평 큰 거에 패드병이지? 그게 1억이야.
3: 이야.
4: 각 정찰제가 아니에요.
0: 가격이 없어, 이거.
4: 네. 쓰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하니까. 하나 예술적인 문화의 가치로 보면은 됐죠.
1: 황칠이 나전칠기를 만나는 순간, 자개는 비로소 영원한 빛을 얻게 될 테죠. 바르고, 말리고, 또 바르기를 반복. 황칠은 칠할수록 자개의 신비로운 빛깔을 온전히 품어냅니다.
0: 몸을 하면 이게 이상해져요.

0: 손으로 하면 손에 힘이 되잖아요. 힘이 들어서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작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몸으로 하면 이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1: 붓질 하나하나에 온몸의 감각을 실어봅니다.
0: 아, 빛나는 거 봐라, 이거 자게. 이 영상에 잡히나? 야, 이게 지금 묘하다.
1: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래 묵힐수록 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0: 자기의 황실은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빛과 사랑은 그 시간보다 더 무궁할 것이다. 더 영원할 것이다.
1: 바다가 담기고 세월이 스민 천년의 빛이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집니다.
2: 저기 균형감각은 잘 맞아야 될 건데.
3: 보는 것도 없죠.
2: 와, 완성 완성.
4: 수행인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지요.
5: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그 도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6: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8: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0: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한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3: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맨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맨 프로틴 밸런스.
4: 지친 몸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순간 돌파구는 기세. 기력에 세기를 올리다. 천록 정관장.
5: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참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6: 누군가에게는 낡아 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7: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5: 원래 구옥의 언어들, 구옥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6: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5: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멋있습니다.
6: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9: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6: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9: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10: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6: 건축탐구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11: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5: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11: 안녕.
12: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6: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12: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6: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12: 안녕하세요.
5: 사라져가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형입니다.
12: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위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5: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12: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6: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8: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2: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0: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2: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2: 네.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이제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2: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FRP 네, 그레이팅을.
2: 네,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1: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2: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0: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1: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봤다.
2: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 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2: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캠핑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1: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찐지.
0: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옛날에 공간 그대로인데.
2: 네, 맞습니다. 네.
0: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예, 예,
3: 삼배를
0: 예.
3: 붙일 거라고 예, 얘기했을 때.
0: 아, 이게 삼배예요?
3: 네, 네, 삼배예요.
0: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배라고요?
2: 네, 와, 맞습니다.
0: 진짜 삼배가 맞네요.
1: 9억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배 천장.
2: 삼배가 나무 색감이 네. 좀 나는 좀 짙은 삼배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예.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이거 삼배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2: 삼배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재료인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2: 네. 네.
1: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2: 삼배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오.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0: 그러면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2: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오. 어떤 그 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배만 발랐죠.
0: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2: 네, 네.
0: 삼배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이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1: 짙은 녹색 외장도 그 중에 하나. 9억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 창을 만들긴 했지만

0: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1: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네, 저도 빌린 집입니다.
2: 아, 지금 전세로
0: 네,
2: 계시는
0: 맞아요.
2: 거예요?
0: 네.
2: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0: 네.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 멋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0: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1: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3: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1: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0: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3: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0: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3: 방에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0: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0: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3: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2: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0: 주방 참 예쁘네요.
1: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2: 네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1: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2: 네.
1: 훨씬 크게.
2: 네. 좀 네. 넓어 보이게.
1: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와. 요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요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2: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저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0: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걸요.
2: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3: 그런 게 있어요?
2: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0: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2: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조금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4: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0: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2: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1: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4: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네. 요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요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1: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1: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4: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1: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4: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2: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3: 오늘은 용인 외곽 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5: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3: 아,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0: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3: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0: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3: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요.
6: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7: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3: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6: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0: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8: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킬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9: Kia. Movement that inspires.
1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9: Kia. Movement that inspires.
0: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0: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1: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0: 구축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2: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3: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2: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3: 아,
2: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0: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1: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2: 건축사에서도
1: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2: 전혀 반대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에 집에 살 때 제가 또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0: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2: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1: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 올 때.
2: 짐 정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1: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0: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3: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네.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2: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0: 저런.
2: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또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던 걸 보게 되었어요.
0: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3: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네.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네.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2: 맞아요.
3: 네.
4: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어요?
2: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3: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0: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1: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번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3: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1: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4: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게 좋아요.
5: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1: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5: 네, 거의 안 하지.
2: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1: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2: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5: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1: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저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2: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네.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5: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아, 네.
1: 네,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0: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 막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1: 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0: 네.
1: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쓸 수가 네. 있고요.
0: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맞춰놓고 나면
1: 그렇죠.
0: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5: 네.
0: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2: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0: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2: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1: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5: 맞아요. 이제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1: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성장관리 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

0: 건폐율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1: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2: 그렇죠.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고.
0: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3: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0: 그렇죠.
3: 일이었네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더 할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0: 그렇죠. 기다린 만큼 보상을
3: 그랬으면
0: 받았습니다. 네.
3: 말이에요. 예.
4: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2: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0: 매일매일 치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4: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0: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바꿔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4: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것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2: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6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4: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0: 어디 가? 빨리 해야지.
2: 알았어.
0: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4: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집 세면대도 나란히 2개, 샤워기도 나란히 2개.
2: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0: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2개는 정말 편합니다.
4: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2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0: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1: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은데 네.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예.
0: 네.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 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1: 뭐 설계도 두 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일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0: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 집. 덕분에 1년에 두 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4: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5: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4: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6: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7: 조상님만 22 분이 계셔요.
8: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9: 인주시 27대 손 대종손.
8: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10: 지붕이요?
8: 네.
10: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11: 승더머니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7: 지병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7: 수술비도

0: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16: 어? 이거 실화야?
17: 에이, AI 같은데.
1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번.
1: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0: 된다.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그랜저.
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0: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샷은? 모닝커피 원샷? 인생샷? 굿샷! 아니, 아임비타 이뮨샷! 고함량 비타민 한 샷에 하루 에너지를 꽉! 프리미엄 비타민 파트너 아임비타.
1: 에야야, 호텔료가의 즐거움 생성해줘.
2: 생성하기 싫은데요? 마음까지 쭉쭉 펴지는 시간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1: 트립은 진짜여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2: 호텔 예약은 트립.com.
3: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4: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3: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4: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5: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6: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즈.
7: 안녕하세요.
8: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9: 그 옛날에는 집사람이 뭐 60세까지만 하고 관두고 쉬라고 그랬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자꾸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63세까지 한다, 65세까지 하라고.
10: 사무실하고 우리가 틀리니까, 자기습을 지니까. 그럼 크게 부담도 없이, 자, 회사에서 날 부르겠다. 이 생각한 거죠.
11: 아직 저희 뭐 애들이 아직 솔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뒷받침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2: 왜 열심히 하세요?
11: 그냥 열심히 하는데.
13: 평소에 생활을 자체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8: 그냥 열심히 일하는 세대. 이제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세대. 우리는 이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0: 몸이 곧 재산인 사람들. 이 공장의 최고 기술자들은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1: 보고 준비. 간다.
2: 예. 아직까지는 청춘의 시대지 않는가. 서류상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0: 이곳은 국가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특수 합금 소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고부가 가치 기술 기업입니다. 회사가 탄탄한 만큼 직원들의 근무 의욕도 대단합니다. 올 9월 정년을 앞둔 남기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 연장은 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으면 80까지 자신이 있는데 체력을 길러가지고 최대한 가정의 보탬이 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침으로는 체력이 되는 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체력이 되는 한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원수 대표. 지방 중소 제조업의 현실 속에서 그가 찾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4: 이것도 조금 안정 따라서 남는 거죠.
2: 지방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기피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 인력들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숙련되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만한 숙련된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0: 대체 불가한 숙련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예순을 넘어서도 일을 이어가는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5: 쉽게 말하면 답속하라고. 조선이 힘만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아직 좀 더 벌어야 되니까요. 애들이 아직 솔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뒷받침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노년에 더 준비도 해야 되고.
6: 집 노후에 막아서요. 놀면 사람이 더 빨리 늙고 하니까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배하는 기술이 어떤 뭐 그게 그냥 그 사용하고
7: 친구들 하는 얘기가 아 그래 중소기업 가서 차라리 그렇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또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사뭇 다릅니다.
8: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일만 하는 위주로 살아왔지 않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젊은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요.
9: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젊은 아들은 보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여가 일을 한 번씩 보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억만금을 일 안 합니다.
7: 주위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0: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세대,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로 나뉩니다. 특히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던 시절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는 향후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의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희망 이후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만큼 일할 의지도 능력도 그리고 이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 기본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고 인지 능력이 과거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세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더 높으세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젊은 분들하고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감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공급 주문에 있어서의 잠재력은 우수해졌다.
0: 서울의 한 고령자 친화기업. 이 회사는 입사 자격으로 50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주 업무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AI 전화 서비스 관리입니다.
11: 가 콜을 전화를 드리고 전화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12: 지금 두통 때문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는 말씀을 너무 힘들다.
13: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14: 아, 힘들어요.
13: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14: 네.
13: 혹시 머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14: 아, 죽겠어요.
13: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0: 현재 이곳의 직원 평균 연령은 65세.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15: 20, 30대가 이제 7, 80대를 전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텐데 지금 저희 50대, 60대인 분들은 고독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하고 좀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기가 케어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대화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이 IT,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시니어들이 할 적합할 업무들이 많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메인 업무를 하고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단순한 반복적인 이런 업무들은 시니어들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를 ICT 분야에서 찾아보려고 계속

0: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더 많이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1: 특별히 어디 불편하거나 아프신 곳 있으셨어요?
2: 허리 아프시고 죽어야 안 아프다고요? 제가 전화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3: AI가 모은 이력을 살피고 온기를 불어넣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2: 그 이전 거를 들여다봤어요. 강아지랑 뭐 이렇게 산책을 갔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전화할 때뭐 강아지랑 나가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4: 기술을 개발하는 쪽은 굉장히 이쪽 레벨이고 사실 사용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우 레벨의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 로우 레벨에서 이제 이해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것들이 모여서 이 하이 레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또 그거를 또 고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단순히 전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탐색해서 전달해 줄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 좀 많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 인공지능으로 대병되는 첨단 과학기술, 이거를 누군가 깊이 연구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거는 누가 잘할 수 있냐면 청년층이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년층들은 그 청년층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기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청년층 못지않게 일을 더 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 서비스업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AI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는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입니다.
6: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감이라든지 행동 패턴이 이런 거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데이터를 전부 다 수치화해서 입력값으로 넣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하면서 작업이나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 베이비 부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도쿄의 한 주택가.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의 행선지를 정하는 69세 시미즈 씨. 그녀는 오늘 할 일을 앱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천국 일본에서는 최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서너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명 스키마 바이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미즈 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대형 서점에서 책을 옮기고 포장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쿄의 한 마트. 타나카 씨가 채소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 타나카 마사노리, 62세입니다.
3: 6년째 스키마 바이트를 하고 있는 타나카 씨. 채소를 포장하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오늘 타나카 씨의 일은 양상추를 포장해 매장에 진열하는 것입니다. 62세지만 무거운 채소를 한꺼번에 나르고 진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 오늘 타나카 씨는 스키마바이트 전용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마트 업무를 택했습니다. 퇴근 역시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8: 여기 꺼미시마스.
3: 퇴근 시 QR코드를 찍으면 하루치 급여 한화 약 4만 원이 바로 입금됩니다. 위치 기반 앱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仕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んで、倉庫からこういった品出しから飲食店から、ほぼほぼ何でもやってます。
3: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앱은 유용합니다.
9: 一番のメリットは本当にどの時間帯でもすぐに人が集まるというのが一番ありがたくて、そちらの方がメインな利用方法になってます。 年齢は見ないです。もう来た方、やる気のある方なので、早いもの順というイメージです。それで、先ほどの田中さんみたいに、やる気のある方は優先で、応募をかけ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3: 틈새를 뜻하는 일본어 스키마와 아르바이트가 합쳐진 단어 스키마바이트. 정식 명칭은 스팟워크입니다. 스팟워크는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되는 일용직으로 일반 단기 알바와 달리 시간을 더 쪼개어 일하며 일의 성격이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기업은 바쁜 시간대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개인은 퇴근 후나 주말 두세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최근 스팟워크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채용은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없이 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스팟워크에 최근 일본 시니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스키마바이트 앱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이용자는 약 31만 명, 65세 이상은 약 11만 명에 달합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앱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4: 収入面の補填というものは前提ありつつも、社会との繋がりだったりとか、本当に働くことによる健康づくりだったり、そういった部分にメリットを感じてくださっているお声もあったりいたします。実際に、60５歳で定年退職を迎えた後に、自分の趣味に時間を割きたいというところで、趣味を優先させながら、その隙間で働く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3: 오전에 서점에서 스키마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시미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후엔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평소 좋아하던 한국 예능을 봅니다. 막내 아들을 통해 스키마바이트 앱을 처음 접한 시미즈 씨. 노년을 맞이한 자신에게는 스키마바이트가 안성맞춤이라고 말합니다.
10: 私がちょっと大病したもので、それでうちで2年間寝込んでたんですね。体力ある人はもうびっちりでも大丈夫だと思うんですね。でも体力私に自信がないなっていう方はタイミーさんみたいにスキマバイトの方がいいと思います。だいぶ役立ってますね。年金ももらってるんで、それと合わせると、もう生活するには大丈夫ですね。ただ、単 そういう端末携帯をいじるのが苦手っていう方もいますけど、ちょっとやって覚えてしまえば楽なので、いいと思いますね。
3: 초고령 사회 일본,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11: 또 65세 이상の日本の人口の約 30% まで達しているところです。これから労働力不足が見込まれておりますので、いわゆる柔軟な働き方、 週 3日 勤務であるとか、 あるいは短時間の勤務、 1日 4時間とか 5時間 といった短時間の勤務、こういった仕組みを設けて、高齢者が柔軟に働くことができる、肉体的な負担を軽減した上で働くことができる、こういった仕組みを作ると。
3: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0: 고령자의 노동이 당연시되는 일본. 이제 일본은 한 발 더 나가 이들의 연령과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이 많은 입사 지원자를 기업에 알선해주는 업체입니다.
1: 今回ですね、一級建築施工管理士の資格を持ちました人材登録になりましたので、ご紹介と思いましてご連絡さ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ございます。福岡県で在住で73歳の男性でございまして、日本에서는 대기

0: 올해 59세인 쿠아하라 씨. 내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앞두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과 중심 인사 정책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 당시 第1子が 5歳 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 昇進の 話が 来まして 日本では 子持ちの女は 昇格 マネージャー職 というか そういう 仕事は しないなということで 2回 ぐらい 断ったんですけれども 気軽な 気持ちで 受けていい からということで 背中を 押してくれまして そこで 昇格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 他の 会社の 話を 聞くと やっぱり 結婚したら 辞めるとか 子供ができたら 辞めるという 話でしたけれども 子供がいようと 何だろうと 適材適所 と言ったら変ですけど やる気のある 人材であれば 昇格を認めてくれるという 環境です。
0: 성과 중심의 차별 없는 인사 정책. 그 덕분에 이 회사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GPTW가 선정한 일본 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위에 올랐습니다. 동시에 시니어가 일하기 좋은 회사 1위 타이틀도 손에 넣었습니다.
2: 에이지 베이스와 맞닥이 되어 있습니다. 誰が何歳かというのは全くないので、全員がオポチュニティがあるとという会社なんです。会社の中ではですね、ジョブポスティングシステムがあって、そこには全く年齢は関係なくスキルセットがあれば手を挙げることができて、そこで選ばれることができます。そこをシニアだろうかヤングだろうか、もう自分のスキルセットで昇進できるので、キャリアアップにもつながるので、もうそれが一番の満足度につながって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0: 이 회사의 잡 포스팅 시스템, 즉 사내 공모 제도란 승진의 자리가 생기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늘 노력합니다.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재를 적극 활용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력 손실 없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를 따지 않는 그런 고용시장으로 가야 되고, 고용 친화적인, 고용 친화적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친화적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고요. 그런 전화를 이룰려면은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확 바꾼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한 기업.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그 특별한 채용의 주인공이었던 진재형 씨. 젊은 시절 그는 광고쟁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4: 그 당시에 전부 콘이 2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를 만들었다는 게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팔릴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최수종을 모델로 써서 손가락 5개를 내밀면서 500원입니다.
5: 그래서 500원입니다.
4: 채실화가 코어하고 하는 걸로.
0: 승승장구하던 그조차 IMF의 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제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 먹은 손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할 일이 없거든요,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빵사에도 도전을 하고, SNS 전문가 과정도 밟아보고, 대형 면허도 따보고, 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죠. 제가 빵 만들기를 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제빵사로서 여기서 일을 할수 있을까 트라이 해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원치 않더라고, 실제적으로는요. 젊은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당신을 제가 고용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0: 퇴직 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위를 절지수술을 했는데 75%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25%라도 남기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죽다 살았죠, 거의.
0: 죽음의 문턱을 넘고 다시 걷게 된 광고쟁이의 길. 그는 이제 삶 속에서 얻은 시니어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4: 요즘 그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녹록지만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0: 우린 절대 소모품이 아니고 잉여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인 인프라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인 것 같아요.
1: 진재영 씨는 자신에 이어 올해 선발된 주인공들의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일터에 첫발을 내디딘 시니어들. 이 광고 대행사는 시니어들의 시장 잠재력과 그들이 지닌 전문성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시니어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8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1: 저는 광고 쪽에서만 쭉 한 4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했었고,
2: 원래 전공은 미술 쪽 전공을 했었고 포토샵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컴퓨터 쪽에 되게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3: 그분들이 어떤 일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사라지게 되는 게 좀 너무 아쉽게 봤고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쌓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경륜은 사실상 한 번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봐서 그걸 서서히 사회에서 언제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0: 시니어 인턴의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 한창입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기 간식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4: 만약에 해봤는데 진짜 재미가 없으면 해보고 끝나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고 마음에 들고 맛있으니까 주말마다 사 먹고 그런 생각은
5: 혹시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4: 하는데 그래서 술다 스펙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만 먹고
6: 너무 달아서 지나치다라는 사람들도 여기 때문에.
4: 근데 그게 또 가게마다 맛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게들을 가보면서 여기가 더 맛있다. 여기가 더 가성비가 괜찮다.
7: 이런 걸 즐기는 놀이 문화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8: 너 두쩍고 먹어봤어? 이 얘기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7: 그때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 물건을 써봤냐 안 써봤냐
8: 그렇게
7: 그렇죠. 너 안경 알아?
9: 전파에 색깔만 내렸어.
4: 너 이런 부다, 펄 이런 데 만든 거 있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게 유행했다잖아요.
10: 결국은 이제 이 밈이라는 것과 유행이라는 것과 도파민 소비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면밀하게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마케터들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 아니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11: 저는 이제 MZ 세대로서 유행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좀 즐기기에 바빴다면 이분들은 그 이면에 이 유행이 왜 시작됐을지 좀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마케팅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시니까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7: 우리 젠지가 저랑 한 35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대화가 그렇게 뭐 꼰대와 젠지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뭐 두쪽 어른들은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또 요즘 애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0: 헐리우드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 광고 회사의 과감한 실험. 어쩌면 이 실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 면접을 할 때 한 30대 중반 정도의 리더 한 명이랑 사회 초년생, 그때 당시 Z세대 20대 중후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앉아 있고 앞에 시니어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셔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해서 이제 면접장을 이렇게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가는 방마다 직원들이 다 쉬는 시간에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0: 이러고 있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면접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내부서부터 그 세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이지만 막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1: 치열한 채용 과정을 거쳐 얻은 기회. 하지만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는 은퇴 후 이런 인턴 자리조차 얻기 쉽지 않습니다.
2: 안 믿겼어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수많은 곳에 넣었지만 연락이 한 군데도 온 적이 없었어요.
3: 되게 회사들이 시니어를 이렇게 재배 기회를 잘안 주는데.
4: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데가 없어요. 일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1: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재취업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만으로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능력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은 경력을 살려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비율이 현장직이나 전문가, 기술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5: 사실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고용률 자체가 낮다기보다도 고숙련자,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활용이 훨씬 덜 되고 있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요가 느는데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계속해서 이런 그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교육 훈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학을 평생 교육의 좀 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교육 훈련 시스템보다는 더 다양하고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1: 경기도의 한 대학원. 이 대학원에서 비상안전학 전공 수업이 한창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와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 수업. 전현직 군인과 소방관, 경찰 등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져온 베테랑들이 수강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현 정부에서도 노동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등등 해서 안전을 어떤 최고의 가치를 기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데 점점 더 중요성 있게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 직업이 이제 소방관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재난을 저희가 학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아무래도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 생활비 부담이 큰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대학원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8: 교육기관은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학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등록금이 너무, 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교육기관이 이런 분들에게 연장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서울 시내 한 쇼핑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바로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서울시 3천여 개에 달하는 안전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책임자, 고대일 팀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9: 담당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온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1: 방독면을 꼼꼼히 점검하는 그의 손길이 능숙합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 후 비상기획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상기획관으로

0: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일찍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 새로운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1: 제 우선 경력과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했었고 대학원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좀 이렇게 심화해서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예상치 못했던 조기 전역. 아쉬움도 컸지만 한 살이라도 일찍 준비하고 공부한 덕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 어쨌든 제가 이른 나이에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른 나이에 나온 것이 지금 나올 당시에는 사실 완전한 어떤 정년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불안감이 있었지만 또 막상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2: 또 하나 이제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입니다. 이게 50대 중반 이후에는 뭘 새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취미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수요가 돼서 어디선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새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부터 이 평생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유명한 경북 고령. 도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3: 김수현이고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8세.
0: 김수현 씨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제가 1993년 1월 4일 프린팅 사업부로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프린터 R&D 쪽에만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33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고요.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도시 속에서만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바깥에서 찾고 싶고 저도 그 안에서만 계속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보이고.
0: 이 프로그램은 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단순히 지역에 내려와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는 기존 워케이션과 달리 정착하지 않는 지역에 방문해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역할 상실로 인한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이 고립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5: 일단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 예. 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6: 네. AR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데 그 개념
3: 뭘 할지가 감이 아직 안 잡히지 않아요.
7: 저는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면 고령 지역민에게 AI로 일상 업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정의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 저게 자체가 어떤 게 좋다는 거 보자면 네.
3: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이 되게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 하면 나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여차여차 상황 때문에 이제 공등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처럼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0: 퇴직 후 어렸을 적 품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3: 여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또 되게 느낌도 색다른 것 같고 그 새로운 AI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 홍보를 위한 일단 로고 그 로고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제가 좀 한번 간이로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누구나 아는 것처럼 AI가 일상생활에 다 들어올 거고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돈이 되면 뭐 훨씬 더 좋고요. 아니라도 이게 무슨 큰 돈이 아니더라도요. 되게 작어도 되게 보람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김수현 씨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태훈 씨. 젊은 시절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1: 사진에 대한 거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도 이제 은퇴자다 할 때 사진을 배우고자 했던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0: 현재 사진가 협동조합에 참여해 수익 사업을 이어가는 권태훈 씨. 그의 활동에는 청년과의 공존을 고민한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1: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낮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하면 결국 젊은이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익 사업은 그런 쪽으로는 안 돼야 되겠다.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그 장애인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찍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고 사후 보정 작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분야는 아무리 그 실력이 좋고 그런 젊은이든 상업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0: 도심에서의 삶을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 베이비 부모에게는 자아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소멸 이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한 25년 전부터 인구 이동의 패턴을 보면은 젊은 분들은 이제 농촌이라든가 소도시에서 대도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동은 오히려 지역 그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지난 25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좀 지방에 가고 싶지만 난 농사 짓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뭐 파트타임으로라도 취업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 교육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0: 장수의 축복과 그 이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세대 베이비 부모. 늘 성실히 살아온 그들은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길도 언제나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미래는 곧 우리 모두의 노년이 될 것입니다.

0: 아, 저희 부모님이 지난주에 이사 오셔서 저희 부모님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1: 저도 아, 식사하셨어요?
2: 네, 했어요. 좋아요.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 안 볼라 그러는데 이 여피를 데리고 왔잖아. 여기 같이 이렇게 살라.
3: 좋지, 좋지.
2: 좋지.
3: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해야죠. 그렇게 많이 받았었고 뭐 딱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마침 또 퇴직도 했고 좀더 신경을 써 드려야죠.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경제 위기, IMF
2: 해교 열풍에 대해
3: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4: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5: 이제 하나의 의미는 충전한 것 같습니다.
6: 한국 영화의 장래를 위해서
7: 그건 좀 표현이 지나치구만
8: 무려 장춘이라고 해야
9: 그 양반은 10번째 같아요.
10: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11: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12: 일단 멋있어요. 편하고 멋있어.
13: 그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14: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0: 계속 공유했으면 한다.
1: 서로 프로축구계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또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사람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3: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할까?
4: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에 지면
5: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6: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7: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8: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9: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10: 한 번 더 가볼게요.
11: 국가대표 같은
12: 마음으로
11: 그냥 이기는 게 뭐
13: 필모를 던져야 될 때
14: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15: 한 단 떨어지겠지만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트스키 선수 생활을 26년 동안 했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1: 네, 본업이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이거만 나오라고, 이거만 나올 거라. 나와, 나와, 이거만 나오라고. 하라고.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클래스 E가 방송됩니다.
1: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2: 지구정복. 음악으로 지구정복을 하겠다.
3: 네, 언젠가 하자.
4: 언젠가 하겠지. 둘, 셋,
5: 어이!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이렇게 나 홀로 훌쩍 떠났다 오고 싶다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종종 그런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파격적으로 단순해지는 만족감은 어떤 여행보다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베르 까미 결혼 여름이라는 에세이집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인생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기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 속의 고독. 아마 이번 여행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장소는요. 조지아 스테판치민다 산골마을이고요. 여기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 홀로 마주하는 이로운 고독입니다. 우선 조지아라는 나라를 소개해드려야겠죠.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코카서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부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조지아를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죠.

저는 당시에 1년이 넘는 긴 여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긴 여행에 지쳐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여행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거든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 시내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였는데요. 잠시 햄버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아서 돌아오는 사이에 누가 카메라 가방을 돌고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나랑 같은 카메라 가방 쓰시네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거여서 눈물이 났는데요. 그보다는 역시 몇 주일치 사진이 날아간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여행을 왜 하고 있지 하는 고민을 자주 하고 있던 때라서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지내다 와야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조지아 북쪽 코카서스 산맥 카즈베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스테판츠민다라는 마을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관광화가 진행되어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제대로 된 호텔도 하나밖에 없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조용하고 느린 마을이었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계절을 보내기로 한 거죠. 물론 숙소를 예약하고 간 건 아니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번역 어플을 켜가지고 동네방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찾아낸 집이 마을 가장 외곽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집이었는데요. 그 옆에 절벽에 있는 큰 협곡도 있었어요. 역시나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이 주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이 보통 여행객들이 와도 한 3, 4일 지내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3, 4달을 지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방 하나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별채로 쓰고 있는 건물 하나를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요. 문 열고 나오면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정면에는 해발 5,000m가 넘는 카즈베기 산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저는 이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항상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은 마을 여기저기서 우려대기 때문에 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수탉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간단히 달리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산속엔 아무런 찻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소, 말, 당나귀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이 카즈베기 산 정상의 만년설이 원래는 푸른빛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이제 보고 들어와서 다시 샤워하면서 손빨래를 하는 거죠. 세탁기, 청소기, 텔레비전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없어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이 냄비를 하나 들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한 노부부가 하시는 식당에서 받아다 먹었습니다. 물론 돈은 들였는데요. 이게 그날그날 되는 요리가 맨날 바뀌는 데다가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이게 마치 공양받는 스님이 된 기분입니다. 또 제가 마침 이 산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머리도 파르스름하게 밀어버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꾸벅이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스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밖에서 보냈던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하루가 굉장히 평화롭긴 한데요. 따분하고 길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이파이도 없으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그래도 마음만은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은 그 산 속에서는 이제 제가 따라가야 하는 사회의 속도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세상이 흘러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지낸다면은 당연히 제가 산 속에서 세 달 넘는 시간을 홀로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는 밖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이 정도 되는 작은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방이죠. 저는 산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대부분을 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데 보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제가 그 방에서 썼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다음 여행에 대한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산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뭐 동네 강아지들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산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요. 혼자서 이 공책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만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경험만 쌓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걸 내 경험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걸 알고 어디까지 이해했고 뭐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신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가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사실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살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내가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건 대학생 시절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일 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은 당연히 다녔고요. 바둑, 수영, 피아노, 미술 학원도 다니고 또 학생들 보면은 막 음악 시간에 장구,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평가도 가끔씩 학원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원을 네다섯 개씩 다닌다고 해서 뭐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과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학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역시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결국 이뤄냈습니다. 카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인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학교였죠. 여전히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아직도 그때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희망찬 기대를 품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기대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내 친구의 친구의 일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이 현실 밖에 떠났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 멈추는 일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마 산속에서의 시간도 이때와 비슷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창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커다란 카즈베기 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 산 중턱에 있는 언덕 꼭대기 위에는요,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저는 주말이 되면은 항상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지아를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나게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곳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요, 오후 5시쯤 되면 전부 투어버스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만 오롯이 이 경치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밤이 되면은 또 만년설 위로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혼자 보내면서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산골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결국 외로움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외로움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아, 이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보내는 시선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듣게 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속에서는 애초에 그런 바람 자체가 불지 않으니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이 모든 소리에서 떠나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고요한 시간을 견뎌낼수록 더 단단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산속에서 빠져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홀로 보낸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였고요. 그만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 정들었던 산골 생활을 최대한 근사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뭐였냐면요,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지아 서쪽 끝에 바툼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화물선을 타고 흑해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뭔가 이 흑해 건너면서 끝내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물론 이 화물선을 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화물선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당연히 유람선도 아니기 때문에 승객 터미널이라든지 뭐 매표소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매일 항구에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낸 끝에 결국 화물선을 탔습니다. 총 항해 시간은 60시간. 당연히 배에 있는 동안 인터넷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속에서 3개월을 보내고 온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겠죠. 오히려 바다 위에서 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화물선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제외한 승객들이 전부 화물차 기사분들이라는 거죠. 풍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객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갑판은 늘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흑해의 긴 수평선만 보였고요. 마치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산속에서 웅크려서 지내고 있던 제가 다시 대양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특히 아름다운 거는요,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이에요.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족 속의 고독이라는 게 저한테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이렇게 흑해 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 까미의 말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으며 밤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역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밝은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요, 빛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 속을 통과했던 여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1: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3: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시스템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곧 민주주의에도 미칩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상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1992년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했던 말, 바보야, 모든 것은 경제야 라는 발언이 지금까지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보다 산업혁명을 시작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했죠. 특히 남북전쟁이 끝난 뒤엔 예상도 못한 속도와 힘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경제강국의 뿌리가 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시절을 주도했던 자본주의 철학과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주요 경제 위기들도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 배경은 뭐였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거의 간섭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를 중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만 지키면 되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꽉 잡혀 있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방임주의 신봉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동안 거대 기업의 독점과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슬금슬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에 미국이 주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만들 때 금만 쓰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금이랑 을을 같이 썼는데 이제는 금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값이 확 떨어지고 물건값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은행도 걱정하고 기업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어요. 그 결과 산업 전체가 큰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맡기면 다 괜찮아진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0년대에도 금 보유량에 맞춰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금 본위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길어졌고 경제는 빚과 물가 하락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문제는 금융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부채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도 내려가고 결국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죠. 특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은화 유통을 넓히려고 1890년에 셔먼 은매입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금 보유량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게 1893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된 것이죠. 결국 은화 정책은 철회되고 금본위제가 유지됐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이 더 커졌어요. 은행 불안도 경제를 더 힘들게 했는데 1893년 위기 당시 많은 은행이 금준비금을 충분히 못 갖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농장 운영하는데 큰 타격을 받았죠. 이 상황이 노동자 불안을 키우고 대규모 실업으로 번졌는데 1877년 대철도 파업 같은 사회 저항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면서 사람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촌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죠.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철도, 철강, 건설 같은 핵심 산업들은 생산량을 크게 줄였죠. 1873년 이후 철도 확장은 거의

멈췄기에 철강 생산도 확 줄었고, 1893년 경제 위기로 철도 회사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업도 위기였습니다. 곡물과 면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민들 삶이 더 피폐해졌죠. 이런 경제 위기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때문에 인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당은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인민당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인민당은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맞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었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대규모 파업과 사회 저항과 맞물려 인민당은 기존 정당들이 간과했던 문제들, 즉 불평등, 농업 위기, 금융 독점 등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와 반독점법 같은 규제를 도입했지만 인민당이 요구한 근본적 변화에는 못 미쳤죠. 그럼에도 인민당의 부상은 당시 미국 정치에서 자유방임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후 진행될 개혁운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시기 장기 불황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국내 시장은 침체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쟁력 키우려고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주의와 소규모 생산자 중심 가치관은 힘을 잃었고 존 D.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앤드류 카네기의 강철, JP 모건의 금융제국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 산업 자본주의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업가들은 대량 생산, 중앙 집중식 경영,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결국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은 화려한 성장 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근본 이자와 긴축 통화 정책이 반복되는 불안과 금융 위기를 부추기고 실업과 사회 불안을 키웠죠. 산업과 금융 불안, 부의 불평등 문제, 독점 자본과 출현, 정치 혼란이 뒤섞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는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시기로 20세기 경제정책과 사회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29년에 터진 경제대공황은 그냥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대참사였습니다. 그해 10월, 검은 화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파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부의 불평등이 엄청났고 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제품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 따라갔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축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소비할 돈도 빠듯했죠. 기업들은 이익을 쓸어 담았지만 대중의 주머니 사정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총 수요가 줄고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기에 금융 쪽도 불안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과열되면서 빚내서 주식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품이 커져갑니다. 1929년 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소비와 투자도 급감했습니다.

1933년까지 약 20%의 은행이 무너지면서 돈의 유통이 멈추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죠.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는 근본이자를 꼭 지키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했는데 이게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문제였는데 근본이자 때문에 나라들이 금 유출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세를 잔뜩 올려버린 것이죠. 그것이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관세법이 세계 무역을 꽁꽁 얼려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국제 무역이 급감했죠.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이 30%쯤 뚝 떨어집니다. 농업 쪽은 원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끝판왕, 급재난 더스트볼이 터지고 맙니다. 더스트볼이 뭐냐면 1930년대 초 미국 중서부와 남부 평원지역을 덮친 거대한 흙먼지 폭풍입니다. 이 지역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사스, 콜로라도 이런 주들을 포함해서 꽤 넓은 땅이 가뭄에다 강풍까지 맞으면서 농경지가 완전히 뒤집혔죠. 진짜 농사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기 대회라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농촌이 완전 쪼그라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도시는 이미 일자리 자체가 모자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도시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도 팽팽해졌죠. 이 더스트볼 상황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소설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3년 대공황이 최악일 때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고 약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 땅도 일자리도 희망도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죠. 결국 대공황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쌓여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죠. 시장 자체가 붕괴됐고 사회 곳곳에 깔린 구조적인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엉켜버려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게다가 그때 강화된 관세 정책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충격으로 서로 물건 주고받는 걸 다 막다 보니 무역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농민들 사정도 완전 바닥을 찍었죠. 농촌에서는 앞서 말한 더스트볼이란 자연재앙까지 겹쳤고 이래저래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미국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휘청거렸습니다. 수출하는 나라들은 시장이 줄어들고 돈이 돌지 않았고 사회가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큰 상처를 받았죠.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결국 1932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만들었죠. 얼마 후 미국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가 당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12년간의 공화당 집권이 마무리되고 루스벨트의 민주당 정권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꺼낸 정책은 유명한 뉴딜, 즉 새로운 거래였죠. 이 말은 대통령 고문이 잡지에 썼고 루스벨트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쓰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뉴딜은 정부가 돈 풀고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구제, 회복, 개혁을 달성하자는 아이디어였죠. 뉴딜 정책은 실업자 구제, 공공사업 일자리 만들기, 농업 안정, 산업구조 개혁 등 여기저기 다 손댔습니다. 도로, 댐, 교량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늘렸고, 농촌 농산물 조절과 보조금으로 농민도 도왔습니다. 뉴딜은 단순히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과 주택대출을 지원하고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힘을 썼습니다. 덕분에 1930년대 중후반 경제가 차차 회복되었죠. 물론 진짜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딜은 불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의 의미는 엄청나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기초인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이런 기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법으로 국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며 정치적 보호막도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미국 사회의 오랜 자유방임주의 전통을 확 뒤집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운영 원칙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딜은 여전히 큰 교과서처럼 거론되기도 하죠. 그때의 용기와 실험 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참고할 기준과 영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엄청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시장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경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다들 낙관했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낙관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이 위기는 그냥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죠. 핵심은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무리하게 집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대출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엄청 늘어버렸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바탕으로 만든 금융상품들의 가치가 곤두박질했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내세운 시장 자유와 금융 규제 완화가 낳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가 확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에서는 특히 주택압류가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번졌고 거의 모든 산업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주와 투자회사와 같은 일명 그림

바젤3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던 국제 규칙이죠. 예전에는 헤지펀드나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꼭 등록하고 자신이 뭘 하는지 투명하게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투자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위기에 대비해 더 튼튼한 자본을 갖춰야 하죠.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는 걸 막고 사람들이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더 믿을 수 있게 만들려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얽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금융이 흔들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경제까지 덩달아 흔들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여파가 커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짜는 데 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금융위기는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준 씁쓸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고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역사 속 여러 시기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미국만 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고관세 시대, 1930년대 대공황 때 스무트 홀릭 관세법,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빚어진 미중 무역 분쟁까지 관세가 그때그때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끼친 영향은 꽤 컸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 미국을 보면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90년 맥킨리 관세법입니다. 그 관세법은 1500개 품목에 평균 49.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국내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 한 거였지만 동시에 물가를 올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죠. 이 관세법은 외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수출도 확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버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며 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1893년 공황 때 실업률이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893년 공황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만약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에서 1893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더 극적인 사례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경제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농민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수천 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거래국들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걸면서 무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미국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이 뚝 끊겼고 그 결과 미국 내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배출했습니다. 농산물도 캐나다, 멕시코가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 시장이 막혔고 농민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죠. 무역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져 미국 수출은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고 이 피해가 농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으로 경제 타격을 키웠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정책적 재앙이라 부르며 이 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체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0: 관세 인상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고관세가 단순히 보호무역 이상의 부작용을 줬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역정책 세울 때 다자 간에 협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침이 된 것이죠. 최근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붙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EU,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관세를 걸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에 붙은 관세 때문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두와 옥수수 같은 주요 품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가장 강력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농민들의 수익이 크게 줄었죠. 중국 시장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서 농가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 경제 위축으로 이어졌죠. 지방 농업 중심지는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했고 관련 산업도 같이 흔들렸죠. 보복 관세는 상대국 내 특정 산업과 지역을 노리고 피해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고 동시에 해당국 내 정치적 상황과 선거 전략에 맞게 국민 불만을 자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자국 산업의 타격이 적은 품목 위주로 조절하죠. 그래서 항공기, 와인, 치즈 같은 특산품이 대상에 들어갔는데도 EU 내 일자리와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EU는 미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죠. 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핵심인 대두에 보복 관세를 집중시켰는데 미국산 대두는 중국 사료랑 식품 가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대체 공급선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경제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세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 쓰이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요. 무역 규모가 줄어들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이 약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 벌어진 무역 다툼들을 보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느라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그 증명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0: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 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이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그 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거에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네.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이게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1: Yeah,
2: I?
1: yeah,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Yeah.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1: Wow!
2: used to it. Yeah.
1: Wow!
2: Wow.
1: You're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예를 들어 뭐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아,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이제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아,
1: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0: 너무 궁금했습니다.
1: 예.
0: Alright.
1: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예.
0: 오케이.
1: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예.
0: 지금 순간
1: 예.
0: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1: 예.
0: 모를 수도 있죠.
1: 아.
0: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1: 아,
0: Memorize.
1: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0: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1: 기억을
0: 보면
1: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1: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1: Memorize.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있어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Right.
1: Memorizer. 아니에요?
0: Z,
1: Memorization?
0: something like
1: 아,
0: that.
1: memorization?
0: Okay. 이거는 그냥
1: 이렇게.
0: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 왜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1: 오.
0: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이
1: 네.
0: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1: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한줄 이상은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Lines.
0: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1: 오.
0: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1: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그쵸?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1: 에이.
0: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방법
1: 아하.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So
1: 예.
0: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1: Yes.
0: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1: 어,
0: 친구들이 꼭
1: 진짜
0: 있더라고요. Right?
1: 물어봐요.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1: 어,
0: 되겠죠? 자,
1: 오호.
0: 이거 해볼까요? 아니,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친구가.
1: 예.
0: 그랬을 때, 어?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know you?
0: Wow.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1: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연극에서 사랑받아요, 또.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0: 양념을 살짝 튄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오케이.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뭐
1: 예.
0: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아.
0: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

0: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1: Memories.
0: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아예 기억력이 좋다.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알겠어요?
1: Oh,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0: Alright.
1: memory.
0: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0: had.
1: 아,
0: 네.
1: 맞다.
0: I
1: 과거죠.
0: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1: 네.
0: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슬기
1: 그쵸.
0: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0: 것도,
1: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1: 저를
0: 되고.
1: 알아봐 주시는 분들
0: 오,
1: 앞에서 저도
0: 대단해요.
1: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0: 아,
1: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돈추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쵸?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쵸?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은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가
0: get을
1: 오나요?
0: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nerve?
0: 뭐
1: 어머, 나도.
0: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1: 예,
0: Okay.
1: nervous는 떨리는 거 무조건 nervous.
0: 알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1: inferno.
0: 한번 볼게요.
1: 네.
0: Get nervous. 자,
1: 오.
0: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라는
1: 네.
0: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0: 정확하게
1: 만약에
0: 따진다면.
1: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1: Get nervous.
0: nervous라고 썼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0: 된 거죠.
1: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0: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두 개의 쓰임이
1: 맞아요.
0: 달라지는군요.
1: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된
0: 에,
1: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0: interesting이랑.
1: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0: 그쵸.
1: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0: 아.
1: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0: 네.
1: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0: 누구
1: 뭐뭐,
0: 앞에?
1: 앞에서
0: 네.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0: 예.
1: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In front of you.
1: 내 앞에서
0: In front of me.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서 있어요. 당신 앞에.
0: I stood.
1: 나는 서 있어요.
0: I am standing.
1: 아하.
0: In front of you.
1: 그쵸?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0: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1: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Burp.
1: burp.
0: Burp.
1: Okay, burp. 그러면
0: 예.
1: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0: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1: 응?
0: He burped in front of
1: 그렇죠.
0: me.
1: Oh, he burped in front of me.
0: 야.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아, 문장을 만들어 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0: 에?
1: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나와 있습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연극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진짜로.
0: 그쵸.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
1: 아,
0: 하신
1: 많다
0: 분들이어가지고,
1: 보니까. 아,
0: 예.
1: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0: 예.
1: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0: 아이고.
1: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석이 어둡잖아요.
0: 예.
1: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1: 아는
0: 되거든요.
1: 사람이
0: 아,
1: 있으면.
0: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1: 오케이.
0: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1: 오!
0: 어?
1: 이거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0: 예.
1: 이 흐름에서 좋아요.
0: 그죠?
1: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훨씬.
0: 그쵸?
1: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0: 이거는 아유, 아 긴장
1: 오!
0: 완전한데요. 이거구나.
1: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0: 아,
1: 수준이고
0: 조금
1: 여기서는 아,
0: 그렇네요.
1: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0: Not
1: really.
0: really.
1: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0: 예.
1: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0: 약간은,
1: 별로. 그래서
0: 예.
1: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근데, eh, not really. 이러면은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0: 에.
1: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에,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0: 뭐요?
1: really not도 있어요.
0: 오?
1: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0: 예.
1: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0: 에.
1: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0: 아.
1: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 I don't really like him.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0: 나,
1: 정말 안 좋아해. 확
0: 오,
1: 올라가죠, 갑자기. 예, 그
0: 예.
1: 두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0: 알죠.
1: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뭐 하곤 했다.
0: 맞아요.
1: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어?
1: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0: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1: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아.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0: 뭐뭐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used 했기 때문에.
1: 유수가
0: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1: 사용한다니까.
0: 그렇게 생각해
1: 우와.
0: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져. 나쁘지
1: 네네네.
0: 않죠, 그렇죠? So
1: 네.
0: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So
1: 그쵸.
0: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I'm used to spice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1: 네.
0: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1: 네.
0: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1: She isn't used to the noisy.
0: 그렇죠. Noise.
1: 노이즈.
0: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Okay?
1: Yes.
0: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그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1: 아,
0: 헷갈려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1: I'm used to spicy food.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먹는
1: 아하.
0: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1: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1: 네.
0: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1: How do you memorize all
0: Those
1: those words?
0: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1: 예.
0: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다음은요. 나내 앞에 서 있어.
1: I'm standing in front of you.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0: chi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3: I have a pretty good memory.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3: Not really. I'm used to i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4: Hello.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1: Wow.
0: Ah, great job, you guys.
1: Wow.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아,
0: 감사합니다.
1: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0: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아유 하고 넘어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영작 많이 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좀,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를 질문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 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의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음반들을 모으거나 뭐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1조, 2조, 뭐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이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전 세계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 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넓혀서 외국에 나가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인도, 이러한 곳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되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 앱,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앱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나올 나라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만 가도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대체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될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0: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면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아, 뭐 틀리기까지 해서 기분 나쁜데 틀린 걸 또 다시 봐야 되냐. 맞아요. 틀린 걸 다시 보는 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실수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결과였어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터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길을 내어주는 시기가 다가오면 온 마을이 들썩입니다. 이맘때면 눈, 코 뜰 새 없다는 이곳.
1: 박 사장님, 저 낮에다 저거 좀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고쳐주고.
0: 척 보면 척. 40년 넘게 마을 경운기들을 책임져온 든든한 정비소입니다.
2: 낮에다가 타잖아요.
3: 여기 냉각수요?
2: 예. 바닷물이 많이 영향이 가요.
0: 갯벌이 터져있는 이 동네에서는 배보다 귀한 대접받는다는 경운기.
1: 바지가 찰찰 갈 땐 맨날 쓰는 거지. 이거 없으면 걸어서 못 가니까 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2: 저기 바쁘면요. 저녁 늦게라도 새벽 일찍이나 다 해줘요.
0: 드넓은 갯벌로 떠날 준비 완료. 오늘은 경운기 100대 출동하는 날입니다. 해안반도의 남쪽,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을 품은 법산리. 푸른 바닷물이 서서히 물러나고 그 속살이 드러나면 온 동네 경운기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물이 다 빠지려면 아직 30분은 더 남았거든요.

0: 하지만 고요한 갯벌을 흔드는 우렁찬 엔진 소리.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운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우리 아들 고생해요.
2: 아드님이세요?
1: 아들.
3: 아이, 엄마를
1: 좀.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얘가 이제 직장댕이다. 집에 오너갖고 나랑 같이 받아다니지.
4: 엄마가. 아, 공기 좋고 받아다니는 게 엄마 모시고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5: 8년 됐어요.
6: 8년? 도시가 싫어서 내렸더니 너무 힘드네요, 이거.
7: 아니, 조개하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시골 왔는데 이제 조개를 하게 됐어요.
6: 남들이 하니까 또 와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7: 아까 힘들다며.
6: 좀 힘은 들어도 재미는 있어요.
0: 공동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법산이 어촌계. 한 가구당 딱 60kg씩 할당량이 정해져 있죠.
3: 우리가 어민이 201 가구인데 오시는 분 거의 한 300명 넘을 거예요. 바다 나오시는 분은.
0: 기다림 끝에 바닷길이 완전히 열리자 100여 대의 경운기가 출동합니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뿐. 목 좋은 자리를 찾아야만 할당량을 채울 수 있기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요. 곧장 거침없는 갈퀴질이 시작됩니다.
3: 바지락 많죠?
2: 보통 여름에 바지락 안 크지 않아요?
3: 여름에 많이 바지락 많이 소비해요. 지금이 알이 꽉 찼을 때라. 알이 통 실었지. 요새는 이거 삶으면 국물이 그냥 오야.
0: 껍데기가 두꺼워 무더운 여름철에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법산이 바지락. 해외로 수출할 만큼 강인한 생존력을 자랑하는 덕에 알이 꽉 찬 이맘때면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죠.
3: 이 자른 조개는요, 다음 살이쯤 되면은 또 이것만큼 커요. 커갖고 이거 이렇게 밑으로 다 빠진 거는 다음 살에 다시 또 이 바구리를 치면 다 남아있어요.
2: 보름 위에 오면 또 이렇게 커지는 거네요?
3: 예. 물이 뜨거워서 금방금방 커요. 여름에는.
0: 뜨거운 볕 아래서도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갯벌이 내어주는 만큼 부지런히 캐내기 바쁘죠.
3: 아이고, 많이 잡았어? 아이고, 우리 동생.
0: 40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조병자 씨.
6: 내가 힘이 들다니.
0: 고단한 세월을 함께 해준 동생은 최고의 파트너죠.
2: 와, 많이 깨셨네.
6: 여름이 있죠. 한 50년 된 걸 받아. 그런 거요.
0: 어릴 적엔 놀이터로, 커서는 삶의 일터로, 반백년 갯벌과 함께한 남매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가득 찬 망.
3: 힘 세죠?
2: 요 세 망이
3: 60kg.
2: 세 망이 60kg?
3: 네. 60kg 이렇게 키워다 3,650원. 따져보세요. 얼마? 20만 원 넘어갔죠? 잠깐 동안. 그렇게 벌어요, 여자들이. 그러니 어디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바지락 때문에 네, 그래요.
0: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를 내어주기에 평생 이 고단한 진흙길을 걸어왔다죠.
8: 엄마랑 해보니까 좋아요.
0: 이젠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대를 잇는 삶.
1: 새끼들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미키고 살리고 다 이거 여기서 이거 잡아갖고 그렇게 살아. 여기 오면 아주 너무 재밌어. 이게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0: 남들 눈에는 그저 바지락이겠지만 법산이 사람들에게는 진흙 속 황금이랍니다.

0: 다 끝나셨어요?
1: 예.
0: 벌써요?
1: 저기야 많아가지고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0: 아들 쪽이 일찍 들어가시네, 어머니.
2: 예, 아들들 일찍 가요. 놈들은 물 여기 다 타라가는데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냥 우들은 일찍 나가. 우리 아들 조개국나라고 안경도 안 빼네. 우리 아들 애썼네.
0: 어머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2: 애기.
0: 애기예요?
2: 응. 부모는 다 그래요.
3: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마음 알아주는 다정한 아들. 바다는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늘 말없이 품어줍니다. 정말 그런 날일 걸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 갓 건져 올린 여름의 맛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겠죠.
4: 가서 부침개 먹자고요.
5: 여기다 쏟아.
4: 네.
3: 기계보다 빠른 손놀림. 칼끝이 스치면 뽀얗고 탱글한 속살이 쏙쏙 튀어나옵니다.
4: 지금은 이게 수술을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지. 옛날에는 그냥 애기 다 네 명이고 다섯 명이고 나서 그거 탁 켜서 가르칠 때까지 그 저쪽 가면서도 까고 서로 가면서.
3: 유통망이 좋지 않았던 과거엔 젓갈을 담가 팔아야 했던 바지락. 온종일 조개 까느라 하루가 모자랐다죠.
4: 노래 좀 불러봐.
6: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

0: 길이 널러가지 또 이렇게 한바탕 오면 또.
1: 여기 바지락은 해금을 안 해요?
0: 해금 안 해요. 죽어서 뻘 먹었을 때가 해금이지. 요즘은 살이 쪄갖고 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얘들이. 봄부터 장마지기 전까지 이렇게 막 토실토실해갖고.
2: 바지락 들어갑니다.
3: 반죽 반, 조갯살 반, 아낌없이 쏟아부은 법산이식 바지락 전.
0: 맛있겠네요. 맛있겠어요. 아유, 이쁘네. 끓어서 벌어질 때까지 와가가가고 벌어져요. 이래서 이 바지락 삶은 걸 와각탕이라고 그래요. 이거
3: 와각탕 맛은 어떨까요?
4: 달아.
0: 바지락 좀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5: 정말 우와. 맛있다 이거.
3: 감칠맛 가득해 입에 착 붙는 바지락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0: 빨리빨리 드셔봐요.
6: 예, 진짜 아이고 맛있겠어요.
0: 와.
5: 저는 아유,
6: 엄청 맛있어요.
0: 나도 그릇 깨치겠네. 그릇 깨치겠어. 이게 어쩌냐.
3: 쫄깃하고 담백해 수십 년을 함께해도 질리는 법 없다는 여름의 맛.
0: 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4: 아, 달콤하고 맛있고 진짜 맛있네. 바지락이 연그러서
7: 애들도 키우고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쌀도 팔아먹고
8: 용돈 쓰고
7: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고.
3: 이 맛을 잊지 못해 매일같이 뜨거운 갯벌로 향하는 거겠죠.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요로운 바다. 때로는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품어주는 자연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9: 이게 맞는 건가 사이즈가?
10: 아, 네. 뭐.
5: 아, 어디서 오셨어요?
11: 저희 수원에서 왔습니다.
5: 수원? 네. 먼 데서 오셨네? 두 분이 오신 거예요?
9: 아니, 저희 엄마도.
11: 아니, 저희 엄마도 같이 왔어요.
12: 안녕하세요.
5: 어머니세요?
12: 네.
5: 아버님 어디 오셨어요?
12: 아빠 혼자 해외에 갔어요.
13: 네. 전에 한번 이쪽에서 한번 캐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3: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왔다는 가족. 갯벌로 향하는 발걸음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상쾌한 바닷바람 맞으며 갯벌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유쾌한 여정.
9: 아, 너무 좋아요.
12: 설레는 것 같아요.
3: 모두가 기다리던 호미질 시간.
0: 와, 진짜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야.
6: 오, 이거 봐, 진짜 캐는 대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3: 슬쩍 긁기만 했는데 실한 바지락이 한가득입니다.
11: 호미 몇 번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해감해가지고 바지락탕하고 술찜하고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14: 여기처럼 달라붙는 거 처음 봤어요.
5: 아, 그래요?
14: 네.
5: 그리고 정력퇴임하고 일로 이사 오세요.
14: 알겠습니다.
5: 바지락도 캐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니까 좋고.
14: 그러게요.
5: 네. 일석삼조네요.
14: 네, 알겠습니다.
5: 도랑 치고
14: 조개 잡고
9: 바지락 잡고.
14: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서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직접 캐고 맛보는 즐거움. 법산이 갯벌이 선사하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0: 낮 동안 분주했던 바다는 이제 또 다른 풍경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법산리의 숨은 명소라는 해식 동굴. 노을 질 때 보는 게 가장 아름답다네요. 와!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1: 아, 여기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우, 끝내줘요.
0: 모든 걸 내어주는 여름바다. 식을 줄 모르는 그 따스함이 참 고맙습니다.
2: 원래 이런 보양식이라니까. 그 옛날 임금상에서 보양식 기운대로 열이면 임금상에 올라오고 보양식.
3: 네, 고맙네.
4: 민영입니다. 어땠어요?
3: 여기 쪽으로 맛있네.
5: 상담원 도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6: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드릴게요. 예.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9: 가!
6: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6: 집으로 돌아온 아내 양.
15: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3: 아이고
2: 세상이 모든
4: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2: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4: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할 오기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가리기야.
1: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 오늘은 조지아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도시들로 찾아갑니다. 우리 같이 떠나요. 유쾌한 만남이 있고 웅장한 대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3: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1: 집에 기루지 있어요.
2: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낙원.
4: House for 200.
5: Yes, this is our family house, which is 200 years old.

0: 오랜 역사가 새로운 즐거움이 되는 곳. 석회암 기둥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다? 알수록 신기하고 볼수록 매력적인 조지아.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좁은 길목에 자리한 조지아.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빼앗기고 다시 찾고 버티고 쟁취했던 굴곡진 역사를 가진 나라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입니다. 국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에 가득한데요. 이날이 바로 조지아의 독립기념일. 19세기 초 러시아에 합병되었던 조지아는 1918년 5월 독립민족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다시 소련에 편입됐다 독립을 되찾은 조지아.
2: 오늘 조지아 축제 같은 날이네요.
3: 그렇습니다. 자리한지 그래서 서울이야 이토록 회사를 그랬거나 로맨스 자리한지의 히스토리아 없어 람덴 임페리아 잘 모이다 말하니까 사쿠이니 이토록 기대의 모래 베스콜라 페리아리 겐시 시스크시 빌다비 타우스 플레비시 화로 근데 가다 했지만 사우쿠네비 스만드세 타오비다 타오바스 타오비다 타오바스다.
2: 한국에도 약간 이런 DNA가 있는데 굉장히 이런 조지아만의 자유절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3: 라트와운다.
2: 디디마들로바.
3: 아르세보 디디다 파타라 하키 콜티사리 타위슈플레바. 가만히 타위슈플레바.
0: 거리의 인파를 보며 저도 모르게 광복절이 떠올랐습니다.
4: 인디펜던스 데이 조지아 it means a lot for us. Of course, because we were suffering, we were speaking about freedom.
2: We call 대한 독립 만세.
4: 대한 독립 만세.
2: 대한 독립 만세.
4: Yes. And in Georgia we say 가우마르조스 다모우키데볼 사카르텔로.
2: 가우마르조스
4: 다모우키데볼
2: 다우키네보
4: 사카르텔로.
2: 사카르텔로. Yes. Thank you. Thank you.
0: 아침부터 광장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거리 곳곳엔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와인도 당연히 빠지지 않죠.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조지아의 독립을 축하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3: 시아보네바.
0: 음악 소리에 홀려 거리 무대로 향합니다.
2: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0: 젊은이들의 취향 저격. 흥겨운 댄스 파티. 저도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조지아의 독립기념일. 아주 그냥 신나게 즐겼습니다. 이날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조지아 사람들. 저녁이 되자 다시 광장에 모입니다.

이렇게 조지아 독립기념일을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이 엄중한 분위기와 축제 분위기, 그 사이의 공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독립을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제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고요.

0: 이곳은 코카소스 산들과 푸른 하늘을 보니 왜 이곳이 조지아의 숨은 보석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강을 따라 길게 뻗은 계곡. 그 너머에 저기 설산이 보이시죠? 하얀 봉우리와 초록빛 계곡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 그 아래 쇼비라는 작은 휴양지가 있었는데요.
0: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2023년 여름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휴양지로서 사랑받던 이곳은 순식간에 거대한 자연 힘 앞에 놓이게 됐는데요.
1: 빙하에서 흘러내린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쉬어가던 쇼비 리조트. 2023년 8월 무너진 암석이 빙하와 부딪히며 산사태를 일으켰고 거대한 흙더미가 리조트를 덮쳤습니다. 복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황폐한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쇼비.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2: Hello.
3: Hello.
2: How are you?
3: Good man. How are you?
2: Yeah, where are you from?
3: I'm from India. You?
4: India.
2: Yeah, India. We are from South Korea. Where do you live in India?
3: India. I'm in the southern part of India, Chennai.
2: Chennai.
3: Yeah.
2: Chennai.
3: Yeah.
2: Ah. I never been there.
3: Okay. Have you been to India?
2: Yeah.
3: Where?
2: Yes. Actually, so many. Like Varanasi, Kolkata,
3: okay.
2: New Delhi.
3: You must visit the Himalayan range.
2: Like Manali. Why do you come here?
3: As I said, so we live in a tropical country, so it's very hot there. Mm-hmm. So there is no snow. Here we have green and white snow, mountains.
2: White snow, yes.
3: Mountains. Peace, no people, no crowd.
2: You love it.
3: Yeah.
0: 자연 풍경이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들 그리고 하얀 설산까지.
1: 조지아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빼어난 풍경. 한때 조지아를 지배했던 소련 역시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5: 아, 이곳이네요. 스탈린의 별장이 여기입니다.
1: 알프스 리조트에서 영감을 받아 1926년 지어진 이곳을 사람들은 스탈린 별장이라 부릅니다.
0: 지금 산사태 때문에 여기 주변 마을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 스탈린 별장은 살아남았습니다.
1: 소련 최고의 권력자들이 즐겨찾던 은둔 휴양지.
0: 킬로이.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이거 보이세요, 저거?
0: 여기는 아마 산사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집이 길어져 있어요.
1: 산사태는 비껴갔지만 그 영향을 받은 듯 아슬아슬한데요. 사실 이곳은 소련 붕괴 후 방치되면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별장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은 여전하죠. 해발 1600m, 시원한 공기와 때묻지 않은 자연. 오늘은 제가 그 호사를 누려봅니다.
0: 그때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들이 와서 이 풍경들을 즐겼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자연을 즐기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1: 인간의 역사도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저는 이제 라차의 중심지 모니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자리에 있죠. 인구 3,000명이 채 안 되는 오니는 작은 시골 마을 같다고 할까요?
0: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풍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예, 오니가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코카소스의 만년설 봉우리가 동네 뒷산처럼 가깝습니다. 어디 가나 고개만 들면 설산이 보이는 곳. 아, 오늘은 여기에서 묵어가야겠습니다.
0: 패밀리 호텔 갤러리. 제가 예약한 숙소입니다.
2: 아, Welcome. Hello.

0: I'm Song, and you? I'm Nika. Nika.
1: Welcome to our 아이고. family.
0: 아이고.
1: She's Bombora.
0: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거. 우리 다 살았네.
2: 낯선 손님도 반갑게 맞아주는 이 녀석. 이 녀석 개인미가 있다는데요.
0: 아우, 아우, 아우, 아우.
3: 범보. 까물 줘봐.
0: 까물 줘봐.
3: 까물 줘봐. You want to try? 까물 줘봐.
2: 자,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0: 전 안 치는데요.
2: 아니, 이렇게 외면해버리면 어쩌냐. 연서가.
0: 짬매?
4: 아, 뭐는.
0: 아, 짬매. 아, 뭐라고.
2: 어, 됐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그런데 녀석의 진짜 개인기는 따로 있답니다. 장작을 나르는 거죠. 와, 계단을 오르는 걸 보니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데요.
1: She's helping us with the wood.
0: Oh, yeah, I think so.
1: For the fireplace.
0: Wow, very interesting.
1: Young girl.
5: Here is our main house.
0: Okay.
5: In the garden, we have 200 years old house.
0: There.
5: Okay.
0: This is a house for 200.
5: Yes, this is our family house, which is 200 years old.
0: Wow, 200 years old.
2: 원래는 할머니의 집이었다는데요. 다른 곳에 있던 걸 통째로 옮겨와 다시 세웠답니다.
5: 여기는
0: 이제 오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오
5: 이렇게
0: 이제 아 땡큐 땡큐
5: like like this
0: 와 wow. like this no like this
5: like this like this exactly
0: 옛날에는 다른 아기들이 막 여기 앉으면은 막 저기 가라고 막 하셨대요 오 신기한다 오 아 땡큐 서머스 땡큐 더 이상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땡큐
2: 의자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집
5: Please come here.
0: 와, 와.
5: Should we make a fire?
0: 와, 여기서 지금 불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오, 와.
5: easy. So here we have a big dining room.
0: Big dining room.
5: Here we are organizing the big surprise for our guests, and also we are organizing the music evenings for our guests. We are they hear the traditional local music. If you'd like, you can try.
0: Oh, can I?
5: Of course.
2: 코카서스 지역 남자들이 썼던 양털 모자랍니다.
0: 괜찮습니까? No, no, no. Oh, yeah. Yes. Oh. 어떤가요? 얼굴 안 보입니다. And then dancing, right?
5: And then, like, you are now proper shepherd.
0: like this?
2: Downstairs
5: we have the winery.
0: Ah, winery.
4: Oh, oh, oh, oh, oh, oh.
0: Be careful.
6: 저것도 한 300년 된 거
0: 이것도 한 300. 이것도 한 200년 된 건데.
2: 직접 빚은 와인이 한가득.
5: Winery. Yes, that's our winery.
0: Here's very cold.
5: Yes, that's good for wine.
2: 조지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크베브리에서 숙성시킨 와인들입니다.
5: Amber wine. And we have a black wine. This is Piala.
0: Piala.
5: Piala.
0: Piala wine.
4: Gaumarjus.
5: Gaumarjus.
4: Gaumarjus.
5: Welcome to our family. Welcome to Georgia.
4: Welcome to Georgia too.
5: Gaumarjus Sakartvelo. Gaumarjus Korea.
2: Wow, 와인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0: How much degree?
5: It's very low, I think.
0: It's,
5: yes, this is a better wine if you would like to drink more.
0: Oh, it's very high.
5: Yeah, yeah, high percentage. Oh. Black wine is also heavier.
0: Oh, too much, too much.
5: You are not driving tonight, so. Great trip all around Georgia. Great memories. Good luck.
0: Good luck.
5: Success.
0: Thank you.
2: 조지아에선 건배와 함께 석 잔의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생각했던 것보다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5: Would you like one more?
0: Ah, no, it's okay. Give me one more. He wants.
2: 저는 남은 촬영을 위해 마지막 잔은 제작진에게 부탁드렸는데요. 야, 이번

0: 에도 또 전통 뿔잔이 등장했네요. 이 또한 조지아 특유의 환대 문화인데요. 술잔 바닥이 뾰족해서 무조건 원샷을 해야 합니다. 피디님 덕분에 손님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1: 와.
2: 어때요? So, once you say, "Asem teri dagitalos."
3: Asem very
2: dagitalos.
3: Dagitalos.
2: Enter.
3: Ah. Asem very dagitalos.
0: 피디님 그냥 하나가 되셨는데요. 멋진 환대에 이어 제가 묵을 숙소로 안내해 주십니다. 아늑한 분위기에 감탄도 잠시. 전통방을 굽는다고 해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아니는 으깬 강낭콩이나 팥을 넣어 만든 건데요. 라차 지역에서 탄생한 향토 음식이랍니다. 콩은 험준한 사닥지대에서도 잘 자라 지역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둥글 넓적한 파이 모양의 로비아니.
4: 조심히.
0: 문양을 넣은 나무로 눌러준 다음 화덕에 구운 뒤 겉면에 녹인 버터를 바르면 완성됩니다.
4: 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0: 배가 고파서일까요? 식탁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4: 거의 그냥 피자 한 판이라서 생각보다 너무 곱네요.
0: 빵에 곁들여 먹는 로리입니다. 돼지고기를 훈제한 거죠. 앙금 가득한 로비아니. 아, 이거 순간 단팥빵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5: 고차.
4: 고차. 아, 팥에 간을 했군요. 여기 지금 로비안이랑 햄이랑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5: 자, 한번 들었으면 쉐기 잡다. 달리안 미국스.
4: 안 씹히냐? 아, 너무 답니다. 와.
5: 아드레코 마치와리아리 고다미 또 마마릴렘도로 마르시에나.
4: 이 햄은 약간 육포 같습니다. 이게 짜고 이거는 고소하니까 이게 잘 어울려진다고 해요.
0: 콩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에 절인 훈제 고기를 함께 먹었는데요. 우리 입맛에는 많이 짰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쉬어갈 시간. 설산을 바라보며 산골 마을의 낭만을 호사롭게 누려봅니다.
4: 아, 즐겁습니다.
5: 즐겁. 사무체 기다라 페리 잘 가네를 이시야무네. 나코체 탈레미다 이시야무.
0: 아저씨의 말씀대로 잠시 여행의 속도를 늦추고 느긋함을 즐겨봅니다. 화창하게 시작된 우니의 아침. 햇살이 밀려들어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6: 여기 우니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세가 기가 막히네요.
0: 다시 봐도 멋진 설산 풍경입니다.
4: 굿모닝. 굿모닝.
0: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 요거는 조지아 전통 요거트인 것 같고.
0: 아직은 달달한 거 좋아하는 30살. 꿀을 듬뿍 넣은 요거트 맛은요? 어떨까요?
7: 굉장히 시지만 아주 달콤합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0: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풀밭에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한가로운 저와는 다르게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분이 계신데요.
4: 요가. 요가.
8: 조유 씨. 아, 예.

0: 오케이. 우와. 와. 아니 저도 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와.
1: 따라해 보지만 당연히 바로 실패. 아니 제가요 이거 진짜 예전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요.
2: 우와.
1: 와 이번엔 물구나무서기.
0: 우와.
1: 난이도가 높은 동작인데요. 이건 오랜 수행의 결과랍니다. 이번엔 새로운 걸 보여주신다는데요. 저보고 한번 따라해보랍니다. 자, 일단 이 동작은 배를 갈비뼈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호흡법인데요. 아이고, 저는 흉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0: 마사지. 지금 확실히 지금 자극이 되고 있어요.
1: 자, 아저씨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 지금 아저씨께서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공방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3: 아이고 아이고. 까물 잊어봐. 아이고 아이고.
1: 오니가 고향인 아저씨는 평생 나무를 깎아온 목수랍니다. 침엽수림이 우거진 산악지대라 나무를 구하는 게 수월했죠.
3: 안녕.
1: 자, 아저씨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0: 아이고.
1: 가장 먼저 챙기는 건 강아지들.
0: 아니, 규모가 상당한데요?
1: 200년 된 집을 옮긴 것도 아저씨 솜씨랍니다. 전통적인 목조 건축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외국에서도 배우러 온답니다. 목공예는 오니 사람들에게 취미가 아닌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에 갇히는 산골 마을에서 손재주 있는 목수는 가구며 도구며 살림살이 대부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이 되어 한수 배워봅니다. 이런 작업은 처음인데요. 뭔가 잘 되고 있는 느낌?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3: 아, 마들로바디디. 저랑 아저씨와 합작해서 만든 벌꿀 숟가락.
1: 귀한 경험,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숙소를 떠날 시간.
3: 아유, 덕분에 잘 쉬다 갑니다. 안녕.
0: 비스피엔드로스.
3: 디디 마들로바. 꼭 놀러 오겠습니다.
0: 나콤디스, 나콤디스. 감백순.
1: 조지아의 숨은 도시 찾기.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시인이 발견한 광산도시 시아투라입니다. 조지아 중서부 산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강이 흐르는 깊은 협곡지대에 시아투라가 자리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고원지대에 집들이 층층이 걸쳐 있는 독특한 풍경. 지금은 저물었지만 한때는 광업도시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던 곳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크비릴라강. 다리에서 내려다보니 강물색이 검습니다.
4: 왜 이렇게 검은?
3: 왜 강이 이렇게
4: 기다림이 가면... 너무 드셔위로 살을 잡고야 말가네지에요 이래지마 말가네지 다음 시험이고 매래 아무쇼와 아세티 삼
1: 19세기 말 대규모 망간 광산이 개발되며 급성장한 치아투라. 전 세계 망간의 60%를 이곳에서 생산했었죠. 소련 붕괴 후 광산이 폐쇄되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후 도시의 상징이 된 케이블카.
3: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카들이 쫙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는 이 관광지를 위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주민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1: 가파른 절벽 위 광산까지 광부들을 실어 나르던 케이블카. 한창 때는 20개나 됐다는데요. 지금은 5개가 운영되고 있죠.
3: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저기 절벽 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 아이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이게 케이블카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1: 우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로 운행되는 케이블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3: 아니, 지금 보니까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1: 정말 아찔하게 올라가서 90도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경사도가 50도에 이른답니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가파른 케이블카에 속하는 거죠.
3: 아이고, 아이고, 나만 좀 봐. 아이고, 오! 와, 대박이네. 와, 엄청 장합니다.
1: 이렇게 높은 곳에 광산이 있었다니 신기한데요.
3: 나만 좀 봐. Hello. You're from here?
5: Yes. Where are you from?
3: South Korea.
5: Oh.
3: Yeah, South Korea. You first time here or you're living here?
5: We are living here.
3: Oh, really?
5: Yeah, really. Oh. You traveler?
3: Yeah, I'm traveler.
5: How many countries over?
3: 55.
5: Oh my God. Wow. Nobody call it here. Seattle. Small. If you like small towns, it's really good. But I don't like small towns.
3: Why?
5: I like it.
3: Thank you so much.
5: No problem. Yeah. It was my pleasure.
3: Yeah, thank you, thank you.
5: Aloha.
1: 언덕 한쪽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요.
3: 이제 이쪽 집,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집인데 여기서 광산분들이랑 주민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1: 광부들이 머물렀던 기숙사입니다. 그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3: 와, 보이세요? 이게 바퀴입니다, 바퀴. 제 몸만한 바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아, 소냄새가 좀 나는데?
1: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 여기저기 구석구석 좀 둘러봤습니다.
3: 아, 여기는 샤워실이었나 봐요. 광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아이, 나무를 줘봐. 나무를 줘봐.
6: 아, 무쇼, 나수스 프로시오. 카나리 가비네, 시험이다. 리셋 프로,
7: 여기 관리하시는 거.
3: 아, 언제부터 관리대 시작하셨어요?
6: 아, 그라, 오르셀리아. 스타게스트. 챔피언 사이우즈.
3: 와, 지금 체격이 확실히. 옛날에는 여기는 어떤 곳이었나요?
6: 아. 좋다 이제.
3: 아유,

0: 니기 맞으러 봐.
1: 치아트라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명소가 있답니다. 전망대에서 만난 친구들이 적극 추천한 곳인데요.
2: 와, 저기 절벽 위에 수도원이 보이시나요?
1: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기둥. 높이 약 40m의 카츠키 기둥입니다. 바위 꼭대기에는 작은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세기 동안 수행자들의 기도처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에 가장 가까운 수도원이라 부르죠.
2: 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3: 여다 아야클라 바톤호 기요르기 바보잔 타바
2: 아 기요르기
3: 기요르기
2: 기요르기 가말 줘봐
3: 기오그라피 사카톨로 사카츠포 우니버시테티스 도크토리 프로페소리 다 프츠키누알리 아다미엔 로벨마 치치스 이러니 기게트
4: 티마스 크리스티아노 바시레스 감다길로비스 히토리아 몰카비다 이 카츠키스
2: 진짜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 아니에요.
5: 다와 픽시레 베우리 사다고 스코엘리 치고로 사카톨로시 에르테티 타월 모네비 사우츠레바 바흐르 1000 제글로 사카톨로시 아리스 카츠키스 에가 아미스 게올로기우리 니칼로 셰파세비 셰데갓 아이 이키 고무이메 아이 나헤트
1: 오랜 침식 작용으로 주변의 땅이 모두 깎여나가고 단단한 기둥만 남아있다는 카츠키. 하지만 높은 곳에 수도원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5: 오래가 아가로 쉬게.
3: 아흘 암제라 다그게밀리 타자리아 사츠코르벨리 세나키아. 베리스트리스 파타라 부스타니아 투아르니 달아가 참호코스탄 난그레비 졸 난그레비.
1: 1990년대 한 수도사가 수행을 위해 사다리를 만들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카츠키의 수도원. 2000년대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은둔 수도자의 방과 무덤, 그리고 포도주를 저장한 흔적과 문자가 새겨진 비문이 발굴됐습니다.
5: მას პოლნური ტიპის ჯვარი არის. ეს სავარაუდოდ უნდა იყოს იმ პერიოდის, როცა აქ მესვეტებოდი.
1: 우와. 기둥 아래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요. 누구나 들어가 기도하고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입니다.
2: 촛불을 하나 사왔습니다. 저희 남은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1: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제 마음은 닿을 수 있겠죠? 남은 여정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저는 이제 조지아의 서부 흑해 연안과 맞닿아 있는 구리아로 향합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어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가진 구리아. 덕분에 차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1: 보통 차 하면은 중국이나 인도를 떠올리는데 사실 여기 조지아에도 오래된 차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 19세기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씨앗으로 조지아의 최초의 차밭이 조성됐습니다. 번성했던 조지아의 차 산업은 소련 붕괴 후 사라졌다가 전통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다시 부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가버르조바! 아유, 가버르조바! 아하!

0: 지금 손놀림이 장난 아니신데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아, 이렇게 따는구나, 살을.
1: 이러고라시일레 바 사모트다 오리스. 바우쇼비단 메 타느 대다침스 왜 흐마레보디 바우쇼비단. 커뮤니스트비 드로이단. 메레 쉐이츠왈라 이스 차이 시스템아 가흐티 스투덴디 다밤타우레 우니베르시테티 무샤우디 방크시 다 에하 오트키 첼리아 바톤 다윗스탄 무샤우.
0: 근데 지금 이 넓은 곳을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아라 사 브리가다시 3이 와 5이 위가윗 에하 셰우즐로블레 속 사완트코포바 속 시기다 다우칫 3이다. 매 스헬 모이테 헤데 찰리 헬리 무샤.
0: 아이고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따겠습니다. 아이고
2: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0: 아 햇빛이 너무 뜨거웠는데 아 이렇게 모자를 또 주셨네요. 혹시 그 찻잎을 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 아이 두 개였어. 살게 포톨리에 쉐르바 쉐크
3: 잎만 아니고 여기 이것도 따야
0: 돼. 이 줄기까지 조금 다 따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 이게 손이 엄청 빠르세요. 제가 속도를 못 알아.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도 되나? 이렇게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 아, 멈춰.
3: 빨리 하라고.
0: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유.
2: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찻잎 따기. 제 속도로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0: 안나 빨리 와요. 안나 빨리 와. 빨리 와. 와서 일손 좀 도우세요. 얼른 오세요.
3: 가요. 왜냐면 제가 안 타면 한치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따냐면 살짝 이런 식으로.
3: 아 오케이.
0: 이런 식으로 따야 돼요.
3: 아니 이렇게.
0: 혹시 소련 시절 때 일하시면서 불렀던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1: 알아.
0: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3: 자신감이 부가를 프라면서.
0: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1: 브라보.
0: 가져오니 박수.
2: 제가 들어도 음치가 확실하네요. 찻잎은 제때 수확해야 품질이 좋은 법. 속도를 높여 열심히 땄습니다.
0: 아, 이거 제가 다 딴 찻잎입니다. 가시죠. 이거 한 무게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20kg는 아니고 한 15kg 정도? 상당히 무겁네.
2: 다행히 차밭 근처에 작업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0: 우와, 이 찻잎 냄새가 확 풍기네요.
2: 제가 딴 찻잎들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어때요? 양이 제법 되죠? 어휴, 이거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4: Kartul chayshi, herbicidi, pesticidi, kimiuri nivtierebebi, arshegwaps.
2: 차시오일이라는 건데요. 바르면 좋다네요.
4: I am zeti trochelebs daimushaweb, kartueli gogo gamokweba solat.
0: 아저씨.
2: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0: 완전 개운해졌는데요, 지금? 와, 여기 또 어딘가요?

0: ეს არის ძალიან დიდი ხნის და ახლოთ 28 წლის უკან ჩაის დალევა მომინდა და ჩაი არ იყო. მაშინ შევქვენი ეს საწარმო, რომელიც დღემდე ფუნქციონირებს. აი ძალიან სასიამოვნო სუნია ყოველთვის.
1: ვა!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그 찻잎의 향 여기서 나네요.
2: 차를 건조하는 기계인데요.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1: 아, 맞네. 와, 아니, 엄청 뜨겁습니다. 와, 열기가.
2: 차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 건조 과정입니다. 이때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차의 종류가 나눠지죠.
0: 아, 그, 다크 데티 사티스 만질세, 쉬레바. 다, 쉬레데, 국회, 외불럽. 샬사페 감사들.
1: 아, 이게 완성본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이건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화를 들었어요.
2: 아이쿠, 이렇게 민망할 수가. 제가 큰 웃음 드렸습니다.
0: 오, 차이스 데구스타치아. 가와게터 티켓.
2: 요즘 보기 드문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0: 예사리 아마체미스 아셰네블레 사클레 아타스라소 모르고 취드메치
2: 오랜 세월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된 나무주택.
0: 트라디치아 다사울레 사카툴로시 იყო მხოლოდ ხის სახლის შენების. რადგან დასავლეთ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ტენიანი ადგილია, ხე კარგად ჰაერაციას კარგად აკეთებს, საწინებლად კარგია, საცხოვრებლად კარგია.
2: 우와. 차를 마시는 공간에 들어서니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장식들이 은은한 감성을 더하는데요. 과연 차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저씨가 차 우리는 법을 알려주신답니다.
0: 아슬과 비오샷.
1: 아, 모래시계. 아. 오븐.
0: 잘사다.
1: 아, 이 모래시계를 보니까 사우나 생각이 나는데요.
2: 차가 맛있어지는 시간 5분.
1: 오, 마침 또 여기 든. 아,
0: 들어.
2: 빛깔 고운 홍차입니다.
1: 그러면 아저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차를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까마르죠.
0: 까마르죠.
1: 까마르죠.
0: 아, 과윌레비스 순넬리. 아로마테.
1: 맞아요. 지금 꽃향기가
0: 에르티아레 우티에토바 다 메고브로바 다 차이스 메고브로비 사스멜리 미아담르쿠에요 쿠야 다 메오레 세관
1: 가마르죠. 지금 이 공원이 61년 됐대요.
3: 우와, 이 움직입니다. 우와.
1: 괜찮아요. 아이다.
4: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오, 하나로?
6: 운전자, 화재, 누수,
7: 배상 책임, 상해.
5: 이렇게 다 된다고?
6: 네, 됩니다. 삼성화재 더 든든 우리 집 행복 지킴이.
8: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세우던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도?
6: 됩니다. 운전 중은 물론 뒷탑승 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자.
8: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에 30까지 들어도? 벌금이 크게 나와도?
6: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벌금은 개인됨을 각각 보장.
9: 우리 집에 불이 나면?
6: 됩니다. 집은 물론 가재도구 보상까지 됩니다.
9: 우리 집 화재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나도?
6: 됩니다.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괴물 피해는 물론 개인 피해까지 보상해드려요.
9: 우리 집에 물이 새면?
6: 삼정화재는 누수 손해보장도 됩니다.
9: 우리 집에 물 새서 아랫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면?
6: 우리 집 누수 손해는 물론 이웃집 피해 배상까지 다 됩니다.
10: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우리 집 개가 다른 집 개를 물면?
6: 됩니다.
10: 운동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쇼핑하다 진열 상품 깨뜨리면?
6: 과실로 인한 피해 배상도 보장 됩니다.
11: 넘어져서 부러지면?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6: 상해 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운전자 화재, 누수, 대상, 상해까지 보험료도 20년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보험 하나로
12: 운전자, 화재, 누수,
7: 배상 책임,
13: 상해
5: 이렇게 다 된다고?
6: 네, 됩니다. 삼성화재 더 든든 우리 집 행복 지킴이.
8: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세우던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도?
6: 됩니다. 운전 중은 물론 기타승 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8: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에 30까지 들어도? 벌금이 크게 나와도?
6: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벌금은 개인됨을 각각 보장.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우리 집에 불이 나면?
6: 됩니다. 집은 물론 가재도구 보상까지 됩니다.
9: 우리 집 화재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나도?
6: 됩니다.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괴물 피해는 물론 개인 피해까지 보상해드려요.
9: 우리 집에 물이 새면?
6: 삼정화재는 누수 손해보장도 됩니다.
9: 우리 집에 물 새서 아랫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면?
6: 우리 집 누수 손해는 물론 이웃집 피해 배상까지 다 됩니다.
10: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우리 집 개가 다른 집 개를 물면?
6: 됩니다.
10: 운동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쇼핑하다 진열 상품 깨뜨리면?
6: 과실로 인한 피해 배상도 보장 됩니다.
11: 넘어져서 부러지면?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6: 상해 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운전자 화재, 누수, 대상, 상해까지 보험료도 20년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어? 이거 실화야?
15: 에이, AI 같은데.
1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어? 뭐야, 멀쩡하잖아. 레이저를 최대 출력으로 쐈는데도 뜨겁다니.
1: 빨리 보고 안 해.
0: 네, 나 어디?
2: 잼의 위치를 겨우 찾았는데 저 보호막만 없었어도.
3: 아, 죽는 줄 알았네. 뭐야?
0: 너 목소리가?
3: 목소리가 이상해. 야, 이거 말고 어떻게 좀 해봐.
0: 저기.
3: 아까 내가 부딪힌 곳인데.
0: 방어막이 약해졌어. 닉스님께 보고해야 해.
3: 아차!
4: 역시 프랭크야. 멋있어요, 프랭크.
5: 갑자기 웬 바람이.
6: 저기 불길이 다시 커지고 있어.
7: 여기야. 잘했어.
8: 일어나.
7: 자,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6: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5: 어, 저기.
4: 레인저스다.
9: 솟구치는 물줄기여, 생명의 파도를.
10: 이 정도 가지고.
6: 어, 프랭크.
7: 레인저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에 비하면 나는. 자, 불길이 너무 강해서 잡히질 않아.
11: 긴급 구조대가 최고라니까.
7: 어?
11: 얼마나 멋지다고.
12: 이거 뭐래도 난 프랭크가 제일 좋아.
7: 나를?
12: 우와, 프랭크가 불을 끄는 모습은 진짜 멋지다고.
7: 역시.
12: 아니거든. 요샌 레인저스가 더 인기 있어.
13: 새 레인저스 장난감이잖아. 와,
14: 멋지다.
12: 봤지? 레인저스가 최고라고.
14: 나도 레인저스 보여줘.
7: 레인저스만 없었어도
1: 내가 여전히 영웅일 텐데.
2: 바로 이거야. 레인저스를 향한 분노와 슬픔. 그 슬픈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레인저스가 믿지?
7: 누구야?
2: 레인저스를 없애면 되잖아. 네가 다시 영웅이 되도록.
7: 아니야. 레인저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2: 레인저스가 최고라니까.
6: 휴, 프랭크가 많이 속상했겠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건 긴급구조대인데.
15: 여기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11: 어떡해.
6: 얘들아, 어떡해요. 대체 무슨 일이야?
13: 저기 봐.
6: 긴급구조대는?
13: 프랭크인가 봐.
14: 이제 안심이야.
4: 이쪽이야.
6: 프랭크가 좀 이상한데.
4: 역시 프랭크라니까.
2: 위험한 것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올려버리겠어.
6: 이건 설마.
2: 모두 다 꾸꾸 올려주마.
6: 도망쳐.
12: 딕스 짓이야. 어서 루아에게 알려야겠어.
6: 왜 방어막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루아! 아유! 이것 봐! 큰일 났어!
2: 자, 올려버리겠어!
6: 이건 레인저스의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8: 응!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6: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9: 솟구치는 물줄기야!
7: 타오르는 화염이야! 소멸의 불길을!
15: 프랭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6: 저는 무리야!

0: 거야!
1: 레인저스!
2: 이제부턴 우리에게 맡겨!
0: 레인저스! 다 너희 때문이야!
3: 프랭크의 얼음 대포를 맞으면 우리도 얼어붙고 말 거야.
4: 내가 물 대포로 공격해볼게. 정신 차려, 프랭크!
0: 개소롭군.
5: 물은 얼어버리잖아. 얼음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해. 야!
0: 불이라고? 난 불한테 지지 않아! 내가 막을게!
6: 이럴 수가!
7: 우리도 얼고 있어!
0: 모두 얼어버려라! 너희를 없애고 내가 다시 영웅이 될 거야!
1: 아니야! 그건 영웅이 아니에요!
0: 그게 무슨 소리?
1: 우리의 영웅 프랭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늘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프랭크만이 진짜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8: 프랭크, 그 마음을 잊지 말아요!
0: 얘들아, 지금이야!

0: 프랭크! 정신이 좀 들어요.
1: 이번에도 레인저스가 너희를 지켜줬니? 역시 진짜 영웅은 레인저스인가 봐.
2: 그렇지 않아?
1: 레인저스!
3: 평소 가까이에서 시민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용감한 프랭크랑 긴급 구조대잖아.
2: 오히려 신세 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1: 그랬구나.
4: 앞으로도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0: 다행이다, 그치?
5: 엔진 최대 출력! 냉태! 그대로 돌파해라! 됐다! 성공이야! 목적지는 레인저스의 기지다! 에너지 제문이 이제 우리 것이다!
6: 이런! 닉스가 중장비 타워로 오고 있어요. 과연 중장비 레인저스는 닉스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실험실에서 일할 거야. 사탕 실험실. 새로운 사탕을 발명하려고. 초콜릿이랑 반짝이 가루 같은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과학 실험용 스포이드처럼 재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을 때 쓸 거야. 뿌룩 뿌룩. 왜냐하면 오늘 난

체리맛 한 방울. 또 뭘 더 넣어볼까? 좋아, 너희가 넣어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탕 박자놀이. 그럼 사탕 실험실로 출발.

0: 돼지, 안녕 돼지, 안녕 비씨. 우리 사탕과학자 놀이 중인데 같이 새로운 사탕 만들어볼 친구 있어?
1: 짜리!
2: 난 과학자야. 실험 전에 결과를 예상해 미리 맞춰보는 거지.
1: 나도 과학자인데 내가 하는 건 웃긴 실험이야.
2: 예를 들면
0: 재료 섞는 과학자라고? 좋아! 이제 필요한 건 실험컵, 재료, 또 보호안경이야.
1: 예! 여기 실험 재료야. 엄청 강력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어야 해. 우선 반짝 핑핑 할콤 가루, 그리고 느릿느릿 새콤 가루하고, 또 탱탱 젤리액하고, 쫀득쫀득 캐러멜, 또 바삭한 초콜릿 코팅.
0: 그리고 이건 재료를 골고루 섞을 실험컵이야. 이제 새로운 사탕 만들 준비 끝! 봐봐! 우리 재료를 한 방울씩 넣어보자. 통통 젤리액 한 방울. 뽀록. 다음은 누구지?
3: 내 차례!
2: 근데 스포이드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스포이드, 스포이드.
1: 찾았다!
2: 느릿느릿 새콤 가루 한 방울 넣을게. 뽀록.
1: 와, 된다!
2: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0: 이제 재료를 섞어보자.
1: 어, 잠깐만. 반짝 핑핑 달콤 가루를 깜빡했어. 조심, 조심,
2: 조심, 조심.
1: 어떡해! 반짝 핑핑 가루가 비씨한테 붙었어!
2: 우와, 비씨가 왜 이러지?
1: 너 과학자 비씨 맞니?
0: 어우, 어떡해! 과학자 비씨가 변해버렸나봐! 달콤 핑핑 비씨로!
2: 어, 그럼 어떡하면 좋지?
0: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1: 어떡해?
2: 내 예상이론 말이야. 느릿느릿 새콤 가루를 더 넣으면 BC도 느려질 거야.
0: 그럼 다시 원래 BC로 돌아오겠지? 느릿느릿 새콤 가루, 뿌룩.
2: 그리고 탱탱 젤리액이랑 뿌룩. 색소도 넣자.
0: 좋아.
3: 다 됐어, 비씨.
2: 비씨?
0: 비씨!
1: 비씨!
0: 어, 비씨가 안 보여. 사탕과학자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안경 준비. 혹시 달콤 핑핑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어? 이씨가 계속 퉁퉁 튀어다녀. 탱탱젤리엠! 엄마야,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맞아. 너무 많이 넣었어.
1: 어떡해. 달콤 핑핑 BC가 변해버렸어. 통통 튀는 젤리 BC로.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오, 쫀득 캐러멜을 쓰면 어때? 그럼 BC가 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을까? 우린 BC를 소풍탁자로 데려갈게. 넌 쫀득 캐러멜을 가져와. 어서 가. 이쪽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나왔어.
0: 부릅. 엄마야, 캐러멜이 아니라 비눗방울이잖아.
3: 괜찮아, 해결하면 돼. 그게 바로 사탕과학자가 하는 일이거든.
0: 근데 BC가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 둥둥 뜨잖아.
2: 바삭바삭 초콜릿 코팅! 저걸로 붙잡아두자.
3: 우와, 빨리! 나도 둥둥 떠오르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1: 초콜릿이 찬바람 때문에 굳으려고 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2: 나 갇혔어.
0: 나도 그래.
2: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과학적인 의견으로 말이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1: 자신이 과학자로 변했네.
0: 근데 우린 어떻게 나가? 콕콕 쪼면 된다고? 아하, 그렇게 한단 뜻이구나. 잘했어, 비씨.
2: 우와, 봐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어.
0: 내 생각엔 말이야, 초콜릿 코팅이랑 쫀득 젤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냠.
3: 맛있다. 완전 새로운 사탕이야.
2: 새로운 사탕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0: 구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데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데오미. 1&1.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거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우와, 저거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쏙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2: 너무 긴장이야.
4: 게다가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2: 좋았어.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0: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아,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4: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5: 빨리 막아야 해.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0: 메가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2: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1: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3: 기가밀더!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2: 부스터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크레인, 물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 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검은 연기 속에 에어쇼. 이건 설마.
4: 우와, 무슨 일이야?
3: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4: 믹스에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5: 그럼 잠은 언제 자?
6: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4: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7: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6: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4: 에이,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8: 아, 빌리.
7: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4: 뭐라고?
3: 용사님들.
7: 그만해.
9: 오늘은 타요와 도리가 공항에 놀러 왔어요.
10: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3: 역시 도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10: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3: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10: 신난다. 휴. 휴.
3: 어?
11: 타요, 오랜만이네.
3: 가고.
11: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3: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12: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11: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3: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11: 다음은 교감역이야. 내가 신호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13: 문제 없어.
11: 윙, 잘할 수 있지?
13: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0: 좋았어. 그럼 간다.
1: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더.
0: 야호!
1: 신났다.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와! 이러다 부딪히겠어.
0: 그럼 하나, 둘.
1: 야, 뭐, 나 못하겠어.
0: 윈, 너무 걱정 마.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1: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이러다 쇼를 망치고 말 거야.
2: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어?
1: 미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윈.
3: 며칠 후 에어쇼 공연 날이 되었어요.
2: 비행기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
4: 에어쇼도 엄청 재밌겠지?
5: 어? 저기 중장비들이잖아? 더그도 같이 있네? 어?
6: 얘들아! 너희도 에어쇼 보러 왔니?
4: 그럼요. 이렇게 멋진 쇼를 놓칠 순 없죠.
7: 다들 기대가 크네.
8: 윙!
5: 어?
8: 윙!
0: 어? 어? 대체 어딜 간 거야?
7: 무슨 일이야?
2: 더그, 큰일 났어. 윙이 사라져버렸어요.
7: 뭐라고?
4: 윙이
7: 사라졌다고?
1: 오늘도 실수할 게 뻔해. 공연을 망칠 바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저 구름은 꼭 타요를 닮았네.
4: 윙, 오늘 공연 기대할게.
1: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줬을 텐데. 어? 저건 우주선? 모두에게 알려야 해.
9: 야, 저건 닉슨님 왼팔이가 한 마리 꼬였습니다요.
10: 뭐?
9: 저런 꼬맹이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10: 미기한 행성의 꼬맹이라 해도 확실히 처리하는 게 좋아.
1: 어떻게 된 거지?
10: 멋진 쇼를 보여주고 싶나?
1: 어? 누구야?
10: 더 멋있고 아찔하게 날고 싶은 거지.
1: 그렇지만
10: 모두 널 보며 환호하게 해주마.
2: 멋지다.
7: 이 얘기가 최고야. 진짜 대단하다.
11: 용감해.
4: 꼬마 버스 타요.
2: 아, 저기 윈이다!
4: 정말이잖아. 그런데 자, 저러다가 부딪히겠어.
0: 너 윈 어? 조심해.
4: 빌리.
10: 그래 알았어.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5: 비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아! 솟구치는 물줄기야!
12: 타오르는 화염이야!
5: 영의 파도를!
12: 소멸의 불길을!
5: 거기서!
8: 윙을 막으려면 힘을 모아야 해. 엑스,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1: 그럴 필요 없어.
8: 뭐?
11: 내가 바람으로 꼼짝 못하게 할게.
13: 내 물대포만으로도 충분해.
8: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11: 가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13: 안 보여. 어디야?
14: 아무도 내 공연을 막을 순 없어.
13: 녀석이.
8: 모두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해.
11: 아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8: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맥스, 어? 나를 좀 도와줘.
15: 알았어.
8: 따라가지 말고.
14: 그렇게 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13: 잡을 수 있고 말고.
14: 어딜 보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에어쇼보다 재밌는데?
15: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거든. 넌 이런 거 못하지?
14: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15: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14: 못할 줄 알고?
15: 먼저 지치는 쪽이 지는 거다.
8: 윙을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줘. 나와 부딪힐 만큼 말이야.
15: 뭐? 대체 어쩌려고?
8: 나한테 생각이 있어.
16: 빌리, 너만 믿을게.
8: 응? 좀 더 가까이. 지금이야!
14: 내가 이겼어! 당장 풀지 못해!
8: 레인저들을 불러줘!
15: 알았어!
14: 감히 내 쇼를 망치려고 한다니!
8: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5: 빌리! 우리 왔어!
8: 윙! 네가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은 이런 게 아니잖아!
15: 다시 돌아와서!
14: 너만의
13: 쇼를 보여줘!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7: 윙! 어?
4: 돌아왔구나!
11: 얼마나 걱정했다고!
0: 윙!
1: 어?
0: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4: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너랑 함께하고 싶어.
1: 난 말도 없이 도망쳤는데 고마워 얘들아. 나 다시 열심히 해볼게. 잘 됐다.
11: 아,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4: 우주선이라고?
15: 어? 빌리!
8: 설마...
4: 빌리, 정신 차려요!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8: 이제 써내드려.
9: 뇌를 바꿀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기가 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0: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볼까? 다음 두 그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1: 방울, 토마토랑
2: 비눗, 방울
3: 이네.
1: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4: 방울!
0: 오호! 정답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옛날 어느 집 구멍 속에 쥐들이 사는 쥐 왕국이 있었어.
1: 아바바바! 지금 백성 쥐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5: 왕국에 찍찍 소리는 없고 온통 꼬르륵 소리로만 가득하옵니다.
2: 아, 이럴 수가. 아니, 주방에 치즈를 구하러 간 쥐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냐?
6: 전하!
1: 용사님, 괜찮으세요?
2: 치즈는 구했느냐?
6: 그게... 죄송합니다.
5: 우리 쥐 용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또 실패란 말인가?
7: 이 집에 고양이를 키운 이후로

0: 식량을 구하는 일이 힘들어졌지. 뛰어난 지용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또 실패. 계속 실패. 고양이한테 당한 용사만 벌써 5마리.
1: 제가 성공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2: 식량을 못 구하면 왕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죠. 전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3: 대책?

0: 더 이상 고양이한테 당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1: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의 천적은 늑대! 우리가 늑대를 키우는 겁니다.
0: 오호라! 그럼 고양이를 확실히 해치울 수 있겠소? 대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요.
2: 고양이에게 암컷 고양이를 소개할까요? 연애에 빠져 주방엔 얼씬도 안할 거예요.
0: 오호라! 그럼 아는 암컷 고양이는 있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겠어. 참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지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1: 아바마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0: 어? 아이, 공주?
1: 고양이는 워낙 소리 없이 다가와 저희가 발견했을 땐 도망가기 바쁘죠?
0: 그렇지.
1: 만약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3: 그런데 고양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1: 그건 고양이에게 이걸 다는 거예요.
4: 여기서 문자!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공주는 고양이에게 무엇을 달자고 했을까? 1번 방석, 2번 방울.
1: 아! 소리 없이 다가와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6: 아, 그래. 처음에 낸 문제도 방울, 토마토, 비눗, 방울이니까 방울이 맞네.
4: 딩동댕, 정답은 방울이야.
6: 와!
1: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면 되죠?
0: 와! 역시 우리 공주! 야, 이걸 가서 달기만 하면 되겠구만! 근데 고양이한테 가서 누가 이걸 달 텐가?
3: 네? 아이고! 갑자기 화장실이... 배가 아프다.
2: 당연히! 지 왕국의 용감한 용사인 제가! 달고 싶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
1: 그럼 제가 달게요.
0: 뭐라?
2: 공주님이요?
3: 와우!
1: 방울을 달려면 조용히 접근해야 해요. 차분하고 침착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제가 안 했어요 진짜.
1: 아니면 꼬리에라도.
0: 너 뭐하냐?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아니요.
0: 잡아라!
1: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해서 몰래 다가가서 방울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0: 아이, 그럼 어떡해.
1: 그래서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선으로 유인 작전!
2: 생선으로 유인 작전?
1: 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선으로 고양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0: 고양이를?
1: 유인해? 용사님은 아직 팔을 잘 못 쓰시니 어려울 것 같고, 아바마마나 쥐 선생님 중에.
0: 에이, 아이, 우리 중에?
3: 이번 작전은 우리 쥐 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0: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네는 충신.
3: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지요.
0: 어?
3: 안 내면 내 가위바위보.
0: 이럴수가.
3: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1: 아바마마, 다녀오시죠.
3: 다녀오시지요.
4: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네,
1: 용기를 내세요.
3: 어서 다녀오시지요.
0: 왕인데.
1: 아바마마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쥐구멍으로 유인해오세요.
0: 맛있는 생선 먹으려면 나와라. 고양이 어딨냐?
5: 오, 내가 좋아하는 게 둘이나 있네. 쥐하고 생선, 뭐부터 먹을까?
0: 엄마야! 생쥐 살려! 여기서! 걸어봐, 나 살려라!
4: 괜찮으세요?
0: 아, 나 정말 무서웠어. 찌찌.
3: 전하, 이제 나머진 저에게 맡기십시오.
5: 아, 생선을 포기해야 하나? 어?
3: 먹고 싶지. 생선이 먹고 싶으면 구멍으로 들어오든가. 작은 구멍엔 못 들어오겠지만.
5: 아, 나도 잘 들어가거든. 냐옹. 보여줄게.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3: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0: 생선 꼭 먹고 말 거야. 냥!
3: 먹어봐라, 먹어봐라, 잡아봐라.
1: 생선으로 고양이의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저희가 방울을 매볼게요.
6: 용사님, 제가 고양이 목 위로 던져볼게요.
7: 네, 공주님, 그럼 제가 받을게요. 어서.
6: 하나.
5: 뭐야 이거?
7: 공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0: 뭐 하는 짓이야? 기다려라 생선! 야! 어디가? 이게 뭐야? 생선이 아니잖아! 날 가지고 놀다니! 쥐 너무 싫어! 아이고.

0: 내가 목숨까지 걸고 유인했건만 그걸 하나 못 단단 말이냐?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죄송해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커서.
2: 하이! 내가 팔만 다치지 않았어도.
0: 아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생각은 좋지만 실제로 다는 건 불가능해.
2: 그럼 결국 포기한다고요?
1: 우리 지왕국의 운명도 여기까지란 말인가?
0: 아이고!
2: 잠시만요. 생선 비린내.
0: 생선 비린내는 무슨? 아이, 진짜 그 생선 냄새가 지독하긴 하구나.
1: 그러니까 말입니다.
3: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장미향 비누로 씻으시면 되겠네요.
0: 헐커니, 야 그게 있었지?
1: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 잠깐, 선물?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봐요.
4: 아, 생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아우.
3: 택배 왔습니다.
4: 어? 택배? 우와. 내 앞으로 온 거네. 누가 보냈지? 우와. 예쁜 방울 목걸이다.
3: 귀여운 고양이님에게. 방울 목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양이님의 영원한 팬으로부터.
4: 하긴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와 괜찮다. 어머 딸랑딸랑 소리도 나네. 좋다.
5: 이렇게 결국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지.
1: 이야, 이게 얼마나 내 먹은 쥐들이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0: 온다. 다들 도망가.
4: 이상하다. 요즘은 쥐들이 통 안 보이네. 다들 이사 갔나?
0: 갔나?
1: 갔어요.
5: 그렇게 쥐 왕국은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었다.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0: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자, 저기요.

0: 그게 뭐야? 어,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겠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또 더 말할까?
6: 그다음은 하고 싶은 작품.
7: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그거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4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8: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9: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10: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9: 누구?
10: 시우야.
9: 없나 본데? 있어?
10: 순수
9: 없대.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0: 질투는 사실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1: 내가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 것 같아.
0: 내 생각엔 둘 다 합쳐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첫 번째, 나는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2: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3: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0: 근데 나는 사실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3: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좀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0: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2: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막자기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 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0: 화이팅.
2: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1: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 줄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0: 난 오늘 질투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4: 맞는
1: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2: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5: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꺼리를 찾을 것 같아.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6: 대박이다. 절대 질투는 안 돼.

0: 지우 얘기해봐.
1: 왜 그렇게 생각했어?
2: 맞아.
1: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3: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너가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2: 아니,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1: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2: 모르겠네.
1: 설명해 주실래요?
3: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4: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여기.
1: 오.
0: 아유, 아유.
2: 와우, 와우.
0: 어?
1: 어.
0: 흥미진진한데.
2: 호미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0: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아이, 호미 부모님 걱정하셔. 다음에 또 놀려면 오늘 빨리 집에 가야지. 호미야, 집에 가자.
0: 네. 네.
3: 갈게.
0: 아쉬운데.
2: 저 가볼게요. 그래, 호미야, 조심해서 가.

0: 엄마가 눈치 못 챈 것 같아.
1: 나 그럼 진짜 자고 가도 되는 거지?
0: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일찍 주무셔서 조용히만 하면 절대 몰라.
1: 나 그럼 진짜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나 오늘 호빵이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호빵이 부모님한테는 허락 받았어. 잠시만.
2: 아, 예, 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빵이 아빠입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1: 예!
0: 우리 대화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하자.
1: 응, 알겠어.
0: 얘기해. 엄마 왜요?
3: 호빵아 밥은 먹었니?
0: 아, 아까 점심이 늦게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아, 엄마, 저 숙제해야 돼서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3: 웬일이래? 숙제를 미리 다 하고. 알았어.
0: 들킬 뻔했네.
1: 그래도 나름 재밌다.

0: 그때 기억나? 시우랑 떡볶이 먹으러 갔었잖아, 너. 그때 그 민지가 너를 엄청 째려보더라. 그거 너 예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내가 떡볶이 다 먹어서 그래.
0: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1: 맞아, 우리 5살 때 자주 이러고 놀았잖아.
0: 그러니까 말이야,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삶이 팍팍해.
1: 너 그때 기억나?

0: 나한테 친구 되자고 했을 때.
1: 기억나지? 너 내 친구가 되라 그랬잖아.
0: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고 싶었어.
1: 진짜?
0: 응.
1: 우린 단짝이 맞나 봐.
0: 맞아 맞아.
1: 역시 호딱초 장원영.
0: 응, 역시 윈터.
2: 어, 호미 엄마, 웬일이야?
3: 우리 호미가 신세를 졌네. 호미랑 호빵이 일어났어?
2: 응? 호미? 신세? 그게 무슨 말이야?

0: 아줌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아줌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아우. 어, 후미 엄마. 후미 여기 있어. 아, 애들이 몰래 같이 잤나 보네. 내가 타일러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1: 친구를 집에서 재우거나
2: 친구 집에서 잘 땐 꼭 서로의 부모님 허락을 받기로 했어.

0: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어? 다시 연결됐다.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2: 응.
0: 두 번째 미션. 우리 동네 소개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 포함 필수.
1: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2: 좋아, 좋아.
1: 안녕. 나의 동네는 뉴저지에 있어. 뉴저지가 어디 있냐고?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 여기 뉴저지고 여기 뉴욕. 우리 집은 뉴저지 시내. 영어로는 다운타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짜잔! 여기가 우리 다운타운이야. 여기는 마트도 식당도 많아.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접시 가게, 이불 가게도 있어.
3: 우와! 내가 사는 곳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1: 그래?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농장이 있어. 여기 진짜 귀여운 친구가 있어.
4: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5: 가볼게요.
1: 자, 기대해. 짜잔, 너무 귀엽지?
3: 진짜 귀엽다.
2: 동네에서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1: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는 진짜 커.
5: 한번 돌아볼게.
6: 진짜 크죠?
5: 네, 엄청 커요. 근데

0: 신기한 게 원플로어예요. 원플로어. 근데 하이는 아니에요. 그냥 원플로어. 피크닉 테이블스. 피크닉 테이블 여기. 어? 까마귀. 베이스볼 지금 하고 있어.
1: 아직 한 바퀴를 다 안 돌았나요?
0: 네, 아직요. 그냥 저기만 조금만 가면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1: 한 바퀴 돌았네요?
0: 네. 학교는 너무 재밌어. 이벤트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내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춤췄거든? 엄청 재밌고 리허설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2: 오! 리허설이라니! 무슨 노래로 해?
0: 무슨 노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허설 진짜 살짝만 보여줄게.
3: Let's go.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2: 스트레이키즈 나도 알아. 진짜 멋있다. 좋잖아.
0: 고마워. 내 동네 소개는 여기까지. 짜잔. 지도도 완성.
2: 너무 신기하다. 나랑 너무 사는 곳이 달라.
0: 누나 사는 곳도 궁금해. 보여줘.
2: 잠깐만. 내가 지도로 우리 동네 소개해줄게. 우리 동네는 거제도로 치면 중간에 있어서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 여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요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계룡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려. 가는 도중에 편의점, 빵집, 김밥집, 학원 등 많은 가게 중에 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좋아해.
4: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지만 나는 세계를 가자 할인점이 제일 좋아해. 같이 들어가 볼래? 오늘은 매운 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쩌지?
0: 우와,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야?
2: 아니. 사실 난 여기보다 몽드를 더 좋아해. 바로 여기 있는 바닷가인데.
4: 물도 예쁘고 바닷가도 맑아서 거제도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5: 왔다. 이거 위에 굴렀다.
6: 아, 제가 이거.
5: 아니, 물에 굴렀다.
6: 도전!
2: 아니
7: 자, 김나루 연습!
2: 연습!
6: 우와! 우와, 저게네?
2: 물수제비는 잘 못해도 바다에서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아.
8: 동네 소개하기 미션 성공! 깜짝 퀴즈! 서로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2: 학교! 몽드레변!
8: 정답! 다음 미션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불명의 영웅.
1: 무서워!
2: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0: 최근 블루시티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정체불명의 영웅이 나타나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전원 구했습니다.
1: 정말 빠르고 강한 영웅이었어요.
2: 진짜 멋있어요.
3: 이야, 저 주황색 레인저 또 나타났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단 말이지.
4: 어? 저 수트, 우리 레인저 수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저런 대원도 있었나?
5: 아니, 본부에도 물어봤는데 저런 대원은 모른다고 했어.
6: 본부에서

0: 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군.
1: 히라, 혹시 우리 말고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전사가 또 있는 거야?
2: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 레인저는
3: 너무 멋있어. 저렇게 박력 있고 멋있는 여전 사랑이 최고. 사인 받고 싶다.
4: 어쨌든 저 주황색 레인저 멋진 여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저 재빠른 몸놀림, 고양이 같은 손발력.
1: 맞아 맞아, 아주 날렵하구만. 인정. 하지만 이 스피드 왕 볼트림의 움직임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
5: 에이 볼트, 저런 움직임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막상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쉽지 않을걸.
1: 에헤이, 무슨 소리. 난 저 레인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5: 왜?
1: 루시 넌 저렇게 못하나 보지?
5: 아니, 그건...
1: 하긴, 루시는 좀 뻣뻣하긴 하지. 자신이 없을 만도 해.
5: 아니야.
1: 루시는 뻣뻣하대요. 자신없대요.
5: 하지만 볼트,
1: 로봇이라요. 로봇이라요. 헤헤이, 그렇게 뻣뻣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5: 더 이상!

0: 안해.
1: 제군들, 현재 블루시티 B21 구역에 블랙해머가 나타났다.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블랙해머를 무찔러야 한다. 서둘러 출동하도록.
2: 네, 사령관님.
3: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변신.

0: 엑스! 루시!
1: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은 기필코 크레이지 코인을 가져가지 마.
1: 하, 네 뜻대로 될 것 같다.
0: 여전히 건방진 것들이군. 하지만 오늘은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지.
1: 저게 뭐지?
0: 짜잔!
1: 저 녀석 지금 파리채를 꺼낸 거야?
2: 어이가 없군.
3: 이봐! 그런 건 우리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돼! 이건 좀 위협이 되겠는데?
0: 이 파리채로 너희를 파리잡듯 잡아주마! 아까 건방 떨던 녀석들 다 어디로 갔나? 사랑 좀 해보자!

0: 위험한 상황이군. 서둘러야겠어.
1: 짜릿하지. 이제 마지막이다.

0: 이 녀석이. 내 비적의 무기를
1: 지금이야.
2: 자, 강한 만큼 대갑해줄 차례야. 오케이, 넥스 카이저 D7 합체.

0: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누구지? 어디 소속이야?
1: 난 레인저 시크릿. 너희 미니트 공대처럼 블루시티를 지키고 있지. 그 이상은 비밀이야. 그럼 이만.
0: 야, 어디가? 저 반응은 미니트 공대 소속이 아니라는 건가?
2: 그럼 도대체 누구지?
3: 레인저 시크릿.
0: 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군.
3: 야! 사인을 못 받았어! 아, 이런 게!